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at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Premiering at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film Sapiens is a mystery thriller revolving around a kidnapping. So it follows a suspect with no memory of the crime and a lawyer desperate to bury the case as they team up to hunt down the real culprit. So alongside the suspense of guessing who to trust, the story digs deeper, prompting us to wonder what lies beneath human nature itself. So today we are joined by director Lee Hoo-bin of Sapiens here in the studio. Together we're going to talk about what sparked the project, his creative choices in building tension, his experiences on set, and the message he hopes to share with moviegoers. 네, 오늘 또 인터뷰에서 영화 사피엔스의 이후빈 감독과 함께합니다. 시리즈 노웨이 아웃 더 룰렛을 연출한 이후빈 감독이 이번에는 첫 장편 영화로 부산의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부터 이 긴장감을 쌓아가는 감독의 선택과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비서머드와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영화 사피엔스 연출한 이유빈입니다. 이렇게 깊은 가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서
0: 네.
1: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So he is here in the studio and it's a pleasure to have him in the studio today. Now you've come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th your debut feature film Sapiens. How does it feel to meet the Busan audience with this project?
2: 첫 장편 영화 사피엔스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이번 작품으로 부산의 관객들을 만나게 된 소감 부탁드릴게요.
1: 일단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부산 영화제를 줄곧 찾긴 했었는데 20살 때부터 뭐 친구들이랑 대학 동기들이랑 근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첫 장편 영화로 부산 영화제를 작품으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0: 네.
1: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고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So now he always visited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th his friends and when he was in his 20s and whatnot and just always visiting as a moviegoer. Now he is here unveiling, of course, Sapiens for the audience for the first time as a director. So definitely more excited than ever. Well, could you tell us what you have lined up during your stay in Busan this time? 그럼 이번 부산 방문에서 어떤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저희 작품을 그저께 이제 처음 관객분들에게 선보이고
0: 네.
1: 그리고 GV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어제는 저희 미드나잇 패션 섹션에서 또 심야에 트는 일정이 있어서 배우분들과 무대 인사 진행하고 오늘도 이따 오후에 이제 GV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 일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부산에 자주 오면 꼭 가는 전복죽집이 있어서
0: 네.
1: 거기 가서 죽 좀 먹고 그리고 그 해운대 그 호텔 사이에 그 벤치 하나 있거든요. 거기
0: 네.
1: 앉아서 어렸을 때부터 파도멍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파도멍 하고 전복죽 먹고 그러고 돌아갈 생각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파도멍 너무 좋죠.
1: 네.
0: 전복죽 이 가게는 방송 끝나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1: 되게 초록색 녹
0: 네.
1: 전복죽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녹진한.
0: Well, I'm going to definitely have to go check out this Avalonian porridge that he's talking about. So yesterday it was the first time that Sapiens was shown and unveiled to the audience for the first time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e actually had the Midnight Passion as well with, of course, the actors and director there and GV sessions, chat directly with the viewers as well. On a personal note, he plans to enjoy his favorite 전복죽 and sit on a bench by Hyundai Sea, just spacing out and watching the waves. And that's one thing he loves to do when he

0: here in Busan. Now, could you introduce Sapiens and tell us what led you to make it? Were there any core questions or scenes you knew had to capture from the very first concept? 영화 Sapiens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 처음 구상했을 때부터 꼭 담고 싶었던 질문이나 장면이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일단은 영화 Sapiens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인격을 지니고 있는 주인공 나도완과 그리고 그의 기억을 쫓아가는 어떤 사건을 중심을 두고, 그래서 기억이 없는 나도완과 그를 믿지 못하는 서희재라는 인물 두 사이에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서 이제 그 두 인물이 서로의 퍼즐을 맞춰가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 영화입니다.
0: 네.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스터 스릴러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보던 터였는데, 제가 이 작품을 접하게 되고 가장 그 매력을 느꼈던 점은, 이게 스릴러 장르는 대부분 범인이 누구냐를 찾는 장르거든요. 근데 그쵸. 거기에 더해서 다중인격이라는 영화적인 소재가 더해지면서 범인이 누구냐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까지 가는 어떤 주제의식을 담을 수 있는 장르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매력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청취자분들께도 질문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식까지 다다르는 그런 장르 영화를 구상했었습니다.
0: 네. 너무 흥미롭습니다. I definitely want to see it. And listeners, if you are just tuning in, you can definitely check it out on our YouTube channel, the trailer of the movie Sapiens. So our director here in the studio, he introduces Sapiens as a mystery thriller following a character named Dadohan, a suspect who cannot trust his own memories, and he does have identity disorder. And Seo-hee-jae, a lawyer who cannot bring himself to trust the suspect as they both pursue the very same crime. What drew him in was blending the gripping rhythm of a thriller with the fresh psychological premise of multiple personalities. And it's actually a setup where there is only one suspect, and he mentioned that more than anything, the core question he wanted to anchor from the start was, who are we, right? Right, the character of us. And going back to the question for today is as well, and he mentioned that the different identities living inside the character aren't just like symptoms, but the way of human beings found to endure and go through the life and world as well. Now, I'm also curious about the title, Sapiens. How does that name connect to the characters in your film? 이 제목이 Sapiens인지 이유도 궁금한데요. 이 제목이 영화 속 인물들과 연결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1: 제목을 사실 짓기까지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우리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0: 네.
1: 거기서 시작돼서 이제 제목을 짓는 과정에서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라틴어로 지혜로운이라는 뜻이 지니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이라는 정의조차도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0: 그쵸.
1: 거잖아요.
0: 네.
1: 그 호모사피엔스가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가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점이 재미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우리는 과연 지혜롭게 살고 있나? 어떨 땐 다정하다가도 이기적으로 변하고, 어떨 때는 지혜로운 척하지만 알고 보면 무지인 상태도 많고 그리고 누군가를 혐오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멸시할 때도 있고, 단순히 지혜롭다라는 단어로만 정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네.
1: 그 지점이 저희 작품의 주요 키워드인 다중인격이라는 어떤 지점과 맞닿아 있지 않나. 그래서 인간의 다중성, 다양성을 표현하는데 심벌이 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사피엔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다양한 얼굴도 우리의 진짜 모습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사피엔스로 짓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shared that for him, he really focused on the word 우리, so us or we, right? And he mentioned how when it comes to sapiens, it comes from the Latin word for wise. A label actually humanity gave itself that we still carry today, and we call ourselves wise people, right? But what are we really wise? Are we living in a wise way? Because he mentioned that sometimes we do act like we're wise, and sometimes we are selfish, and sometimes we love and hate, and there are so many multifaceted parts of us. So he shared that with the contrasting multifaceted

0: two figures standing on such different ground. What kind of tension did you want to build between them?
1: 기억이 없는 용의자 나도안과 또 사건을 덮어야 하는 변호사 서희재가 손을 잡고 진범을 찾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관계에서 어떤 긴장감을 만들고 싶으셨나요?
2: 이런 장르에서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범인 누구인가가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주인공과 빌런 사이에서 주는 진실 공방이 이런 장르의 제일 큰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2: 이 작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실 공방이라는 어떤 재미를 두고 기억이 없는 나도안이라는 다중인격 그다음에 그 진실을 쫓아가는 이 서희재의 인물.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 사건을 두고 진실을 알고 있는 듯한 나도한 캐릭터와 그 진실을 쫓아야만 하는 그 서희재라는 캐릭터 둘 사이의 진실 공방과 이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 이 작품에서 제일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서로를 의심하면서 함께해야 네. 하는 관계.
2: 네. 그래서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묘한 버디무비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0: 네.
2: 왜냐하면 같이 계속 해야 되고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수도 있는 거고 묘한 의지하는 느낌들이 묘하게 버디무비 같은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런데 100% 믿을 수는 없는.
2: 없다.
0: 네.
2: 이게 진실이 무엇인가? 이 퍼즐이 맞는 것인가? 그런 진실 공방이 주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Absolutely. So he actually said... He explains that faced with a single set of facts, he wanted to build suspense through the 서희재, so the narrator of the film, and they dig for truth. And also with the questioning of whether the multi-personalities of Na Do-han are real or just an act. And he said it almost feels like a buddy movie where two of people are working together, going through and depending on each other, but they can't fully trust each other, right? And constantly thinking, does he actually know the real what happened, or is it just an act? Does he really have the multiple personalities or whatnot? So definitely interesting indeed. Well, when turning your initial script into a finished film, I do want to talk about that process as well. What proved to be the most challenging part of the process?
1: 그럼 처음 구상했던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2: 다중인격,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중인격의 이 어떠한 인격들을 이 나도안에게 줄 것인가. 뭐, 예를 들어, 연령이 다양할 수도 있고, 성별이 다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그 인물, 다중인격이라는 어떠한 인격을 줘야 이 나도안이 다중인격을 연기하거나 보여줬을 때 재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고.
0: 네.
2: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실 공방이라고 하는 극을 끌어가야 되는 이 긴장감을 유지하는 이 고민에서 나도안이 기억은 없지만 갖고 있는 이 단서들을 서희재에게 어떤 식으로 중간중간 배치해서 관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던져드려야 되는가. 이게 너무 쉬우면 또 안 된다는 생각이
0: 그쵸.
2: 들고 또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다중인격이라는 서로 모르는 이 인격들의 기억들을 배치를 또 해야 되는 점이 있었어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네,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0: 네.
2: 그래서 뭐 요새는 하도 유튜브도 많고 그러니까 레퍼런스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실제 다중인격들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0: 네.
2: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포인트들 제가 정성일 선배님과 제일 많이 얘기했던 지점이 다중인격 연기를 할 때 여성인 척, 아이인 척 이런 척을 하지 말자. 대신에 인격들마다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제스처나 어떤 인토네이션이나 어떤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서 그거를 좀 잡아가자라고 했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인격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잡아주는 것과 세팅을 잡아주는 것과 그거에 따른 단서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 단서들의 스포일러 없이 한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요?
2: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벌떡 깼는데 손에 피가 묻어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라는 어떤 그 공포심이 밀려오잖아요.
0: 네.
2: 근데 이게 마치 피라 손에 묻은 피 자체가 사건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이건 누구의 피고?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피가 손에 묻어 있고 전날 어떤 애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는 호기심이 계속 생기잖아요.
0: 네.
2: 그게 이제 마치 저희 그 서희재가 바라보는 화자인 서희재가 바라보듯이.

0: 역시 관객분들도 그런 단서들을 따라가는 재미. 그리고 얘는 어떤 인격이지? A란 인격인가? B란 인격인가? 어, A가 한 거야? B가 한 거야? A의 기억은 뭐고 B의 기억은 뭐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퍼즐을 맞춰가는 재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손에 묻은 피라든지 뭐 아니면은 갑자기 의문의 차량이 뭐 집 앞에 서 있다든지 이 차 누가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재미들이 예, 그게 조금 단서들을 배치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너무 재밌습니다.
2: I want to go see it actually. So he shares that he spent a great deal of time scattering like clues and evidences right throughout the film, details and details that Dadwan is actually living with multiple personalities. And he actually for this he studied a lot about multiple personalities. And he mentioned that when working with the actor, he told him, don't just act it out, right? Don't act like a girl or don't act like a middle-aged man, but have these certain maybe the way you speak, intonation or there are points that, that just has like a specific thing about this one personality, A, B, or C, and whatnot. And he shared that for him, for example, so multiple personalities, meaning he mentioned that he would wake up in the morning and he would see blood on his hands and he would think, what did I do? What happened last night? Whose blood is this, right? And another one he mentioned for an example is that he would see a random car, unknown car in, parked in front of his house. And you don't know where this car is from. You don't know if you drove it and whatnot. So a lot of questions, details. He didn't want it to make it too easy but not too hard, so he wanted to really focus on having that right balance as well. Now when audiences watch Sapiens, what would you like them to pay special attention to? We talked about it a little bit, but without giving any spoilers, could you share the visual, auditory or narrative details that you poured the most effort into?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영화의 사피엔스를 볼 때 관객들이 특히 눈여겨봤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0: 저는 이 작품은 하나의 사건이 주는 긴장감도 있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들 사이에서의 어떤 긴장감? 기억이 매일매일 기억이 바뀌는 혹은 잃어버린 나도안이라는 다중이가 갖고 있는 캐릭터와 그를 추적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서희재 간의 이 캐릭터들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 영화의 클라이맥스로 갔을 때 모여지고 좁혀지고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 진실이 이런 거였고 사실이 이런 거였고 그리고 알고 보면 몰라서 얘기를 못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알지만 얘기를 못한 거였는지에 대한 진실까지도 밝혀지는 약간 그런 재미들이어서 결국 클라이맥스까지 가기까지 두 캐릭터 사이의 긴장감과 그다음에 저희 정성일 선배님과 유재명 선배님이 연기해 주신 그 두 분의 연기 대결 이 극을 쭉 끌어가는데 긴장감을 쭉 유지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캐릭터를 보시는 재미가 아마 가장 클 것 같습니다.
2: So he shared that he really focused on the tension between the two characters. So when it comes to for audience to watch the movie, he wants to really, he wants the audience to watch for that tension between the two characters. And he mentioned throughout the film, the puzzle pieces being put together, he hopes that the audience will see that as well. And of course, the two actors are just really great. So he hopes that you'll see their action as well and their acting abilities as they act together and put this film together as well. Now, you built your experience on set working in the directing department and as an assistant director across various films along with the directing series work as well. So when did all that time serve as your greatest strength while making your debut feature?
1: 감독님은 여러 영화의 연출부 조감독으로 현장을 익히고 또 시리즈 연출도 해왔는데요. 그 시간들이 첫 장편 영화에서 가장 크게 힘이 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0: 영화 촬영 현장이라는 게 뭐 시리즈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한 작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1: 네. 근데
0: 제가 경험했던 현장에서의 어떤 그 과정에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이 체감? 그거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1: 그쵸.
0: 그러한 과정 예를 들어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스태프분들 중에서도 뭐 각 파트별로 서로 생각하는 것과 일하는 어떤 내용적인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1: 그럼요.
0: 그들을 한데 모으고

0: 그들과 협업을 하고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좀 조율을 하고 좁히고 결국 하나의 한 컷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모여 있는 건데 제가 연출부 조감독 특히 그 생활들이 저에게는 그런 소통하는 방식 그다음 협업을 이끌어가는 어떤 과정 그리고 스태프들끼리 소위 말해서 얼굴 붉히지 않고 잘 끝낼 수 있게끔 끌고 가는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이 제가 감독님들을 모시고서 이게 영화 작업을 해왔던 건데 스텝 일을 하면서 감독님들이 되게 외롭다라는 생각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느낀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외로움을 다른 게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겪으면서도 작품을 완성해내고 또 그 작품이 흥행하는 작품도 있고 또 다음 작품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다음에 또 포용하고 그러한 어떤 감독님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자질 그다음에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작품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이나 협업의 어떤 과정 그리고 감독이라는 직업으로서의 어떤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 뭐 이런 것들이 작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좋은 현장은 또 이제 서로의 언어를 함께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잘 네. 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2: Absolutely. So he talked about communication and he explains that filmmaking is really an extensive collaboration with countless acts and cast and crew members. He mentioned communication between staff and different actors. They all think differently. So communicating in their language is very, very important. And he mentioned that when also working with different directors, he always saw them and thought there was some kind of loneliness behind them, right? They have to carry all that burden, and he mentioned that he always really admired that, and there is that heavy responsibility and burden when it comes to being a director. So he said he feels that became really greatest asset being his debut feature To Life when he was walking the path of directing department and assistant director as well, and communicating with every part of staff working to make one film. Now, I do have lots of questions, but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if you can share your how you presented your work for the first time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at is this time. And beyond the thrill of maybe finding out who the real culprit is, what questions do you want to really be asked by the guests and the audience as well?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작품을 선보이는 건데 이 진범을 추리하는 재미를 넘어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객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지 또 상 상영 후에 가장 듣고 싶은 반응은 또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상영 후에 제일 듣고 싶은 건 당연히 재미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 그 재미를 넘어서서 어쨌건 그 이 저희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모습들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지만 인간의 다중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 우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는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거창할 수 있겠지만 가장 1차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부모님이랑 있을 때나 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나 그다음 친구들과 있을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제스처나 화법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게 저희의 삶인 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모습들 그 모습들 사이에서 진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거창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2: 그렇군요. I love that question. So he said, above all, he admits he simply loved to hear audiences say it was just gripping and fun. When the film ends, he hopes it prompts viewers to ask themselves whether we too go through life wearing many different faces. And more than just who did it, he invites audiences to puzzle out how they became that way. He reflected on the question of when we are with our parents or with our friends or at work, we all have different faces, the way we speak and the way we present ourselves, right? So he said that is something that he really focused on, and how that is human beings just trying to find a way to maybe survive and go through life in different areas as well. So definitely a great question to end with.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초반에 근데 어쨌건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인터뷰도 직접 제가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부산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제 작품을 또 관객분들께 선보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부산영화제의 일정이 저에게는 되게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월드와이드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So he shared it's an honor to be here, and he shared it is his first time being on live show. So definitely we feel like it's very very special as well. He just had thankful heart when it comes to opportunity to introduce his film to worldwide listeners, and also just being able to be here at BIFF to speak and hear from the listeners and the audience of the Sapiens as well.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opic, right? When do you feel a person's truest self reveals itself?
1: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감독님에게도 드릴게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0: 저희 작품에 제가 조금의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넣은 장면이 다중 인격으로 깨어나기 전에 이제 자고 일어나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넣어놨거든요.
1: 네.
0: 저는 제일 우리의 진짜 모습은 자고 막 깼을 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떠한 순간, 뭐 가장 내가 힘들 때 이런 어떤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잠이 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순간. 그 순간이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고 나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누구나 겪는, 누군 아침에 일어나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순간이 진짜 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 네. 네,
0: 왜냐하면 저희가 친구들을 만날 때는 뭐 대충 하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어디 누군가의 중요한 미팅 있을 때는 또 치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나 네.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 모습이지 않을까.
1: 네,
0: 네 그냥 조촐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Yeah. 저는 아침에 어떤 사람일까?
2: I like that question. So he points to a scene he repeatedly put into the film, the daily routine of the character waking up in the morning. He feels that the exact moment someone wakes up and opens their eyes might just be their most authentic self instead of going throughout the day facing different things. Now we have Jerry님께서는 전복 대짜로 추가 세 번해서 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하이 센스님께서는 감독님 책도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좋아하는 책이 있으실까요?
0: 요새는 예전에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1: 네.
0: 요새는 시집을 좀 많이 읽으려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읽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상상을 잘 못한다. 책을 보고 뭐 영화를 보고 이러면서 저희는 좀 이렇게 분석 아닌 분석을 하면서 보게 되고. 그리고 비소설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건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로직이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시는 요새 읽으려고 한 이유가 읽으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머릿속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뚫리는 느낌이 좀 있어서 단어 하나 안에 거기에 다 함의들이 있잖아요. 시는
1: 네.
0: 그 행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느끼려고 시집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고 틈틈이 그리고 시집 정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네. So he said until now he really enjoyed reading novels, but more and more he's been reading poems. And he said as a director, he reads a lot and it's really hard to imagine, right? It's becoming harder. So he said when it comes to poems, he really focuses on each word and it kind of clears his mind as well. So that's great to hear. Maybe I can try reading poems as well. And with that,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r. Lee Hoo-bi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Sapien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 후빈 사피엔스 감독과 함께했는데요. 감독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All right, and that's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선우정.

0: And the time is now 11:46, which means it's time for News Inside. It's our Friday segment of the week. And today, we're joined by Ms. Yang Gu-won here in the studio, a reporter with Busan-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All right, today we're going to continue talking about BIFF, Asia's largest film festival.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kicked off on the 6th. So we're going to really look into the news of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detail. 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6일 막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 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로 개막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지는데요. 올해는 59개 국가에서 초청한 246편이 공식 상영작으로 관객과 만납니다. 관객 참여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까지 더하면 모두 315편입니다. 상영은 해운대 영화의 전당과 센텀시티 일대 극장이 중심인데요. 남포동을 비롯해서 부산 곳곳에서도 영화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시민들이 영화를 만나는 방식도 한층 다양해졌는데요. So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arked its fourth day since opening today. And it continues for 10 days until the 15th. And this year, 246 films from community BIFF, actually 246 films invited from 59 countries meet audiences as official screenings. Adding films from community BIFF and audience participation program, the total reaches 315 films. Screenings center around Busan Cinema Center in Haeundae, as we know, theaters around Centum City, but the film festival is also unfolding across various parts of Busan, including Nampo-dong. Then what were some of the highlights from the opening ceremony? 개막식에선 어떤 장면들이 주목받았나요?
2: 네, 개막작으로 김종관 감독이 낮과 밤은 서로에게가 상영됐습니다. 서해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유진 역을 맡은 배우 김민하 씨가 단독으로 맡았습니다. 또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은 아시아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말레이시아 출신 배우 양자경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영화 공로상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받았고요. 여성 영화인에게 주는 카멜리아상은 홍콩의 허 안화 감독이 차지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director Kim Jong-kwan's Day and Night Are For Each Other was screened as the opening film. Hosting was handled solely by actress Kim Min-ha, who played the protagonist Yu-jin in this film. An award ceremony was also held together, and many awards, as she mentioned, have been given. So what is the most changed aspect of this year's film festival? 올해 영화제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뭔가요?
2: 네, 경쟁 부문인 부산 어워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아시아 영화를 대상으로 한 경쟁 부문을 처음 도입했는데요. 올해부터 부산 어워드의 최고상인 대상을 받은 작품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 장편 영화상에 직접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 장편 영화상은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든 외국 영화에게 주는 상인데요. 이런 자격을 인정받은 영화제는 칸, 베니스, 베를린 등 전 세계 6곳뿐이고 아시아에서는 우리 부산이 유일합니다. 올해는 데뷔작 4편을 포함해 13편이 경쟁 부문에 올렸습니다.
0: I see. So the status of the competition section, Busan Award, has risen significantly.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irst introduced a competition section targeting Asian films last year. And starting this year, the work receiving the grand prize, the highest award of the Busan Award, can directly challenge the Academy Award for the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Now, what programs would you especially recommend to festival goers this year?
1: 올해 관객들이 눈여겨

0: 볼 만한 프로그램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본 애니메이션 특별전입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일본 애니메이션이 걸어온 길을 13편의 작품으로 돌아보는 자리인데요. 우주소년 아톰을 만든 데츠카 오사무의 불새, 오토모 가스히로가 참여한 메모리즈, 오시이 마모루의 천사의 알 같은 명작들이 큰 스크린에 오릅니다. 아시아 영화를 폭 넓게 보고 싶다면 아시아 영화의 창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시아 중견 감독과 신인 감독이 영화 28편이 상영되는데요. 이 가운데 6편은 부산에서 세계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0: 그렇군요. 스트리밍으로 익숙하게 보던 작품도 극장에 또 큰 화면에서 만나면 전혀 새로운 영화처럼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2: So the most eye-catching thing this year is the special exhibition of Japanese animation. It is a venue looking back to through 13 works at the path Japanese animation has walked for 70 years from 1950s to the present. And 20 films by established and Asian directors will be screened among them. Six films or works premiere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s well. Well, are there also programs that allow audiences to take a more active role?
0: 그럼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1: 네, 대표적인 관객 참여 프로그램 커뮤니티 비프가 오는 11일까지 남포동 일대에서 열립니다. 특히 관객이 직접 프로그래머가 되는 리퀘스트 시네마가 인기인데요.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92건이 기획이 접수됐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영화 두 편을 보는 블라인드 시네마도 있습니다. 또 감독, 배우와 관객이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마스터 톡도 열리고요. 늦은 밤 영화를 즐기는 심야 상영도 준비됐습니다.
2: Interesting. So Community BIF, a representative audience participation program, is held around Nampo-dong through the coming 11th. In particular, Request Cinema, where audience members directly become programmers, is popular. This year, an all-time high of 92 proposals were received. Now,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and summarize the key details for our listeners today.
0: 마지막으로 오늘 소식 정리해 주시죠.
1: 네. 그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6일에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59개 국가 246편이 공식 초청이 됐는데요. 경쟁 부문은 대상 수상작에 아카데미 출품 자격이 주어지면서 무게가 한층 더해졌습니다. 일본이 애니메이션 특별전, 또 관객이 직접 꾸미는 커뮤니티 비프, 동네 곳곳이 동네방네 비프, 영화의 미래를 논하는 포럼 비프까지 즐길 거리도 다양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상영 시간표 확인과 예매는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So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pened on the 6th, and this year 246 films from 59 countries were officially invited. And she shared that the film and festival continues through the coming 15th. So checking screening timetables and ticketing can be done on the official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ebsit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Ms. Yang Bo-won here in the studio.
0: Jin Lee님께서는 기자님 오랜만이네요. 더욱 아름다워져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Yes, 기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All right, and that was Ms. Yang Bo-won filling in today. And it's always a pleasure to have her in the studio.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Our final song is by Coldplay with High Power. Hope you have a wonderful weekend, and I'll see you on Monday. Bye-bye. Sometimes I just can't take it. Sometimes I just can't take it, and it isn't all right. I'm not gonna make it. And I think my shoes untied. I'm like a broken record. I'm like a broken record, and I'm not playing right. Just let go, I might kill me.

내려왔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잎쩍 버리고 어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1:00

0: your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We just listened to 살아보니 그렇더라 by 고각단따라 followed by 눈을 돌리지 마 by Wanas. Let's go listen to some more songs. Thank you guys for listening to another show of Heart Attack. It means a lot. We'll be back after 시작의 아이 by 막툭, 우리가 있던 시간 by 스웨덴 세탁소, and 자유롭고 싶어 by 김필.

0: international tourists. So it's not a trend that's limited to fashion, of course. Food and drink brands globally, all using Hangul. There's also packaging overseas, because in some markets, Korean language itself, like Korean letters, have become part of the appeal. And it's kind of like 고급. It's kind of signals fanciness, right? So yeah, there we go. Can you imagine, again, King Sejong seeing what's become of Hangul? I love it. All right, and finally, 기억, 기억해. Oh, that's hard. How do you get hundreds of thousands of students around the world excited about Hangul? Well, maybe you turn it into a song, because there's a new Hangul song called 너랑 나랑 다 같이. So you and me all together, right? It's been created for students learning Korean overseas. The team is very cool. The team who made this is very impressive. Broadcaster Lee Geum Hee wrote the lyrics. Singer Lee Sun Yi composed and sang the song. And choreographer Ai Ki created the dance. Now, the song plays around with Korean sounds, also expressions. There are lines that connect the names of Korean consonants with similar sounding words. It's like wordplay, like 기억. So like 기억. 기억해. So remember 기억, right? 니은 너랑 나랑 뭐 디귿 다 같이. It's very difficult for me, but very fun and very interesting, and it shows off how specific Korean vocabulary can be, right? So for example, Korean has several different expressions for a number of things. Like the word for red has like 5,000, not 5,000, but you know what I mean. So many different words. But for extreme summer heat, for example, 무더위. Or 불볕 더위, or 찜통 더위, or 가마솥 더위, right? All of these things. And the idea was to make the song fast and fun and easy enough for students to sing along with, but also introduce all these fun, you know, kind of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it works. The singer, Lee Sun Yi, said students in Malaysia treated some of the faster parts like a game. They challenged each other to keep up. Maybe it's like 공장, 간장, 공장, 공장장, like this, like a tongue twister. Today, around 300,000 students in 47 countries are learn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school. And so the hope is that students all around the world eventually sing and dance as well along together. So learning 기억, 니은, 디귿, it's not easy, but I tell you what, through a song, it's a lot more fun. So yeah, it's a bit of a Hangul challenge. And very fitting for today, as it is Hangul Day. Anyway, that's all for Newsfeed for today, my friends.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And up next, it's time for On The Mic.
1: Hey,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 저는 레오입니다. 숨 쉬는 것도 다 돈이라는 자취 라이프. 월세, 관리비, 식비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하지만 그만큼 또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는 매력적인 삶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20대 남성 자취생 한 분을 모시고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리얼한 자취 라이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민 씨.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부산 남구에서 자취하고 있는 28살 기강민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강민 씨. 현재 자취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자취를 시작한 계기도 궁금합니다.
2: 현재 자취를 시작한 지는 23년도 이후로 약 이제 3년째 정도 됐고요. 그리고 계기는 저녁 후에 부모님께서 한번 나가 살아봐라고 한번 추천해 주셔서 기회다 싶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자취를 시작하던 첫날 밤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나 기분은 어떠셨나요?
2: 사실 자취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막 되게 자유고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첫날 밤부터 이제 자취방에 저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적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좀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좀 신나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2: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는 신났었는데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이 조용한 방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적적한 기분이 좀 익숙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취를 시작하면 그 로망이란 게 있을 텐데 또 로망과 현실은 달라요. 다시 본가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2: 로망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할 수 있다는 로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있는 대신에 이제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해야 된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돈이 나가고, 그다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집은 치워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뭔가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로망이 확 깨지는 것 같습니다.

0: 3호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1: 네, 쉬고 있는 가족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눈치가 좀 보이시는데 자취를 하게 되면은 구성원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자취를 하다 보면 음식을 해먹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리를 선호하는데 혹시 초간단 요리 필살기가 있다면 공유 한번 해주십시오.
0: 이거는 요즘 뜨고 있는 식재료인데 이제 시오콤부라고 이제 일본 건조 다시마가 있는데 이 시오콤부를 이용한 파스타가 굉장히 요리하기 간단합니다. 이제 면을 삶고 그다음에 기름에 다진 마늘과 시오콤부만 넣어서 볶으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슴슴할 것 같아도 굉장히 담백하고 그다음에 짭짤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1: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영단어로 표현이 가능하실까요?
0: 자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영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서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클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잖아요. 그처럼 내가 자취 생활할 때 혼자 생활한 거다 보니까 빙글빙글 도는 그 루틴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루틴을 잊는 순간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도 막 늦게 먹고 생활이 망가지는데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 거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는 운동을 한다 이런 걸 정해두는 삶이 굉장히 혼자 사는 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걸 지키니까 조금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추상적으로 서클이라고 그 원형처럼 빙글빙글 도는 루틴적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챙겨 먹고 또 주말 아침에는 청소를 하고 이런 루틴들이 또 중요하다는 거네요. 자취함에 있어서.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오늘 강민 씨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치열하게 또 멋지게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자취생 여러분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Thank you very much, Leo, our reporter for On The Mic today. And our guest today, Gil Kangmin-nim. Gil Kangmin-nim is 28. He's been living here in Busan on his own, in Busan's Namgu district for the past 3 years. He began living independently after completing his military service following his parents' suggestion. And he said although he had expected to enjoy a sense of freedom on his first night alone, he instead felt an unexpected sense of emptiness and loneliness in his quiet room. The reality of living alone is, he said, is that, well, you do gain freedom, yes, but you also have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expenses and cleaning and all the other things. Yes, welcome to adulthood. Still, he considers the biggest advantage to be the freedom he has to manage his own time, whether it's going out for a late night workout or doing whatever he wants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anyone. And he said, an easy cooking tip for people living alone. He said, make a simple savory pasta using dried kelp. Interesting. He says the key value of living alone as circle, or described it as circle, is like moving around in a circle. Daily life depends on maintaining a consistent routine. If the routine falls apart, everyday life becomes disorganized. So he says, keep regular habit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leep and meals. And the key to staying healthy while living on your own is just simply that. Simple and fundamental. And it's always the way, isn't it? The easy things the fundamental things, the simple things are the most important. But actually, it's not easy to keep them in balance. Anyway, thank you once again to Leo for that lovely interview and to our interviewee, Gil Kangmin-nim.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All right. Now listen, we have much more coming up for you, but I'm going to play you a song first and then we're going to dive in for some culture for you.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This fall, feel the excitement of film season with BEFM. Introducing the 2026 BEFM special live broadcast, Movie Table Talk. Enjoy exclusive interviews with directors invited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long with live jazz performances of beloved movie soundtracks. Join us on Monday, October 12th at 3 p.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9: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1층 로비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8: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BEFM website at befm.or.kr.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부산이 좋아요.
2: 부산이 좋아요.
1: 포 마이 부산.
2: 포 마이 부산.
3: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4: 부산? For my 부산.
5: 부산 하면 For my 부산.
6: For my 부산.
7: You are listening to For my 부산.
8: 웰컴 back to For My Busan 아니면 한국말로 해야지 환영합니다. 2부입니다. For My Busan 2부에 환영합니다.
9: Let's kick off part 2 with day 6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0: Hello, hello, everybody, and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Nice to Minsu. I'm Minsu. 여러분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If you're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welcome. And if you're listening to us elsewhere, welcome as well. 여러분 반갑습니다. On a very special day today, 네, I know for most of you it's considered a day off, but it's a day off because it is a very special day. 오늘이 바로 한글 날이잖아요. And in English, we also call it Hangul Day, right? Because Hangul is known worldwide as the Korean language. So, yeah, that's why we have the day off, I guess. But a bit of a special show lined up for today because in light of Hangul Day, I do want to focus on just the importance. Not so much the importance. Okay, let me reword that. The beauty of Hangul. Okay, Hangul의 아름다움을 오늘 살짝 talk about을 할 겁니다. 네. But I have a guest joining me today. 아주 먼 곳에서 온 게스트입니다. 네, 아주 먼 곳에서 왔고요. 너무 훌륭한 게스트고 일단 저희 방송에 다시 출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박경익 아나운서님 모시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옆 동네에서 정말 멀리 왔죠.
0: 맞아요.
1: 네, 멀리서 찾아온 예전에는 댄나운서, 춤추는 아나운서, 이제 댄나운서라고 해서 몇 번 왔지만.
0: 네네. 예. 이제 아니에요, 댄나운서.
1: 맞긴 한데요.
0: 네네네네. 네.
1: 한글날인 만큼. 네. 뭔가 이렇게 뭐 댄싱 아나운서 이런 말을 쓰기가 좀. 갑자기 맞아요. 괜히 좀 조심스러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0: 네. 네. 춤추다가 우리 말이죠. 춤추는. 근데 아나운서도 영어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건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1: 아나운서를. 네.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계속 뭐. 고민을 해봤는데 네. 뭐 결국엔 진행자.
0: 네. 춤추는 진행자.
1: 네, 춤추는 뭐 사실 뉴스도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뉴스도 우리말로 순화를 해보자면 이제 소식. 그래서 좀 우리말로만 표현을 하자면
0: 소식도 있었다.
1: 춤을 추는 소식.
0: 전달.
1: 전달자. 자? 진행자.
0: 예. 진행자.
1: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돼요. 네.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와. 이럴 때는 영어가 제일 그냥 깔끔하다.
1: 그렇죠, 예.
0: 네, 일단 웰컴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일단 저희 그 우리 올스타 부스타 분들은 네. 아주 익숙한 목소리 플러스 얼굴이고 저희 방송에서만 말고 아까 옆 동네 네. 네, 방송국에서 하긴 한데 일단 저희 금요일 방송 나이스 민수에서는 처음이잖아요.
1: 예, 맞아요. 네. 처음이에요, 금요일.
0: 그래서 분명히 금요일만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올스타 필요 없고 그냥 금요일 민수 목소리만 듣고 싶다라고 들어온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분들 위해 간단한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옆 동네에서 오전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박경익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0: 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부장님 오늘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는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니터 화면이 있거든요. 계속 보고 있는데 왜 네. 뒤쪽만 좀 어둡죠? 이 모니터가. 우리 경일 아나운서님 너무 네. 얼굴이 밝게 나오고 하는데
1: 위치가 좋네요. 저. 조명을 네,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0: 이거 나중에 우리 뒤에 있는 미디어 피디님 이거 나중에 우리 그 콘텐츠 만들 때 제 얼굴만 좀 필터 부탁할게요. 아시겠죠? 네. 우리 경일 아나운서님 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한글날이죠. 네. 오, 찌찌뽕. 네.
1: 그냥 한글날도 아니고요. 깜짝 놀랐네.
0: 이런 거 처음.
1: 당황했어요. 그렇죠. 네.
0: 너무 방송 안 하는 것처럼 너무 티 난다. 제가.
1: 좋습니다.
0: 네. 방송 이 뭐지 이 career. 네. 이거 뭐라고 그러지? 레즈메도 아닌데. 이 그죠. 뭐라고요?
1: 경력.
0: 경력.
1: 예.
0: Right. 경력. Experience. 얼마나 오래됐죠? As a broadcaster.
1: 방송을 한 지는 8년 차 정도 지금
0: 와우.
1: 됐습니다. 예.
0: 네. 8년 동안 하면서 네. 방송 중에 찌찌뽕은 처음 들어봤죠.
1: 처음 들어봐요. 독보적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0: 네. 일단 우리 부장님 계속 영어를 좀 한국말 좀 부끄럽죠. 제가 지금 하는 거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영어 좀 더 써주라고 하래요.
1: 네.
0: But today's Hangul Day, 부장님 오늘 그 콘셉트 아니었습니까? Using more Korean.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o I'm gonna try to use more English. But yes. 8 years. I mean, that's a long time. In any type of broadcast, 이 경희님이 그 정도 뭐 잘 하시고 이제 특히 이제 처음 시작 때부터 댄 나운서로 시작한 건 아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When 네. did dance announcer, dance announcer come about? 언제부터 댄 나운서가 됐습니까?
1: 딱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와.
1: 네, 작년 추석 연휴 끝나고 네. 딱 시작했던 네. 기억이 있네요.
0: 이것도 백스토리도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 이 왜냐면 경희 아나운서님이 어떻게 보면 캐릭터잖아요. How did this happen?
1: 회사 공모전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0: 오. 네.
1: 회사에서도 뉴스 계속해서 이제 뭐 뉴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0: 네.
1: 뭐 너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뭐 쇼츠든 뭐든 제작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새로운 콘텐츠 한번 도전을 해보자.
0: 네.
1: 그래서 회사 직원들 대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0: 네.
1: 공모를 해봐라.
0: 오케이.
1: 우리가 선정을 하면 지원을 한번 해줘보겠다.
0: 오.
1: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낸 거죠.
0: 네.
1: 댄나운서의 원래 그 어떤 롤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LA Parks Weather라는 방송국에
0: LA Parks Weather?
1: 네,
0: 네.
1: 닉 코저라는
0: 어?
1: 웨더맨이 한 명 있어요.
0: 누군지 알지?
1: 네.
0: 그 인쇄 아주 핫한
1: 맞아요.
0: 그 지금 막 여러 막 아이돌 그룹들이랑
1: 셀럽이랑
0: 그 셀럽들이랑
1: 하고,
0: 이 댄스 채널 네. 하는 거예요.
1: 네. 그 포맷을 그대로 네. 한번 가져와 보자. 그러니까 제가 한국의 그 닉 코저가 한번 돼 보자.
0: 네.
1: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0: 근데 솔직히
1: 네.
0: honestly?
1: 네.
0: honestly? 우리 경희 아나운서님이 훨씬 더 잘 춰요.
1: 감사합니다.
0: 근데 그분은 잘 추긴 추는데
1: 네.
0: 뭐가 좀 뭐라 그러지? 그분은 우리 방송 안 듣겠죠. 살짝 좀 아재 느낌.
1: 네 맞아요.
0: 살짝.
1: 나이도 네. 좀 있으시고
0: 네네네네.
1: 경력도 또 워낙에 많으시고.
0: 근데 여기선 진짜 아이돌 같이 춤을 추잖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그래서
0: 이렇게 칭찬초가 됐네. 네, 죄송합니다.
1: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네. So, I see. 오, 신기하다.
1: 네. 네.
0: 일단 우리 BFM에서 이런 아이디어 컨테스트 왜 안 낼까요? 부장님. 이런 거 하게 되면 일단 나중에 말합시다. 네. 근데 분명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BFM에.
1: 네. 네.
0: 춤추면서 이건 안 되겠다. 네. 우리 방송에서
1: 거예요.
0: 할 네.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는.
1: 네.
0: 일단 산으로 살짝 가고 있습니다. Back to the show. 자, we have 경희 아나운서님 joining us because I felt he was very fitting because 8 years as a broadcaster, as an announcer. 이번도 이제 한국 방송을 하니까 네. most of the time in Korean,
1: 네.
0: right? 8년 동안 아주 또박또박하게 very clearly enunciating each word that he speaks on screen. So 오늘 I thought he was very fitting to bring on our show because in light of Hangul Day, I wanted to talk about a very special topic that I think some of our listeners might be surprised at? 아니요, 우리 부스타분들 대부분 because they're mostly Korean, they probably heard of these. But to me, 저는 이 신기한 리스트를 가면서 와 처음 듣는 우리말 이 예. 리스트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in light of 한글 대 저희 아나운서님이랑
1: 예.
0: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sharing 좀 하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순우리말
0: 네.
1: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1: 네.
0: 오늘의 주제는요, Lost and Found in Translation. 아름다운 순우리말.
2: 나이스 민수.
0: All right. So, listeners, have you ever looked out at the ocean on a very clear sunny afternoon? 아주 날씨도 좋고 이 햇님도 있고
1: 네.
0: 이제 바닷가 보면서 반짝반짝 그리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1: 네.
0: Right? The light scatter into a thousand 다이아몬드가 엄청 뿌려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영어로는요, in
1: 네.
0: English, 이건 좀 신기한 이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sun glitter이라고 합니다.
1: 아,
0: sun glitter.
1: 글리터.
0: 글리터는 뭔지
1: 예,
0: 알잖아요.
1: 예, 예.
0: Right?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1: 그쵸.
0: 만들 때 이렇게 쓰는
1: 뭐
0: 그
1: 이렇게 화장할 때도 글리터를 이렇게 좀
0: 맞아요,
1: 끼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거를 sun glitter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1: 예.
0: 그렇게 생기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뭐라고 할까요?
1: 달빛의 문 글리터?
0: 딩동댕.
1: 오, 와우.
0: moon glitter이라고 합니다.
1: 오, 네.
0: 네. 근데 평소에는 commonly we don't say sun glitter. 그냥 딱 그거를 이렇게 뭐지 영어로 말할 때는 describe 해요. Wow, look at those glimmering ripples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1: 네.
0: 네. 근데 딱 그 sentence

0: 센스를 한 표현으로 sun glitter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네. 이 그림 같은 순간을 이 두 글자로 담아내는 말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1: 아, 정말요?
0: 이 말요. 오. 네. 뭐가 있죠?
1: 윤슬.
0: 윤슬.
1: 예, 윤슬. 네.
0: 저는 윤슬 그냥 누구 이름으로 많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네. 저희 딸 친구들도 뭐 윤슬 두 명 정도 있는데.
1: 오.
0: So 윤슬 이 햇빛이나 뭐 달빛에 비쳐 있는 반짝이는 이 잔물결.
1: 네, 맞습니다.
0: Right? 윤슬. 네. 근데 이름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뭐가 조금 oh that's so pretty라고 생각 뜨는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네. So 우리말. Right? 특히 뭐 이게 한자어가 아닌 특히 이 우리말 and sometimes 순우리말 이 리스트를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1: 네네.
0: 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한 사이트에서 있는 리스트가 아니라 영어로 beautiful Korean words, 뭐 아름다운 한국말, 네. 뭐 우리말 치면 여러 리스트가 나오는데 것들. 좀 비슷한 네. 단어들 많이 있더라고요.
1: 네네.
0: So 그 단어 리스트 몇 개 보고 좀 많이 겹치는 단어들 제가 오늘 갖고 와서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좀 sharing하고 talk about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네. So today, In light of Hangul Day, I want to pair these very lovely Korean words, some of them very pure Korean words, with also their closest English counterparts. 왜냐면 이 리스트 보니까 영어로는 단어 딱 단어는 없다. 이럴 때가 많아요.
1: 이걸 딱 어떤 단어로 표현하니까
0: 네,
1: 쉽지 않다.
0: 그 뭐 우리말 뭐 순우리말 그 단어들 완전 direct translation 해 가지고 그러면 이 단어가 있잖아. 영어로는 이 많이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영어로는 좀 길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So we're going to, you know, share these beautiful Korean words with our listeners today. And because these might be words that 우리 아나운서님도 방송하면서 이 우리말 순우리말
1: 네.
0: 좀 자주 쓰는 편인지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는 뭐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영어 방송이니까
1: 네네.
0: 진짜 maybe probably 한 11페이지 되는 원고에 maybe 갑보 한 두 개, 예. 세 개 정도 나올 만큼인데 텔레비로 방송하는 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뉴스 진행을 이제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0: 네.
1: 뉴스의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말 또는 순우리말보다는
0: 네.
1: 한자어인 표현이 많아요.
0: 그러니까
1: 왜냐하면 굉장히 명료하고
0: 네.
1: 발음도 명확하기 때문에
0: 네.
1: 뭐 빠르게 소식을 전하거나
0: 이러는
1: 말하는 데 있어서는 네. 한자어가 더 잘 맞기 때문에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0: 뭐
1: 예를 들어서
0: 네.
1: 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0: 네?
1: 경제 관련해서.
0: 경제나 economy,
1: 네.
0: right?
1: 경제 성장률이
0: 네. growth,
1: 둔화될
0: 그
1: 전망이다. 둔화.
0: 둔화.
1: 예.
0: 오케이. 거기서 딱 포커스 단어가 둔화예요.
1: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0: 네.
1: 경제 성장 둔화
0: 네.
1: 전망 이런 거 다 한자어예요.
0: 오 진짜요?
1: 그쵸?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바꾼다면
0: 네.
1: 바꿀 수는 있겠지만 좀 말이 엄청 길어지고
0: 그쵸.
1: 쉽지 않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0: 네.
1: 이런 방송용 멘트는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말이 좀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0: 네.
1: 어떤 장면을 입히는 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말을 쓰곤 하는데
0: 네.
1: 뭐 예를 들면 뭐 바다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0: 오.
1: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다 우리말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바다도 우리말이고
0: 네.
1: 햇살
0: 네.
1: 뭐 스며들다
0: 이게 다 순우리말?
1: 네, 다 우리말이에요.
0: 네네네네.
1: 한자어가 아니고
0: 네.
1: 네. 그래서 좀 그때그때 필요한 사용법이 좀 다르다.
0: 네.
1: 예.
0: So when it comes to for him, you know, doing news, he did mention that a lot of the times they end up using Chinese characters, right? 한자. Because when he's doing news, it has to be very brief and to the point.
1: 네.
0: Because 완전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 설명이 좀 많이 길어질 수 있다.
1: 맞아요.
0: 특히 뉴스면 짧게 명확하게. 줘야 되니까.
1: 네.
0: That's why he does maybe when it comes to using pure Korean words, 순 우리말. It might be a difficult in that situation. 그러면 평소에 뉴스 말고는
1: 네네.
0: 좀 이렇게 뭐 그냥 대화에서 or maybe 좀 캐주얼한 그런 방송 느낌이면 이게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까?
1: 자주 나오는 우리말
0: 네.
1: 표현이 있지만 아 오히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말이었어? 잘 몰랐는데 이거 우리말이었네
0: 네.
1: 하는 표현들도 꽤나 있거든요.
0: 네.
1: 뭐 예를 들면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이런 건 한자어가 아니에요. 아, 다 우리 말인데.
0: That's Korean.
1: 네. 어, 이게 우리 말이었어? 그냥 네. 어, 쓰고 있었는데. 네.
0: 저는 방송하면서 오히려 그럴 때는요. 영어, 당연히 우리 영어 방송이니까 더 쓰게 됐는데 근데 네. in casual conversation 밖에서 사람들이랑 또 대화할 때 저는 오히려 뭐 한자 말고 the next easier thing is just 당연히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But 오늘 이제 한글 날이니까 저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1: 네.
0: 네. 저도 한국인이고 아주 proud 한 Korean이고
1: 예.
0: 네. 그렇게 안 들리겠지만 for our listeners. 네. 그래서 오늘 좀 리스트를 갖고 왔는데 이 단어들을 좀 그냥 평소에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아나운서님한테도 좀 이게 팁도 받고 싶긴 네네. 하고요. 네. 일단 리스트를 한번 sharing 해볼게요.
1: 네네. 네.
0: So up first, 이 category로 좀 나눴는데요. 이 몇 개 단어는 이 풍경을 좀 그리는 순 우리말, 뭐 우리말, 네 words with built-in imagery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The first one we mentioned is 윤슬, right?
1: 윤슬.
0: 윤슬, the closest English equivalent is like I mentioned, 이 sun glitter. 이거는 영어로 윤슬.
1: 네. 네.
0: Glimmering ripples라고 많이. Glimmering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 그리는.
1: 반짝반짝.
0: 네. Ripples는 물 이거 뭐라 그러지? 물결. 아, 네. 물결은 waves인데 ripples는 물 이렇게 물 사이에 이렇게 생기는 줄이 있잖아요.
1: 아~
0: 그걸 ripples라고
1: 네네.
0: 해요. 네. 그래서 이 물결이 이렇게 일렁일 때마다 이렇게 보석처럼 좀 이렇게 보이는
1: 네.
0: 좀 이렇게 뭐 부서지는 그 이렇게 반짝임을 말하는 건데요. 윤슬도 근데 요즘엔 저는 like me 이렇게 이름으로만 들었어요. 네. In everyday conversation 윤슬을 그러면 좀 쓸 경우가 있나요? 왜냐면 저는 바다가 너무 반짝거리다 이렇게 많이 말 들어서 네.
1: 윤슬을 그냥 일상 언어로
0: 네.
1: 쓴다면
0: 네.
1: 그냥 윤슬이 참 예쁘다.
0: 아.
1: 어, 그럼 윤슬 좀 찍어보자.
0: 어, 윤슬이 우리 하루 친구 어, 예쁘지 라고 이렇게 들을 때 당연히 바다를 보면서
1: 네.
0: 하면서
1: 윤슬 참 예쁘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풍경을 그리는 듯한 표현이다 보니까
0: 네.
1: 의미도 아름답고
0: 네.
1: 해서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0: 네.
1: 뭐 그냥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름다운 바다나
0: 네네네.
1: 이런 공간에 간다면 야, 우리 윤슬 한번 찍자. 윤슬 대박이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네. 우리 부장님이 그리고 자랑할 때
1: 맞아. 아, 자랑할 때
0: 니가 아나라고 하면서 네. 저거 윤슬이다
1: 있는 척할 때
0: 네. 아, 그 말이었구나.
1: 이제 꺼드럭거리다.
0: 네네네.
1: 네. 꺼드럭거리다도 우리말이에요.
0: 어? 꺼드럭 나 이 리스트에 없는데
1: 예.
0: 무슨 뜻이죠?
1: 꺼드럭거리다가
0: 네.
1: 사실 거드럭거리다라는 우리말이고
0: 네.
1: 어떤 의미냐면 이제 거들먹거리다.
0: 거들먹거리다.
1: 그렇죠.
0: 네.
1: 있는 체하고 잘난 체한다. 이게 이제 거드럭거리다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0: 네.
1: 그 의미를 좀 세게 좀 세게 말하기 위해서 거드럭거린다. 그래서 이게 최근 이제 방송 뭐 예능 프로그램에
0: 네.
1: 막 등장하다 보니까 아. 뭐야 이거 신조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0: 네.
1: 우리말입니다.
0: 아, 거드럭거리다. 네. 거리다.
1: 네. 거드럭거리기 위해서
0: 네.
1: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윤슬을.
0: 네. 좀 이 거드럭거리다. 그럼 영어로 좀 쇼오프인가요?
1: 그렇게 네, 그렇죠.
0: 좀 브래그도 예. 되잖아요. Right? 좀 쇼오프, 브래그, right? 그리고 이 리스트에서 윤슬이랑 비슷한 단어
1: 네.
0: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물비늘.
1: 물비늘.
0: 물비늘이라고 아.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윤슬에 좀 이렇게
1: 네네.
0: 커즌같이 이웃같이 쓰는 말이라고 네네. 하는데 근데 이거 영어로는요 좀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말할까라고 저도 이렇게 좀 헷갈렸는데
1: 네.
0: 영어로는 water scales 이 직역되는 거예요.
1: 아.
0: water scales 뭐냐면 물 이렇게 뭐지 물고기에 있는 비늘같이
1: 네네,
0: 그래서 영어로
1: 비늘처럼.
0: scales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아까 그 제가 ripples라고 말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물 비늘을 ripples는 좀 아닌데 scaly shimmer of ripples of light 이렇게 길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네, 왜냐면 water scales라고 하면 에잉? 이렇게 되거든요.
1: 이해가 좀 되기 쉽지 않다
0: 네.
1: 보니까.
0: 근데 한국어로는 그걸 이렇게 물 비늘이 위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1: 밑에 보이는
0: 그렇죠.
1: 그렇죠.
0: 바닥에서 그 생기는
1: 맞아요,
0: 그 줄을 물비늘이라고
1: 네.
0: 하잖아요. 네. So this is on the list of other beautiful words. 근데 한국인들 이게 좀 이게 빛 관련된 그런 게 좀 아름다움을 많이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Right with 윤슬 and 물비늘. 네. Very poetic. I think 좀 시에 좀 들어가는 그런 단어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1: 그렇죠. 좀 자연 친화적인
0: 네네네 네,
1: 그런 맞아. 정서에서 나온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네네네 네. 네. Another word 이것도 처음 들었는데 이거 좀 저는 이 리스트에서 거의 다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네. 너울가지?
1: 너울가지.
0: 너울가지? or 너울가지. 너울가지.
1: 그냥 너울가지.
0: 너울가지.
1: 네.
0: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세요?
1: 너울가지 잠시만요. 저도 네.
0: 일단 예. 영어로는요. 네.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affable nature. affable nature. 그냥 아주 이 좀 friendly한 그런 분위기? 이렇게 영어로 translation 되거든요. 네. 네. approachable warmth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와, 걔가 좀 아, 좀 착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여. 좀 이렇게 가서 좀 말 걸 수 있겠네라고 사람이 좀 이렇게 너울가지를
1: 너울가지가 좋다.
0: 좋다라고 뭐 이렇게, 이렇게 네. 네, 표현하긴 해요.
1: 있다?
0: 네네네. 네. So this is another word that for the first time 저도 이렇게 처음 들었어요. 네. 너울가지 definition.
1: 네.
0: 네. 남의 마음을 헤아려 너그럽게 행동하는 마음씨를 따뜻하는 우리말. 그럼 너그럽게는 무슨 너그럽게 행동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1: 너그럽다. 네. 너그럽다. 마음이 넓다.
0: 아~
1: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넓다.
0: 오케이.
1: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Other words that I brought. 네, 이거 카테고리는요. 시간과 감각을 품는 말을 몇 개 있더라고요.
1: 예.
0: 네. 전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시나브로.
1: 아, 시나브로.
0: 네.
1: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조금씩 이런 의미인가요?
0: 아, 네, 네, 네, 맞아요. 예. 이 영어로는요. In English, little by little. 이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좀 로맨틱하게 예. 말하려면요.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imperceptible degrees. 자, imperceptible. 따라해보세요. imperceptible.
1: imperceptible.
0: 네. perceptible, perceive는 뭐를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그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im 붙여 있으면 네. 안 되는 아. 뜻입니다. 근데 imperceptible degrees는요. degree는 그 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앵글 말할 때 그 네. degrees. 그래서 imperceptible 그냥 도가 조금 이게 온도가 예를 들어 조금 올라가는데 거의 안 보이는 만큼 이게 올라간다.
1: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0: 네네네네. 예. 맞아요. So this is 처음 듣는 말 시나브로.
1: 시나브로.
0: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 단어 예. 그냥 conversation에서 써본 적 있습니까?
1: 아, 사실 시나브로는 네. 이것도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0: 네.
1: 제가 이제 유년 시절에 부모님께서 슈퍼마켓 하셨어요.
0: 네네네.
1: 근데 예전에 이 시나브로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담배가 있었습니다.
0: 담배. 네, 요즘은 없죠.
1: 없죠.
0: 네네네.
1: 손님들이 시나브로를 엄청 찾아서
0: 네.
1: 시나브로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전 처음 접했어요. 그 시나브로라는 네. 단어를.
0: 네네네네네.
1: 예.
0: 네.
1: 그래서
0: 신기하다.
1: 그럴 때 이제 뭔가 그 제품을 찾을 때만 들었지.
0: 네.
1: 아 시나브로보다는 바야흐로 이런 말은 좀 들어보셨죠?
0: 네.
1: 바야흐로 뭐 몇 년
0: 바야?
1: 전.
0: 나 바야바는 알아요. 바야바가 그거 숲 속에 사는 그거. 빅포트잖아요.
1: 시나브로라는 이제 단어와
0: 네.
1: 바야흐로라는 단어 또 뜻은 또 완전히 다른데.
0: 어, 네네네.
1: 시나브로는 진짜 예, 쉽지 않죠. 그냥 책에서만 읽었던 것 같아요.
0: 네. 오케이. 왜냐면 it's so base what it basically means. You don't notice. 예를 들어 우리는 딱 눈에 어 가을이다. 빡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딱 한 순간 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1: 그렇죠.
0: 진짜 이렇게. 아주 오래 시간 걸리는 그런 걸로 이렇게 걸리는 것을 시나브로라고
1: 네.
0: 말한대요.
1: 맞아요.
0: 네네네. So 시나브로는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뭐 스며드는 변화를 말하는 건데.
1: 맞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아나운서님, question for you. 이제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 네,부터 maybe 지금까지 이제 8년 지났잖아요.
1: 네.
0: 오래 전 시간이잖아요.
1: 네.
0: 8 years, right? It's a long time. 그러면 혹시 아나운서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나브로 좀 가장 크게 달라진 뭐 방송의 maybe 습관이나 뭐 or 그냥 방송에 이제 8년 동안 와 이거는 나도 몰래 이게 바뀌어졌네.
1: 네.
0: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1: 습관 같은 거
0: 네.
1: 있어요.
0: 뭐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은 뭔가 정확한 발음 발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0: 네.
1: 그게 사적인 자리에도 이어지면
0: 네.
1: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 제가 뭔가 딱딱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나 봐요.
0: 아~
1: 그래서 야 너 뭐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0: 이건 영어로 why do you sound so cold? 너무 네. 차갑게 들린다 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1: 그러니까 말 끝을 흐리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완벽한 문장으로 끝맺으려고 하니까 네. 제가 할 말 다 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0: 와.
1: 그런 좀, 적이 진짜 종종 있어요. 지금도
0: 좀 기분 좀 이렇게 나쁠 정도 이렇게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1: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아 얘가 나한테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네. 뭔가 할 말 다 하는 것 같네. 네. 이렇게 느끼나 봐요.
0: 네.
1: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방송을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굳어진 거예요. 습관처럼.
0: 네.
1: 뭔가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될 것 같고.
0: 네.

0: 라이프에 이렇게 스며들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1: 신압으로
0: 네. 저는 아니요 일단 잠깐만요. 그렇게 그 질문 물어보기 전에 제가 저는 네. 아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느끼는 게 네. 라디오 일을 하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우리 올스타 잉글리시도 이렇게 너튜브 하니까 저도 막 카메라가 이렇게 틀어지면 저도 막 재밌게 하려고 하고 막 많이 노력해요. 네네. 근데 집에 가게 되면 이제 이건 나이 들어서 때문에 모르겠지만 집에 가게 되면 저는 그냥 방송인 말고 그냥 모르겠다라고 그냥 여기서 하는 습관 절대로 밖에 가진 않아요.
1: 오 정말요?
0: 밖에서는 오히려 진짜 조용해요. 오. 말도 거의 없고.
1: 아 네. 그런 차이가 좀 있구나.
0: 네네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게 돼야지 좀 아 네. 사람이 좀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이렇게 이렇게 특히 방송 같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네. 보일 거잖아요.
1: 아 근데 이게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네. 방송이나 이런 화면 앞에서 말 많이 하다 보면 네. 거기서 딱 벗어나면 아, 말 안 하고 싶고 싶고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확실히.
0: 네.
1: 예.
0: 네. 이걸 영어로 아, 그 말이 있었는데
1: 고독 절대 고독을 느끼고 네. 싶다.
0: 그보다 네. sometimes you know your bring your work home 아. 이게 일을 집에 갖고 가다.
1: 아.
0: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항상 이렇게 좀 recommend 안 해요. 비추하거든요. 왜냐면 집에서는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right? When you bring your work home, 이제 일에서 하는 이게 습관도 포함되는 거죠. 집에서 똑같이 이렇게 집은 방송국 아닌데,
1: 그렇죠,
0: right? 근데 저는 너무 그 면에서 좀 American mind인 것 같아요. 저는 집에는 가면 그냥 일적인 거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네. 왜냐면 일을 한다면 쉬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1: 공과사가 right. 명확한.
0: 네. 근데 오히려 these days, you know, 오히려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그렇게 마인드가 있어야지 방송에서도 좀 이렇게 성장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부장님. 더 열심히 안 해서.
1: 개인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예.
0: 그렇죠. It's different from person to person. Interesting. Nice. I want to say one. We want to get to one more word, and then we'll take a quick song break. 단어 하나 더. 온세미로.
1: 온세미로.
0: 제가 이거 말을 똑바로 했습니까?
1: 온세미로.
0: 온세미로.
1: 맞아요. 온세미로.
0: 온세미로.
1: 네.
0: 네. In Korean,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본래 모양 그대로 자연 그대로.
1: 네. 온전히. 네. 예, 이런 의미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0: 네. 네. 혹시 이 말 써본 적 있습니까?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1: 온세미로도 네. 그냥 뭐 공부하면서. 이제 알거나 네. 이런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접했지 제가 뭐 온세미로를 방송하면서 말로 해보거나 그래 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Now in English, the English equivalent to this is natural state. 이거는 좀 이렇게 direct translation이 있어요. Natural state.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
1: 딱 느낌이 오네요.
0: 그렇죠. 네. Natural state. 이거는 not only maybe in broadcast news뿐만 아니라 말할 때도 저도 이렇게 뭐 가끔씩 쓰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Right? 더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있어요. As is. As is.
1: As is.
0: 네, as is. 이건 제일 많이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에서는요. 중고차 파러 파는 매장 갈 때 네. 항상 차 위에 스티커 이렇게 붙여 있어요. As is. 그다음 밑에 가격. 예를 들어 뭐 $8,000. As is 뜻이면 딱 이대로. 이대로 이 가격. 네. 안에는 상태는 어떻게 뭐 보장될 수 없고 하는데 딱 우리 보이는 대로 뭐 엔진 좀 보여주세요라고 한번 보여주긴 하는데 네. 딱 이 상태대로 as is 예를 들어 뭐 $8,000. 네. 이렇게도 하긴 합니다. But in pure Korean 온세미로라고 하네요. 네. Surprise. Because once again, it's a word that I found out for the first time. 네. So today joining us, we have 경익 아나운서님 as we talk about, in light of Hangul Day, some people consider beautiful Korean words. 네, 우리말, 혹은 손순 우리말. Bu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김광석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0: Nice to Minsu. Wow!
1: All right. Hopefully you enjoyed that track. We are back. You are tuned in to Nice to Minsu.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we have Park Kyung-ik, announcer님. And in light of Hunger Day, we are talking about some words, I guess, in the pure Korean or 순우리말, or I guess 우리말, as you could call it, that I feel like 이제 말 단어를 꺼내니까
2: 네.
1: 그럼 잘 안 쓰게 되네. 거의 안 쓴다라고 그쵸. 이렇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2: 네. 네.
1: But it's good to know. 특히 이런 날에 한글 날이니까 뭐 안 쓰는 단어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2: 그쵸. 써보는 것도 좋죠.
1: 네.
2: 예.
1: 근데 I feel like we brought our announcer here today because you know I brought up a couple words and you know we talked about it for a little bit. But maybe in terms of just using Korean in general, maybe I could get a couple tips from him. 왜냐면 아시나 저 올스타에서 저희 English edutainment 프로그램이긴 한데 좀 한국말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2: 네.
1: Right?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 그 초대했을 때 좀 아나운서의 좀 이게 트레이닝 제가 살짝 좀 받았잖아요.
2: 맞아요. 받았어요. 네. 네.
1: I forgot everything.
2: 다 잊으셨구나.
1: 죄송한데. 네. 다 잃어버렸어요.
2: 네.
1: 네. 그래서 in light of Hunger Day, maybe a couple pointers that I could get from you.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이제 한국말로 특히 저는 이거는 당연히 집에서 연습하면서는 이제 해결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2: 네.
1: 아무리 읽어봐더라도 이제 안 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저는 방송 때 제일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요.
2: 네.
1: 등.
2: 등.
1: 등.
2: 오.
1: 뭐뭐 등.
2: 오.
1: 이렇게 있는데 저희 부장님이 항상 이렇게 저희 지적해 주는데 등 하고 말하고 이 포즈를 절대로 이렇게 못 맞춰요.
2: 오.
1: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2: 어떤 느낌이죠?
1: 아, 이거 좀 궁금해 네. 꺼내야 됐었는데. 예를 들어 okay. So I'm telling people like the definition of a certain word, right? 이제 한국말로 이게 단어를 설명해 줘요.
2: 네네.
1: 네. 뭐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등. 그러면 이 등 그다음에 뒤에 이 설명이 있을 거잖아요.
2: 네네.
1: 저는 이 등 하고 나서 항상 파즈를 해요.
2: 아.
1: 네.
2: 뭐뭐 등.
1: 등 이제 그다음에 이제 등 잠깐 파즈하고 그러면 이 뒤에 걸 있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그게 틀린 게 등 하고 자연스럽게 바로 넘어가야 되는
2: 아.
1: 그 포즈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게 계속
2: 어떤 강박이 좀 있으신가요?
1: 네네네.
2: 아.
1: 네. So 등 is a word that I have trouble, a lot of trouble reading. 네. 뉴스에 등 많이 씁니까?
2: 많이 쓰죠.
1: 네네네.
2: 네. 뭐뭐 등.
1: 네.
2: 뭐뭐뭐뭐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1: 네. 근데 그 뒤에 그 이 스페이스가 네. 있어요 없어요?
2: 있죠.
1: 이 갭이 있어요?
2: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1: 그래 이 그걸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럼 구별합니까?
2: 뭐 예를 들어서 등 뒤에 만약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그때 이제 정말 충분히 퍼즐을 두는 게 좋고
1: 네.
2: 왜냐면 등이라는 게 한국어로 이제 그 장음으로 발음을 해요.
1: 네. 네.
2: 등.
1: 네.
2: 그래서 등 뒤에 띄어쓰기가 있다면 충분히 천천히 해줘도 괜찮아요.
1: 네.
2: 네. 뭐 사과, 바나나, 등, 과일이 있다.
1: 그 정도 포즈?
2: 네. 이 정도로 둬도 괜찮아요.
1: 그 정도 포즈하면.
2: 네.
1: 뭐지?
2: 또 나요?
1: 왜냐면 전 네. 포즈를 많이 놓잖아요. 근데 부장님.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등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등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2: 등. 네. 네.
1: 그래서 우리 그 작가님한테 등 좀 빼달라고 좀 부탁했어요, 제가. 항상 말할 때마다
2: 네.
1: 이게 안 돼서 네 다시 이게 take one, take two, take three 하게 돼서요.
2: 네,
1: 네.
2: 어려운 표현이 있죠, 맞아요.
1: 맞습니다.
2: 네.
1: 네. And I know this is on the spot. 제가 이렇게 드린 이 질문 리스트에서
2: 네네.
1: 없긴 한데 한국말로 뉴스 진행이나 or 방송을 할 때
2: 네.
1: 꼭 지켜야 되는
2: 네.
1: I feel like set of rule 혹시 자기만의 노하우 왜냐면 이게 또박또박 좀 아주 좀 차갑게 느낀다고 하기 했잖아 사람들이 들을 때
2: 네네.
1: 자기만의 좀 이렇게 나는 이 말할 때는 원고 읽거나 이런 걸 꼭 지킨다.
2: 아 지킨다.
1: 네네네.
2: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음.
1: 장단음.
2: 네 장음 단음 길게 발음해야 되는 게 있고
1: 네.
2: 짧게 발음해야 되는 게 있는데
1: 아.
2: 이게 또 다. 어떻게 장단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1: 네네네.
2: 네, 예를 들면은 개시하다. 어의에 게시하다는 네. 우리가 뭐 게시판 이런 거 그쵸, 보여주는 그쵸. 공고하고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네. 게시하다라는 장음으로 빼는 게 있어요. I
1: 네.
2: I의 게시 첫 uh-huh. 게시다 이게
1: uh-huh.
2: 뭔가 시작을 알리는
1: 네.
2: 그러니까 이거를 장단음을 지키지 않으면 게시했다 게시했다
1: 뜻이 아예 달라지
2: 그쵸 뜻도 달라지고
1: 네.
2: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표기를 보면 모르겠지만
1: uh-huh.
2: 소리로 들어야 된다면
1: 네.
2: 이게 어떤 게시인지
1: 네.
2: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단음 확실하게 지켜줘야 돼. 이거는 기본.
1: See, that's what's so tough for me because 저는 이제 한국어를 먼저 안 배웠고 영어를 먼저 배웠으니까.
2: 네.
1: In English, 이제 한 예를 들어, 왜냐면 영어로는 character이라고 하잖아요.
2: 네네.
1: 여러 character가 여러 글자가 하나로 이렇게 합치면 뭐가 뜻이 되잖아요.
2: 네네.
1: Right? But English word 중간 중간에 이렇게 띄우는 게 없어요. Couple letters come into as one word. 그말 그대로만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2: 네네.
1: 네. So 저는 이 그냥 아주 한글 글자가 여러 개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 이게 어디서 꺼내야 되고 어디를 좀 이렇게 좀 길게 해야 되고 짧게
2: 아,
1: 해야 되는지
2: 구문 단위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시는 거예요.
1: That is so tough for me sometimes. 네.
2: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주어 끊고 동사 끊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1: 네.
2: 아, 우리 말도 한국어도
1: 네.
2: 은, 는, 이, 가. 그러니까 주어에서 한번 끊고 무언, 무엇, 을, 를, 목적어에서 한번 끊고
1: 네.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어느 정도 구문 단위는
1: 네.
2: 다 맞아요. 어색하진 않아요. 쉬는 타이밍이.
1: 아.
2: 네.
1: 근데 그걸 이렇게 원고에 다 이렇게 뭐지 그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Right?
2: 그쵸.
1: You have to mark everything on your
2: 그쵸.
1: on your script.
2: 첫 시작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1: 네.
2: 그걸 점점 더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문장을 한 호흡에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1: 그 정도까지 노력을 제가 안 해서 우리 부장님도 뭐 단어를 그냥 모르는 거 모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데
2: 단어 자체가 네. 이제 어려워지면
1: 네.
2: 더 그런 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1: 네네네.
2: 뭐지 어디서 끊어야 되지?
1: 네. 아, it's tough.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요. 반대로
2: 네.
1: I know it's Korean, you know, 한글 day. We need to focus on Korean words. 방송할 때
2: 네.
1: 영어 혹시 쓰게 됩니까? 이 완전 이렇게 영어로 방송한다 그 말 아니고
2: 아~
1: 영어 단어 좀
2: 영어
1: 자주
2: 단어
1: 쓰게
2: 사용할
1: 돼요?
2: 때
1: 네네네
2: 사실 방송 언어에서는 영어를 우리 한글 발음으로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도 하지만 영어 발음인은 최대한 영어 발음을 살려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1: 아,
2: 있거든요.
1: 그런 코칭도
2: 네.
1: 있어요. 네.
2: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어로 된 단어는
1: 네.
2: 최대한 그냥 영어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발음 살려서
1: 발음 살려서 영어
2: 네네.
1: 원래 pronunciation으로.
2: 아 예를 들어 뭐가
1: 왜냐면
2: 있을까요?
1: 왜냐면 한국인은 특히
2: 네.
1: 이제 R 하고 L 발음 어렵잖아요.
2: 네. R L.
1: 네, R 발음 어려운데 그럼 그거를 최대한 이 혀를 이렇게 뭐
2: 아.
1: 이렇게 뭐라 그러지? 굴려서 이렇게. 그 발음
2: 그쵸.
1: 내는 무조건 노력은 하긴 한다.
2: 그렇죠, 그렇죠.
1: 네.
2: 그리고 뭐 팬, 팬,
1: 그렇죠.
2: 네.
1: F and P
2: 예.
1: 발음.
2: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이해서
1: 네.
2: 영화 팬들이
1: 네.
2: 뭐 부산을 방문하고 있다.
1: 맞아요.
2: 사실 뭐 영화 팬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순화해서 발음하길 원하지만
1: 네.
2: 팬들이라고 하면
1: 네.
2: 이게 팬 팬인지 팬인지
1: 아~
2: 저는 그것도 좀
1: 네.
2: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동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정확한 발음으로 하려고 하네요.
1: 왜냐면 그러면 because you have to look at the whole context. 컨텍스트를 보면 그러면 팬 아니고 당연히 팬이지라고 하는데
2: 네.
1: but 컨텍스트는 그거는 일단 무시하는 것보다 그래도 단어를 최대한 그 오리지널 단어 발음으로 해라.
2: 네.
1: 아. 그럼 저는 진짜 그 아마 방송국 저희 방송국에서
2: 네.
1: 그렇게 디렉션 줬으면
2: 예.
1: 저는 아마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it's tough. 그렇구나. So with using English, I feel like 영어가 근데 솔직히 here in Korea, 뭐 영어도 그렇고 이 한자,
2: 네.
1: right? 또 그렇고 이 그 특히 이제 줄여 쓰는 말들도 많잖아요.
2: 맞아요, 줄임말 네. 정말 많죠.
1: 줄임말은 이 방송 때는 안 쓰죠.
2: 쓰긴 써요.
1: 오 진짜요?
2: 예.
1: 네.
2: 대표적으로
1: 네.
2: 뉴스에서 생활형 숙박 시설 이런 표현 좀 쓰거든요.
1: 네.
2: 네. 생숙이라고 줄였습니다.
1: 아 그렇게 많아요?
2: 예. 네. 실제로 이걸 생숙이라고 진짜 보도를 해요.
1: 음흠.
2: 그래서 한참 이걸로 좀 딜레마가 왔던 적이 있어요.
1: 네.
2: 생숙을 우리가 뉴스를 하고 취재를 하고 보도하는 사람들은 생숙이 뭐냐고 했을 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알지만
1: 네.
2: 이걸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1: 네.
2: 생숙이 뭐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뭔가 순화할 좀 짧은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말을 하든가
1: 그러면 아까
2: 해야 되지 않겠냐.
1: Then is there a reason for that? 왜냐면 아까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2: 네네.
1: 딱 짧게 명확하게
2: 네.
1: 전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2: 맞아요. 그걸 좀 더 컴팩트하고 빨리
1: 네.
2: 보도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공기업
1: 네.
2: 개발 다섯 개사 이런 것도 뭐 공기업 개발 5개 뭐 개발 5사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될 수도 있어요.
1: 네.
2: 네.
1: 근데 그거는 일단 뭐냐면 그 처음부터 안 듣는 사람 이제 처음으로 예를 들어 그렇게 길게 말하긴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줄여서
2: 예, 예.
1: 말하잖아요.
2: 네.
1: 그러면 처음에 뭐지 그 시청하지 않았으면 계속 이 단어 나오는데 뭐지
2: 맞아,
1: 뭐지라고
2: 뭐지,
1: 하는 사람들
2: 이렇게
1: 네. 많겠다.
2: 생각할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1: 그렇구나.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그거 대해서는
2: 네.
1: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줄임말 방송 왜냐면 이거는 조금
2: 네네.
1: 핫 토픽이더라고요.
2: 네네.
1: 네, 특히 뭐 language professor들끼리 이렇게 방송 때 줄임말도 요즘 I don't know about here in Korea, but in America, 미국에서도 이게 줄임말 같은 거 있긴 있는데 가끔씩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every year 그 미국에서 쓰는 dictionary 그런 reference를 단어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네. 이제 너무 사람들이 너무 그냥 원래 말 같이 쓰니까.
2: 네네.
1: 근데 한국도 내가 볼 때 영어보다는 더 줄임말 더 많이 쓰거든요.
2: 더 많아요.
1: Right?
2: 훨씬 많은데.
1: 네네네.
2: 저도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정보 전달에 있어서
1: 음흠.
2: 저는 방송을 시청하는 이 뭐 그런 보편적 시청권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네네네.
2: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다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송을 해야 한다라는 주의여서
1: 네.
2: 너무 어려운 단어들,
1: 네.
2: 표현들은 사용을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1: 네.
2: 네. 좀 풀어쓰려고 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1: So you are with the school of thought that 될 때
2: 네.
1: 그 if the occasion calls for it 풀어서 말하는 게
2: 맞습니다.
1: 중요하긴 하다.
2: 예.
1: 네.
2: 그래야 이해가 될 거고.
1: 네네네.
2: 처음 듣는 사람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1: Do you study? Do you study like the 신조어? 이게 좀 이렇게 최대한
2: 네.
1: 좀 아 이런 요즘 애들 이렇게 무슨 말 하지라고 좀 이렇게 공부하는 편이에요.
2: 맞아요, 저 공부하는 편이에요.
1: 어 진짜
2: 이런 거 좀 예민해요. 이 트렌드에 예민해서
1: 네.
2: 신조어 이런 거 있으면
1: 네.
2: 오 이거 뭐야 하면 바로 찾아보고
1: 네.
2: 바로 알아야 되는 편이에요.
1: 그렇죠.
2: 네.
1: 네.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2: 네.
1: 네.
2: 요즘에 또 뭐가 있을까요? 줄임말 신조어 같은 거.
1: 저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일단 저는 방송 때는 여러 개 이렇게 영어로 좀 많이 소개하는 편인데
2: 영어로
1: 항상 의심받아요.
2: 저희
1: 뭐 부장님이나 요즘 애들 그렇게 쓰는 단어 맞아라고 이렇게 네. 근데 저는 레퍼런스가
2: 예.
1: 저희 미국에는 아직 사촌들이 있어요.
2: 네네.
1: 네, 사촌들이 있긴 있는데 저보다 제일 막내가 12살 어리거든요. 근데 그 저희 사촌 동생을 좀 레퍼런스로 쓰는 거예요.
2: 아~
1: 네, 그래서 뭐 자주 뭐 메시지 하고 뭐 통화도 가끔씩 하긴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피싱 같이 이렇게 그 미끼,
2: 네.
1: 미끼도 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미끼 혹시 한국말이에요?
2: 그렇죠, 미끼.
1: 네, 미끼를 던지듯이, hey, 이렇게 예를 들어 slang, right? 뭐 What you doing? 뭐 예를 들어 뭐 아, 그때, oh, I heard that song. Oh, that song is banging. Bangin 이 슬랭이 있어요. B-A-N-G-I-N.
2: 네. Bangin.
1: Bangin. 네. 이렇게 도를 쿵쿵쿵 하다 원래 그 단어가 뱅인데 근데 뭐가 노래가 뱅잉하다라고 하면 뭐가 좀 신난다, 재밌다, 느낌 있다라고
2: 네네.
1: 그런 표현이거든요.
2: 어.
1: 근데 솔직히 이 단어 제 고등학교 때 썼던 단어예요.
2: 허?
1: 네. 근데 아직 쓰나라고 이렇게 좀 체크하기 위해
2: 네.
1: 그 저희 사촌 동생한테 땡겨요. 뭐 던지거든요. 이게 미끼로.
2: 네네.
1: I heard that song's banging. 이렇게 일부러. Oh yeah.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Oh, it's really banging.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아 요즘 애들 쓴다. 나 이거 그냥 체크해야지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That's how I keep up with 요즘 트렌드의 단어. 저희 그냥 동생들이랑 통화하고. 근데 똑같이 저도 if I go into social media, 이 해시태그하고 뭐 사람들 쓰는 이게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모를 때 진짜 많아요.
2: 아 맞아요. 어려워.
1: 특히 with English. 네.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스키비디라고 들어봤어요? 영어.
2: 스키비디?
1: 스키비디. 네. 스키비디도 나온 지 좀 되긴 됐는데 maybe like 2-3 years ago.
2: 네네.
1: 근데 요즘은 어떤 미국에 신조어가 있냐면요. 의미가 없어요.
2: 어.
1: 그냥 내는 소리예요.
2: 아 진짜요? 네. 스키비디가?
1: 네, 스키비디가 좀 스키비디. 이것도 한 2-3 years 정도 됐는데 애들이 스키비디 스키비디를 그냥 뭐를 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말 여기 반응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생각이 안 나면 스키비디
2: 스키비디 네.
1: 뭐 밥 먹을래? 스키비디 right? Where's your homework? 아 스키비디 막 이렇게
2: 아 뭔가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말 던지는 말이에요?
1: 그냥 던지는 이게 말도 아니고 그냥 소리죠
2: 아...
1: 네 이제 미국 이, when it comes to English 요즘 트렌드가 좀 네네. 그렇습니다. 네, 스키비디 이제 요즘에 특히 뒤에 붙인 게 스키비디 토일렛 시트라고 해요. 스키비디 변기라고 하거든요.
2: 네.
1: Once again 아무 의미 없는 아무 그런 말이에요.
2: 오.
1: 네. So as an announcer,
2: 예.
1: 진짜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2: 그렇죠.
1: I feel like 네, keeping up with new words.
2: 맞아요.
1: 네.
2: 항상 딜레마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순화해야 돼? 그래서 네. 국립국어원 이런 데에 네. 물어보기도 해요.
1: 진짜요?
2: 네, 이런 표현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풀어 쓸 수 있냐, 어떻게 네. 순화해서 쓸 수 있냐.
1: 네.
2: 그럼 또 알려줘요.
1: 네.
2: 어.
1: 최근에 뭐 혹시 뭐 그런 뭐 고민을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2: 최근에요.
1: 네.
2: 이런 것도 중요해요. 뭐 주요 인물들, 그러니까 고유 대명사 같은 거, 이름이나
1: 네.
2: 그런 것들 이제 발음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왔던 발음을 해줘야 되는 건지,
1: 아하.
2: 진짜 우리가 배운 대로. 발음이 되는 대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건지
1: 네.
2: 그런 거 있으면 딱 이렇게 정해주더라고요.
1: 네네네.
2: 네네.
1: 혹시 거기 연락처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2: 국립국어원에 물어보면 돼요.
1: 아 그래요.
2: 네.
1: 아, 그런 도움 도와주는 데도 있긴 있구나.
2: 네 있어요.
1: 네. 방송하는 사람들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네. 예.
1: Oh well, we're gonna have to slowly close up today's show. The first hour episode of Nice to Minsu. 일단 아나운서님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1: 이렇게 한글날에 모셔서
2: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가 아까 트레이닝 받는다고 했는데
2: 네, 저도 새롭게 네 다시 알게 된 표현들 너무 많고
1: 네
2: 더 이렇게 좀 종종 더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1: 근데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내가 갖고 온 리스트 뭐 몇 개밖에 안 되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2: 네.
1: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so beautiful, so pretty 이제 말로도 이렇게 나올 때도 너무 소리 잘 소리만 들을 때도 너무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긴 있는데.
2: 네.
1: 근데 좀 뭐라 그러지? 아, 잘 안 쓰게 돼서
2: 맞아요.
1: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 네, 네.
1: Right?
2: 맞습니다.
1: 네. 우리 아나운서님 이제 방송 오늘 저희 나이스 멘트로 같이 해보니까
2: 네네.
1: 어때요? 좀 원래 뭐 All-Star English나 다른 방송할 때보다 좀 다르죠? 저희?
2: 네, 더 자유로운 그런 느낌도 있고
1: 네.
2: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아니에요. 근데 네.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1: 네네네.
2: 편합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1: 최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네. 저희는 자유로운 프로그램입니다.
2: 네.
1: 아나운서님, 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our show today, stopping by our studio. 혹시 뭐 나머지 한글날 뭐
2: 네.
1: 플랜이 있습니까?
2: 플랜이요?
1: 네.
2: 아, 뭐 연휴긴 하지만 네. 여전히 뉴스를 해야 되고
1: 출근하셔야 돼요.
2: 네,
1: 되나.
2: 출근하고.
1: 네.
2: 뭐 하루 동안은 저도 이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올해 한글날이 사실 한글날 100주년이에요.
1: 100th anniversary.
2: 예.
1: 네.
2: 1926년에
1: 네.
2: 원래 한글날 이제 각야날 이렇게 불렀었는데
1: 네, 네, 네.
2: 1926년에 한글날이라는 이름을 지어 줬어요.
1: 그래서 그 한글날 그때 각야날 예. 라고 불렀는데
2: 네. 그래서 그 한글날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가 이제 100주년이 되는
1: 네.
2: 또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1: 네.
2: 뭐 이거 듣고 계신 우리 부스타님들께서도 오늘 하루는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뭐 외래어 하나 정도는 우리말로 좀 바꿔서 이렇게 사용해 보거나 아니면 오늘 방송하면서 들었던 뭐 온세미로
1: 네.
2: 시나브로
1: 네.
2: 꺼드럭거리다
1: 네.
2: 뭐 이런 다 좋으니까
1: 그쵸.
2: 우리말 사용해 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2: 네.
1: 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as the 100th anniversary of 각야날
2: 네.
1: Now today 한글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Stick around. Hour number two with highlights of All Star English. In the meantime, I'm going to leave you with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Jimin, BTS,
1: Honey 언니,
0: Let's go! That's right, 여러분. Welcome to 선우민 BTS.
1: 언니 언니.
0: Let's go.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부기가 없다고 해서 뭐 매주 월요일마다 이 new challenge, 이 new 도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니 왔으니까 언니랑 같이 이제 새 도전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근데 오늘 도전 들어가기 전에 이게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닥터 수님 오늘은 출첵만 하고 제 방으로 복습을 크크라고 했는데 혼납니다. 닥터 수님 어디 가십니까?
1: 왜 이렇게 날마다 청취자를 혼내세요?
0: 어디 가지 마시고요. 빨리 문자 다. 달아주세요. 네, 여기 계속 있다고. 그리고 우리 두둥님이 칠리 새우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두둥님 이런 문자는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음식말 나오자마자 우리 여기 너튜브 있는 부스타분들 다 방송 집중하지 않고 뭐 전매추 막 하고 막 음식말만 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방송 집중 플리즈. 네.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게 어디예요? 유유유라고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죠? 제가 혼내야 되는 거 이 말 안 했어야 됐었는데. 네, 닥터스님 알잖아요 제 마음. 네, 뭐 어디 안 갔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전국 방방곡곡 부산병 확산 중. 웰컴 투 사투리.
0: 오, 재밌겠다 역시.
1: 네, 이제 부산병 들어보셨죠?
0: 네.
1: 부산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걸 재미있게 부산병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에 한번 빠지면 자꾸 부산에 오고 싶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0: 네. So I'm sure you know you guys have seen this on social media. Maybe you've experienced this yourself, right? Have you ever been to Gwangalli on a you know day off like today, right? So many people are out there. 저 오늘 광안리 살잖아요.
1: 네네.
0: 잠깐 들렸는데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Sometimes it feels like the whole world is right here in Busan. You see so many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1: 그러니까요. 여기가 부산인지 어떤 때는 외국인지 모를 정도로
0: 맞아요.
1: 외국인도 너무 많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리 외국인들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서울 말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0: 네.
1: 충청도 말도 좀 들리는 것 같고
0: 네.
1: 전라도 말도 들리는 것 같고
0: 네.
1: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전국 팔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That just shows how many people are coming to Busan these days, right? People are coming from all over the country as well, all over the world. So, 부산병, right? 이건 뭐라? 부산 신드롬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산 disease? 부산 바이러스는 아닌데. 그렇죠? 아, 부산병? 병. 부산병. 네,입니다. It's what we call that feeling when you fall in love with Busan and you just keep wanting to come back. 이제 뭐 자기의 나라로 이렇게 복귀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 뭐 엄청 막 간지럽고 뭐가 아 뭐 이제 답답함도 느끼는데 왜 그랬지? 부산에 있었을 때는 이 느낌 없었는데 다시 가야겠다. 혹시 그 정도의 느낌 있으면 여러분 부산병 갖고 있습니다. 네.
1: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별 사투리와 유머 한 스푼 또 재미있는 실생활 영어 표현까지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0: That's right.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나볼 사투리는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특징을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스타분들 한번 추측해보세요. 우리 언니 언니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렇죠?
1: 네.
0: 자, 일단 이 사투리입니다. Number one, it's very easygoing, very laid back. 네. Number two, they have a way of talking around things. They never get straight to the point. They beat around the bush. And number three, they sound slow, but still get their point across. 네. 자, 이렇게 힌트 줬는데. 네.

0: 뭐라고?
1: 슬로우가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슬로우가 좀 힌트고요.
1: 슬로우, 네. 사투리 중에서 예, 어디가 좀 슬로우할까요?
0: 자,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 제가 아마 영어로 이렇게 힌트를 주니까요. 이 캐톡이나 이 너튜브 댓글로 아무도 안 올라오네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영어로 설명해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퀴즈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국말로 좀 쉽게 네. 제가 이 사투리 대해서 그 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number one, easy going, laid back라고 했잖아요.
1: 네.
0: 좀 느긋한 그런 사투리입니다. And number two, they have a way of talking around things. 이 말이 딱 이제 딱 지역해서 딱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항상 이렇게 돌아서 돌려 말하는
1: 돌려 말한다.
0: 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number three, they sound slow but still get their point across. 느린 것 같은데 할 말은 다 한다. 이런 사투리 있습니까?
1: 있어요. 지금 벌써 두둥님 정답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0: 어, 진짜요?
1: 네.
0: 네. 자, 일단 그러면 정답이면 바로 하겠습니다. 자, 언니, 언니. 어떤 사투리죠?
1: 네, 충청도 사투리를 설명했습니다.
0: That's right. 오, 두둥님 이거 알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안가면 찍은 겁니까? 네. So 충청 사투리. Now I heard that 충청 people can be pretty indirect. So it's sometimes hard to tell what they really mean. 네, 이거 진짜 좀 궁금한데요. 충청도 말은 하도 이렇게 돌려 말해서 해석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데 맞습니까?
1: 네, 뭐 저도 사실은 충청도를 많이 가본 적도 없고
0: 네.
1: 제 주위에 하필 충청도 분들이 안 계세요.
0: 아, 그래요?
1: 그래가지고 저도 뭐 방송으로만 봤는데
0: 네.
1: 굉장히 돌려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뭐 싫으면 싫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고
0: 네.
1: 빙빙 돌려가지고
0: 네.
1: 제가 한번 해볼게요.
0: 네, 네,
1: 충청도 사투리 잘 못하는데
0: 네, 어떻게 돌려 말하는 거지?
1: 있잖아요. 이제 느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네.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0: 네, 네, 네.
1: 싫은 거는 아닌디 그러든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0: 아,
1: 좋다는 얘기일까요?
0: 네.
1: 아니면 싫다는 얘기일까요?
0: 싫은 건 아닌디 네 일단 싫다는 말은 아닌데 근데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1: 그래서 어떤 뜻인 것 같아요?
0: 네.
1: 오케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다 싫다는 뜻일까요?
0: 싫은 건 아닌디 그래서 이거 말로만 해석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의 표정과 이게 이제 몸, 이 바디 랭귀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1: 그런데 이제 뒤쪽에 좀 무게가 가서요.
0: 네.
1: 충청도 사람들은 이게 오케이라는 뜻이래요.
0: 어? 싫은 건 아닌데 뭐 그러든가.
1: 아니 지금 두둥님 지금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0: 네.
1: 우리 예전에 산에 올라가면
0: 네.
1: 등산할 때
0: 네.
1: 이렇게 앞 사람이 돌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질 때.
0: 어, 네.
1: 돌 굴러가요. 너무 천천히 말해가지고 결국 돌 맞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0: 맞아서 진짜 사람 크게 다칠 수 있는데 돌 굴러가요.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네.
1: 근데 제가 오늘 충청도 사투리 너무 몰라서 유튜브를 네. 좀 찾아봤거든요.
0: 그래요?
1: 예, 너튜브를 좀 찾았어요.
0: 네.
1: 충청도 사투리 그 대전 분 젊은 분들인데 20대인데
0: 네. 네.
1: 자기들은 사투리를 전혀 안 쓰는 줄 알았대요.
0: 네.
1: 그래서 자기들 절대 사투리 안 쓰고 표준어를 쓴다라고 했는데
0: 네.
1: 말을 시켜보니까 그려요?
0: 이거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1: 예.
0: Right? You can't hide it. 너무 신기하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언니가 살짝 이 충청도 사투리 좀 미리 맛보기 살짝
1: 네네네.
0: 맛보기를 보여드리는데요. 네.
1: 사실 제가 충청도 사투리 잘 못하지만
0: 예,
1: 저희가 한번 에브리데이 스타랑 함께
0: 네.
1: 꽁투를 한번 해볼 거예요.
0: 네.
1: 에브리데이 스타가 중국집 주인이고요.
0: 오케이.
1: 중국 음식점.
0: 네.
1: 제가 충청도 손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0: 네.
1: 역할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여러분 집중을 엄청 해봐야 됩니다.
1: 네.
0: 아시겠죠? 자, 꽁트 큐. 웰컴 손님. What can I get for you?
1: 탕수육하고요. 간짜장 그 군만두로 한 세트 주셔요. 아유, 뭐 괜찮으시면요.
0: Oh, sure. No problem. 자, here's your 간짜장 first. Enjoy.
1: 근데 저기요. 요즘 단무지 값이 좀 비싼가요?
0: 단무지? Oh, it's not really that expensive these days. 뭐 별로 비싸진 않은데요.
1: 아, 그런가요? 제가 하도 귀하게 먹어가지고 그런가 했네요.
0: 어?
1: 근데 저 여기 물말이요.
0: Yes.
1: 이거 혹시 먹다 뱉은 겨?
0: Excuse me? Are you saying somebody drank this water and spit it back out and I'm serving it to you? Come on, our place is clean and the food is good. Why are you saying that?
1: 아이고, 아니요. 내가 그 말이 아니고요.
0: Wait, then what? Wait, that's not what you meant? What are you saying?
1: 어떻게 우리 에브데스타는 다 이해했나요?
0: 아니, 뭐 이게 이렇게 말하면요. 뭐 문제가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1: 왠지 제가 사실은 이 말맛을 못 살려서 그렇지.
0: 네.
1: 아마 진짜 충청도 분이 하시면 네. 아마 더 재밌게 들렸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네, 네. 좀 유머가 들어간 거예요.
1: 네네네네.
0: 그러면
1: 어디가 들어갔을까요?
0: 아니 혹시 이거 단무지가 뭐 요즘 좀 비싸요? 비싸유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혹시 이거는 단무지 더 달라 말인가? 아 왜냐면 돌려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 맞아요,
0: right? They
1: 맞아요.
0: they're not indirect with their words. 네네.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으면 좀 저도 좀 더 줄 수 있을까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1: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단무지를 네. 너무 조금만 줬거나
0: 네.
1: 아니면 아예 단무지가 미처 못 안아가지고
0: 네.
1: 아마 이렇게
0: 네.
1: 돌려서 말한다
0: uh-huh.
1: 하는 거겠죠.
0: 네. 네. 그리고 저 그 밑에 그 물. 물 뭐 누가 뭐 뭐지 그
1: 먹다 뱉은
0: 겨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왜 말하지? 이것도 혹시 그냥 뭐 말 그냥 거는 거예요? 뭐 그냥 웃으라고 하는 말?
1: 물이 미지근해가지고요.
0: 아~
1: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하는 말이래요.
0: 네. 아 진짜 they're super indirect with their words. 와 그냥 차라리 시원한 물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 네네네. 좀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런데 사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충청도 분들이 계신다면
0: 네.
1: 아유 우리 저렇게 안 쓰는데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두둥님도 일단 문자 왔는데요. 우리 크크 하면서 부모님이 충청도 분인데 지금 듣고 비웃고 나가셨어요.
1: 자, 이해합니다. 저도 있잖아요. 막 다른 뭐 배우들이나 뭐 코미디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경상도 사투리 쓰면
0: 네.
1: 저도 비웃어요. 저게 뭐야? 이해합니다. 충분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0: 아이고. 일단 두누님 부모님 빨리 다시 불러오세요. 같이 청취하셔야죠.
1: 사랑으로 좀 감싸주시고요. 아니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0: 네.
1: 뭐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하나 찾았는데 6살짜리
0: 네.
1: 꼬마가요.
0: 네.
1: 그 식당 맛집에서 줄이 너무 길었대요.
0: 네네네.
1: 한참을 기다려도 줄이 안 줄어드니까
0: 네.
1: 6살이잖아요.
0: 네.
1: 아유 이러다 7살 되겠슈. 물론 재밌게 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0: 아 진짜 애들 너무 귀엽다.
1: 네. 또 그 네. 관광지에서 있잖아요.
0: 네.
1: 막 사진 포토스팟에서 너무 오랫동안 막 사진을 찍고 있으면 뒤에서 이러다 영정사진 되겠슈.
0: 그게 일단 이거 영어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1: 네.
0: 이게 충청도 사람들 이렇게 사투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1: 네,
0: 너무
1: 네.
0: 딱 이렇게 하면서 이거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건데 그건 영어로는요. beat around the bush라고 하거든요.
1: beat around the bush.
0: 네, 이게 핵심을 피하고 빙빙 돌려 말하는 거입니다. beat around the bush. 그래서 아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해.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0: 네. 그리고 아까 그 뭐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무지나 그러니까 물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 이렇게 명 뭐지 그 이 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면
1: 네.
0: 좀 너무 세게 나올까 봐 좀
1: 네.
0: 이렇게 히히호호 이렇게 웃으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게 돌려 말하는 것을 영어로 sugar coating이라고 합니다.
1: sugar coating.
0: 그래서 뭐 좋게 돌려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Don't sugar coat it. Give it to me straight.
1: Don't sugar coat it. Give it to me straight.
0: 네, 그렇습니다. 부장님 이거 뭐죠? 이거 혹시 누가 문자 보낸 겁니까? 네. 이거 부장
1: 아 그래 그래요.
0: 쌤 이거 뭐죠 이거?
1: 뒷차에서 아까
0: 네.
1: 막 빵 계속 빵빵거리고
0: 네.
1: 막 그렇게 먼저 가려고 하면
0: 네.
1: 그 앞에 탄 사람이
0: 네.
1: 앞차가 급하면 어제 나오지 그랬슈.
0: 급하면 어제 나오지 그랬슈. 재밌다. 충청도 사투리 재밌다.
1: 네 이거 찾아보면 재밌는 거 진짜.
0: 네.
1: 네, 네.
0: 좋습니다. So that's number one 충청도 사투리.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 만나볼 사투리입니다. 네 이번에도 특징을 살짝 영어로 한번 describe 해보고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 사투리는요. Number one, short and to the point. Number two, has a very strong intonation. And number three, blunt but warm-hearted. 아, 이거는 뭐.
1: 네.
0: 이거는 뭐.
1: 바로 맞추실 것 같은데.
0: 그렇죠. 네. 자, 일단 제가 영어로 description 드렸는데 자, 한국말로 간단하게 이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hort and to the point. 이거는요. 짧고 굵다 말이고요. Number two, strong intonation. 이 억양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number three, blunt but warm-hearted. 무뚝뚝한데 정이 많다. 아, 나 이게 난 이 사투리 생각 딱 이 정.
1: 네, 정.
0: 이 생각이 들거든요.
1: 오, 그러시구나.
0: 네. 자, 바로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 맞추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 두둥님 맞췄습니다. 네. 자, 언연이 어떤 사투리죠?
1: 네, 경상도 사투리죠.
0: 맞습니다.
1: 아, 두둥님 말 정확해요. 갱산도입니다.
0: 갱산도. 네. 재밌다. 맞아요. 우리 부스타분들, 네, 우리 부스타 keep saying that 제가 이 갱상도, 이 부산 사투리, 부산 dialect, accent 안 된다고 하거든요. But 근데 저도 좀 사투리 좀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나오는데
1: 그냥 하면
0: 그냥 네. 대화하면서 네. 좀 많이 나오거든요. So 우리 언니는 you're a Busan dialect expert. 이 부산 사투리 전문가시잖아요.
1: 그렇죠.
0: 네. Now I know a little Busan dialect as I mentioned, but does the 경상 dialect have its own kind of humor? 너무 궁금한데요.
1: 네. 그 경상도 사투리 유머는 좀 말이 짧고 직설적인데요.
0: 네.
1: 근데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도 보내주시는데
0: 네.
1: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 정이나 이 반전이 숨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0: 네.
1: 왜 요즘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츤데레 화법.
0: 츤데레.
1: 네, 네.
0: 츤데레 화법 뭐죠?
1: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밥 못 나 뭐 이렇게 하면
0: 아.
1: 그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거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0: 아.
1: 잘 지내?
0: 네.
1: 안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0: 맞아요. 저는 거의 그냥 이렇게 인사같이 하더라고요. 뭐 밥 못 나.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뭐 잘 잤나? 뭐 이런 거요.
1: 네.
0: 네.
1: 잘 잤나?
0: Now, so there are some unforgettable 경상 dialect lines in Korean movies. 한국 영화에서도 이 경상 갱상도 사투리로 이 명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1: 뭐 대표적인 거 하나.
0: 그렇죠. 네. 뭐 2001년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영화 친구. 네, 명대사 이거 오 뭐지 손질하면 콱콱 이렇게 막 당하면서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어땠어요?
1: 진짜 많이 먹었네. 진짜 많이 먹었네 니.
0: 아 이게 상 여러분 알잖아요. 막 이렇게 배에 막 구멍 있고 막 하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1: 그래요 뭐 고마해라.
0: 네.
1: 아 저는 이게 남자 대사라.
0: 네.
1: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0: 많이
1: 뭐
0: 먹었다
1: 하는데.
0: 아이가.
1: 그냥 이거 이제 그만해라 충분히 괴롭혔잖아. 뭐
0: 맞아요. 네네네.
1: 뭐 이 말은 요즘도 많이 쓰긴 써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작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이 경상도 사투리 이 명대사 있잖아요. 살아있네.
1: 어, 살아있네.
0: 아, 저기 괜찮았어요?
1: 예, 예. 살아있네.
0: 살아있네.
1: 네. 네. 이게 진짜 아주 끝내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0: 맞아요. 저는 예. 근데 이 영화를 통해 처음 들었어요.
1: 아, 살아있네?
0: 저는 2012년도였는데 난 부산에 몇 년도부터 있었지? 2010년도부터 있었거든요.
1: 네.
0: 난 이 왜냐면 이 영화 때문에 이 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정우 캐릭터가 말하면서 살아있네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막 밖에서 막 이게 듣고 했는데 그 전에 계속 있었던 거죠?
1: 저 계속 썼던 것 같은데요.
0: 네.
1: 살아있네 이런 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 뜻이 뭡니까?
1: 이게 뭐 끝내준다. 뭐 감탄사예요 일단.
0: 네.
1: 니 오늘 패션 살아있네 이렇게 하면 뭐 야 오늘 옷 잘 입었다 뭐 이런 뜻이고.
0: 니 오늘 패션 살아있네.
1: 니 오늘 애드립 좀 살아있네. 애들 잘하는데.
0: 어 언니 오늘 방송 살아있네.
1: 어 살아있나.
0: 아 내가 어떡해. 아 내가 어떡해.
1: 진짜 웃기다.
0: 네.
1: 근데 이제 같은 말인데도 억양에 따라서 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0: 네.
1: 우리 그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와그라노 있잖아요.
0: 와그라노?
1: 네, 와그라노. 지금 그거는 굉장히 짜증나서 하는 말이잖아요.
0: 근데 이거를 짜증톤 말고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1: 그럼요, 그럼요.
0: 어떻게 해요?
1: 굉장히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0: 네.
1: 와그라노.
0: 아, 이거. 와그라노랑 와그라노. 좀 해요. 이런 거 있죠.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와그라노. 이렇게 돼요?
1: 너무 해맑네요.
0: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라고 그런 의미로 와그라노.
1: 네, 그건 진짜 물어보는 거죠. 그죠? 네. 와그라노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답답하거나 황당할 때 아, 니 진짜 와그라노.
0: 아, 진짜. 아, 와그라노.
1: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0: 좋다 좋다. 자 그러면 real quick 이 와그라노 이 말 나왔으니까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이 와그라노 아까 걱정할 때
1: 네네.
0: 와그라노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영어로는요 oh, what's wrong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1: What's wrong?
0: What's wrong? 어머 괜찮아? What's wrong? 네 이렇게 Are you okay?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1: 네. 네. Are you okay? What's wrong?
0: 그리고 막 답답하거나 이 황당할 때 와 그러노? 좀 짜증내면서 네네네.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Oh, what's with you?
1: What's with you?
0: Or Oh, what's your problem?
1: What's your problem?
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오, 일단 뭐 언니 영어도 살아있네.
1: 살아있나? 어, 좀 되네.
0: 네.
1: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질문할게요.
0: 네.
1: 고마해라.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0: 고마해라. 네. 이거는요. Cut it out.
1: Cut it out.
0: 그래서 아, 장난 그만 쳐라. 고마해라. Cut it out.
1: Cut it out.
0: 네. 뭐 됐다. 뭐 그만해라고 말할 때 enough.
1: Enough.
0: Enough. 자, 뭐 거기까지만 이렇게 말한 거고요. 아, 그만 좀 해. Knock it off.
1: Knock it off.
0: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아까 그 영화 대사 느낌으로 You've done enough. 그렇죠. Cut it out. That's enough.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 네.
0: 네. 자, 뭐 갱상도 사투리 뭐 살아있네 진짜. 자, 말 잘 배웠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투리입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특징을 영어로 한번 말해볼 건데요. 어떤 지역 사투리인지 여러분 함께 맞춰보세요. 1번 There's a lot of flavor in the way they speak. 2번 There's a rhythm to the way they speak. And 3번 Lots of reactions and exclamations. 자, 어디 사투리일까요?
1: 네.
0: 네.
1: 일단 맛 이런 단어가
0: 맞아요.
1: 나왔어요.
0: Flavor 네. 나왔잖아요. 네. 뭐 맛. 그리고 이번에 rhythm 말했는데 rhythm이 이게 뭐 한국말도 뭐 리듬이라고 하고
1: 네네네.
0: 무슨 좀 박자가 있는 느낌. 네, 말에 좀 이렇게 리듬이 있다. 박자가 있다. 네. 그리고 3번 아까 reactions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 reaction은 뭐 참 잘 알고요. 아까 제가 exclamations이라고 했습니다. 네, 뭐 감탄사가 네. exclamation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뭐를 좀 크게 말할 때 이 문자로 텍스트로 끝에 뭐를 그 표, 뭐지 그 무슨 표 넣죠?
1: 느낌표요?
0: 느낌표.
1: 네.
0: 그게 exclamation mark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뭐를 크게 말한다라고 느낌할 때 exclamation mark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감탄사를 excla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맛이 찰지다, 뭐 말에 리듬이 있다, 그리고 리액션이나 감탄사가 풍부하다.
1: 네, 어디 사투리일까요?
0: 영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아니고요, 사투리입니다. 어디 사투리일까요? 자, 혹시 뭐 언니가 힌트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문자가 안 오네.
1: 뭐 저는 이 사투리를 하면
0: 네.
1: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말이
0: 네.
1: 아따 워메 어쩌까이
0: 어쩌까이
1: 예 요게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0: 뭐라고요?
1: 워메 어쩌까이 어쩌까이
0: 어째 어찌
1: 어떻게 할까 어쩌까이
0: 어쩌까이
1: 이 말이죠. 경상도 말로는
0: 어쩌까이 이거 좀 뭐지? 그거 조금 그게 있는데 좀 귀여워하려고 좀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까잉?
1: 아 그래서 좀 전라도 사투리가 좀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잉으로 많이 끝나가지고요.
0: 자 그럼 정답 나왔습니다. 어디 사투리라고요?
1: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0: 맞습니다.
1: 전라도 사투리 많이들 아시네요.
0: 네.
1: 우짜스까잉.
0: 우짜스까잉.
1: 막 보내주세요. 어째스까잉.
0: 이거 한국말 맞죠?
1: 아따 거시기 하용.
0: 그쵸. 와, 난 전라도 사투리 처음 듣는 것 같은데.
1: 어, 진짜요?
0: 네. 아까 뭐라고요? 어쩌까잉. 너구리님이 어째스까잉.
1: 다 네. 비슷한 말이에요.
0: 두두님도 우짜스까.
1: 아따 거시기 허용. 네. 거시기도 참 많이 하는 것
0: 아,
1: 같아요.
0: 아,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네.
1: 그런데 있잖아요. 부산에 실제로 그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 많이 사시거든요.
0: 네. 네. 근데 우리 선풍기님 문자 왔는데 웜에 사투리가 둘 다 애매해본디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애매해요. 일단 근데 선풍이님 우리 옆에 우리 언니는
1: 저는 부산 네이티브라서요.
0: 그렇죠.
1: 네.
0: 아까 갱상도 사투리는 진짜 확실합니다. 네네. 네 이분은 근데 다른 지역은 살짝 좀 이렇게 많이 공부로 해가지고 아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조금 갱상도 사투리 아니면 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많이
1: 저희는 잘 모르죠.
0: 네. 네 우리 같이 하는 걸로. 네
1: 그러면 저희가 전라도 사투리 꽁트를 한번 해볼까요?
0: 네 여러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저한테. 자, 큐! 네.

0: 됐다. 거시기 가져왔냐?
1: 워메, 거시기를 거시기에 두고 앞으로 땅께?
0: 참말로, 그걸 두고 오면 어쩐다냐?
1: 걱정 마라. 내가 거시기한테 전화했으니까 거시기가 허벌나게 달려올 것이요.
0: 저도 이 대사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라고. 네. 일단, 왜, 부장님, 왜? 우리 엔지니어는 전라도 출신인데
1: 등판하시죠.
0: 우리 계속 등판하시죠. 우리 연기하면서 네. 연기하면서 우리 뒤에 엔지니어 분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일단 우리 네 저 뒤에서 일단 확실히 일단 우리 둘 다 아니다라고 일단 전라도 사투리는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1: 뭐.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일단 우리 두둥님이 뭐지 그 민수 개콘을 제대로 안 봤네라고 하는데 개콘 시대 맞긴 맞는데 개콘에도 전라도 사투리
1: 아 예전에 네. 그런 사투리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네. 뭐 한마디 하면 뭐 네. 경상도 들어보시죠. 뭐 경상도 네. 이렇게 하고 전라도 뭐 이렇게 하고 네. 사투리 하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0: 아 그거 봤던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두둥님이 저희 때는 사투리를 다 그 코너로 배웠어요 하는데 네. 저도 기억납니다.
0: 그거 네. 하나 기억나요. 쭉 차핀디? 이거 있지 않으세요? 응? 쭉 차핀디라고 있는데.
1: 쭉 차핀 아 그거는 이제 허경환 씨. 네. 예. 그거 아닌가요? 유행어 아닌가요?
0: 아 그거 근데 무슨
1: 누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 차핀데 했던 거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개콘 조금 보긴 봤어요. 네, 네. 자 사투리 배우려고 본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1: 자 지금 광주 출신 네. 우리 효심 엔지니어가 네. 지금 급 투입 되겠습니다.
0: 아이고, 자 우리
1: 몸의 거시기를 거시기에 두고 와불었단 게 네. 요거 한번.
0: 자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아 거기서 그럼 크게 외칠 거죠? 네. 와.
1: 웜에 거시기를 거시기에 두고 와버렸단 게.
0: 웜에 거시기를 거시기에 두고 와버렸단 게. 이 아까 그 뒤에 와버렸단 게. 이거 바로 이렇게 좀 빨리 나와야 되구나.
1: 어, 에브리스타 저 깨달았어요. 뭔데요? 역시 언어는 원어민한테 듣고 배워야 된다.
0: 맞습니다. 아, 우리 부스타분들 이런 느낌이구나. 저한테 이거 영어를 이렇게 배워 갈 때 이게 바로 이 느낌. 어, 너무 재밌네요. 네.
1: 돼지엄마님이 알려 주셨어요. 네. 주 차핀대는 양상국이
0: 아 양상국 씨 그렇죠 이분도 부산 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1: 네. 아니요 진영 분이에요 부산 아니에요 경상도 분은 맞는데
0: 아, 네. 뭐 부산에서 좀 많이 뭐 콘텐츠 찍고 하는데 부산 분인 줄 알았어요 네, 네
1: 어쨌든 아,
0: 네. 웜에 거시기를 거시기 두고 와브러 땅게 와브러 땅게 이렇게 좀 굴러 나와요 와브러 땅게 맞습니까 와브러 땅게 와브러 땅게 와브러 땅게 어렵다. 어렵습니다.
1: 그래요, 그래요.
0: 근데 뭐를 말, 우리 뭐라고 말하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대화가.
1: 그러니까 잘 들었어요. 저 거시기를 거시기에 두고 왔잖아요. 그래서 거시기한테 전화를 해서 거시기가 허벌나게 달려와서 준다고요.
0: 그러면 이 거시기가 그 뭐지? 무슨 물건도 되고 사람도 되는 겁니까?
1: 그렇죠. 네.
0: 그렇구나. 그래서 왜 거시기가 계속 나오지라고 하는데 어, 와버렸단 게? 와브로 딴 게 뭐였더라?
1: 와브로 딴 게
0: 웜에
1: 와브로 딴 게
0: 웜에 거시기를 거시기에 두고 와브로 딴 게 네
1: 선풍기님이 민수 선배는 영어만 하는 걸로 민수 선배님 영어만 하세요.
0: 저 오늘 원고 영어가 많이 없습니다. 네
1: 예 어쨌든 근데, 거시기란 말을 많이 쓰신다.
0: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거시기 상황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영어로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뭐 he, she, 뭐 it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거시기 하는 쓰는 말이 예를 들어 뭐 사람이 이름 모르거나 네. 그 물건 그냥 그거 있잖아 라고 네, 그거라고 네, 할 때 뭐 네. 영어로는요 아 이거 있어요 What's it called? 뭐 아 그거 뭐더라? 뭐 그거 이름 뭐였지? What's it called? 이렇게 말해요
1: What's it called?
0: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어 그거 뭐라고 하지? What do you call it?
1: What do you call it?
0: 네, 특히 이제 뭐 다른 나라 뭐 언어로 뭐 영어로나 다른 뭐 전라도 사투리로 모르면 어 이거는 그러면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 해? 뭐 What do you call i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1: What do you call it?
0: 근데 이 거시기 그거 거시기라고 할 때 that th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Thing.
0: 네, 우리 너구리님이 What you call it? 이렇게도 해도 되나요?라고 하는데 어 너구리님 이거 진짜 어, 요즘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What do you call it를요? Whatchamacallit.
1: Whatchamacallit.
0: Whatchamacallit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Whatchamacallit 조금 이렇게 What do you call it를 조금 더 귀엽게 뭐 그냥 슬랭 같이 이렇게 나오는 표현인데 미국에서는 이 Whatchamacallit 이 그 초코바가 있어요.
1: 아.
0: 네, 진짜 네. 애들한테 엄청 인기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재밌으니까 네네. Whatchamacallit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어 사투리 일단 우리 그 충청도 사투리 이 갱상도 사투리랑 이 전라도 사투리 네. 어, 너무 너무 재밌네요.
1: 그래요.
0: 네.
1: 우리 말이지만 네. 사실 이제 뭐 방송으로 보면 또 워낙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또 못하니까 맞아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0: 우리 그냥 한 시간 동안 우리 갱상도 사투리 할 걸. 그렇죠.
1: 그러면 만약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겠는데.
0: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맞다.
1: 아니 그런데 저희 아까 오늘 재밌게 하려고 경상도 네. 사투리
0: 그쵸.
1: 좀 이렇게 영화에 나온 과격한 대사들을 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성격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다 쓰는 말이, 그러니까 표현은 똑같다 하더라도
0: 네.
1: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경상도 말은 항상 무슨 조폭의 언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0: 맞아요.
1: 예쁜 말도 굉장히 많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애교 있게 들린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0: 네.
1: 우리 끝에다 예자를 많이 붙여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사투리 코너 할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0: 까먹었어요.
1: 제 친구 중에요. 네.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가 있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초등학교 때였어요.
0: 네.
1: 국민학교 때. 그럼
0: 네.
1: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엄마 저 좀 놀고 갈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네.
1: 걔는 항상 말을 예쁘게 한단 말이에요.
0: 네.
1: 엄마예.
0: 아 어, 귀엽다.
1: 예를 되게 많이 붙여요.
0: 네.
1: 제가예. 어. 오늘예.
0: 네.
1: 뭐 했거든예.
0: 네.
1: 귀엽잖아요.
0: 엄마예. 나 오늘
1: 좀 놀고 갈게.
0: 언니 알제. 네. 언니 집에예. 좀 놀고 가도 됩니까?
1: 놀고,
0: 됩니까?
1: 예. 놀고 갈게예.
0: 놀고 갈게예. 어, 너무 귀엽다.
1: 네, 이거는 또 부산 사투리만은 아닌데요.
0: 네.
1: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0: 네.
1: 경상도에서 다 쓰는 사투리 요즘은 안 써요. 옛날 말인데. 아유 뭐 네, 오랜만에 봤는데 용돈 줄게. 그럼 아 됐습니다 하는
0: 네.
1: 말요. 언지예.
0: 언지예. 오 이건 처음 듣는다.
1: 오, 너무 귀엽지 않아요?
0: 네.
1: 언지예.
0: 언지. 아 언지예.
1: 네, 귀엽죠. 네.
0: 어, 응, 귀엽다.
1: 네.
0: 우리 부스타분들도 두둥님도 어 너무 귀엽다. 언니 목소리로 들으니 귀엽다잉이라고 하네요. 네,
1: 그러니까 우리 좀 공손한 사투리 쓸 때 예자를 붙이면 주로 다
0: 네.
1: 통과가 됩니다.
0: 네. 네. 어 좋습니다. 우리 부스타분들 너무 재밌어서 그러는지 앞에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라고 이런 문자도 나왔습니다.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 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 연대가 함께합니다.
6: Hey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7: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8: Huh?
7: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9: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10: The sea is full of endless possibilities, the stage of the young man, and the growth of the industry is made of the future.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 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
6: The time is now 8 o'clock.
1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Premiering at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film Sapiens is a mystery thriller revolving around a kidnapping. So it follows a suspect with no memory of the crime and a lawyer desperate to bury the case as they team up to hunt down the real culprit. So alongside the suspense of guessing who to trust, the story digs deeper, prompting us to wonder what lies beneath human nature itself. So today we are joined by director Yi Hoo-bin of Sapiens here in the studio. Together we're going to talk about what sparked the project, his creative choices in building tension, his experiences on set, and the message he hopes to share with moviegoers. 네, 오늘 또 인터뷰에선 영화 사피엔스의 이후빈 감독과 함께합니다. 시리즈 노웨이 아웃 더 룰렛을 연출한 이후빈 감독이 이번에는 첫 장편 영화로 부산의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부터 이 긴장감을 쌓아가는 감독의 선택과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영화 사피엔스 연출한 이유빈입니다. 이렇게 깊은 가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So he is here in the studio and it's a pleasure to have him in the studio today. Now you've come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th your debut feature film Sapiens. How does it feel to meet the Busan audience with this project? 첫 장편 영화 사피엔스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찾았습니다. 이번 작품으로 부산의 관객들을 만나게 된 소감 부탁드릴게요.
1: 일단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부산 영화제를 줄곧 찾긴 했었는데 20살 때부터 뭐 친구들이랑 대학 동기들이랑 근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첫 장편 영화로 부산 영화제를 작품으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0: 네.
1: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고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So now he always visited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th his friends and when he was in his 20s and whatnot and just always visiting as a moviegoer. Now he is here unveiling, of course, Sapiens for the audience for the first time as a director. So definitely more excited than ever. Well, could you tell us what have you have lined up during your stay in Busan this time? 이번 부산 방문에서 어떤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저희 작품을 그저께 이제 처음 관객분들에게 선보이고
0: 네.
1: 그리고 GV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어제는 저희 미드나잇 패션 섹션에서 또 심야에 트는 일정이 있어서 배우분들과 무대 인사 진행하고 오늘도 이따 오후에 이제 GV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 일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부산에 자주 오면 꼭 가는 전복죽집이 있어서
0: 네.
1: 거기 가서 죽 좀 먹고 그리고 그 해운대 그 호텔 사이에 그 벤치 하나 있거든요. 거기
0: 네.
1: 앉아서 어렸을 때부터 파도멍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파도멍 하고 전복죽 먹고 그러고 돌아갈 생각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파도멍 너무 좋죠.
1: 네.
0: 전복죽 이 가게는 방송 끝나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되게 초록색 네. 전복죽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Well, I'm going to definitely have to go check out this abalonian porridge that he's talking about. So yesterday it was the first time that Sapiens was shown and unveiled to the audience for the first time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e actually had the Midnight Passion as well with, of course, the actors and director there and GV sessions, chat directly with the viewers as well. On a personal note, he plans to enjoy his favorite 전복죽 and sit on a bench by Hyundai Sea, just spacing out and watching the waves. And that's one thing he loves to do when he is here in Busan. Now, could you introduce Sapiens and tell us what led you to make it? Were there any core questions or scenes you knew had to capture from the very first concept? 이 영화 사피엔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 처음 구상했을 때부터 꼭 담고 싶었던 질문이나 장면이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일단은 영화 사피엔스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인격을 지니고 있는 주인공 나도안과 그리고 그의 기억을 쫓아가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두고 그래서 기억이 없는 나도안과 그를 믿지 못하는 서희재라는 인물 두 사이에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서 이제 그 두 인물이 서로의 퍼즐을 맞춰가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 영화입니다.
0: 네.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스터 스릴러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보던 터였는데 제가 이 작품을 접하게 되고 가장 그 매력을 느꼈던 점은 이게 스릴러 장르는 대부분 범인이 누구냐를 찾는 장르거든요. 근데 그쵸. 거기에 더해서 다중인격이라는 영화적인 소재가 더해지면서 범인이 누구냐에 그치지 않고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까지 가는 어떤 주제의식을 담을 수 있는 장르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매력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청취자분들께도 질문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식까지 다다르는 그런 장르 영화를 구상했었습니다.
0: 네. 너무 흥미롭습니다. I definitely want to see it. And listeners, if you are just tuning in, you can definitely check it out on our YouTube channel, the trailer of the movie Sapiens. So our director here in the studio, he introduces Sapiens as a mystery thriller following a character named Dadohan, a suspect who cannot trust his own memories, and he does have identity disorder. And Seo Hee-jae, a lawyer who cannot bring himself to trust the suspect as they both pursue the very same crime. What drew him in was blending the gripping rhythm of a thriller with the fresh psychological premise of multiple personalities. And it's actually a setup where there is only one suspect. And he mentioned that more than anything, the core question he wanted to anchor from the start was, who are we, right? Right, the character of us. And going back to the question for today is as well, and he mentioned that the different identities living inside the character aren't just like symptoms, but the way of human beings found to endure and go through the life and world as well. Now, I'm also curious about the title, Sapiens. How does that name connect to the characters in your film? 이 제목이 사피언스인지 이유도 궁금한데요. 이 제목이 영화 속 인물들과 연결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1: 제목을 사실 짓기까지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우리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시작돼서 이제 제목을 짓는 과정에서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라틴어로 지혜로운이라는 뜻이 지니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이라는 정의조차도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그쵸. 거잖아요.
0: 네.
1: 호모사피엔스가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가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점이 재미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우리는 과연 지혜롭게 살고 있나? 어떨 땐 다정하다가도 이기적으로 변하고 어떨 때는 지혜로운 척하지만 알고 보면 무지인 상태도 많고 그리고 누군가를 혐오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멸시할 때도 있고 단순히 지혜롭다라는 단어로만 정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네.
1: 그 지점이 저희 작품의 주요 키워드인 다중인격이라는 어떤 지점과 맞닿아 있지 않나. 그래서 인간의 다중성, 다양성을 표현하는데 심벌이 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사피엔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다양한 얼굴도 우리의 진짜 모습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사피엔스로 짓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shared that for him, he really focused on the word 우리, so us or we, right? And he mentioned how when it comes to sapiens, it comes from the Latin word for wise. A label actually humanity gave itself that we still carry today and we call ourselves wise people, right? But what are we really wise? Are we living in a wise way? Because he mentioned that sometimes we do act like we're wise and sometimes we are selfish and sometimes we love and hate and there are so many multifaceted parts of us. So he shared that with the contrasting multifaceted nature of that human nature, he said the film was fundamentally about who we are as people and which really led him to the title of Sapiens. Interesting indeed.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director here in the studio, Mr. Lee Hoo-bin of Sapiens. Now, I want to talk about the characters, Na Do-han. He's a suspect with no memory, and Seo Hee-jae, a lawyer determined to bury the case, join hands to hunt down the real culprit. Interesting already. But with these two figures standing on such different ground, what kind of tension did you want to build between them? 기억이 없는 용의자 나도안과 또 사건을 덮어야 하는 변호사 서희재가 손을 잡고 진범을 찾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관계에서 어떤 긴장감을 만들고 싶으셨나요?
1: 이런 장르에서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범인 누구인가가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주인공과 빌런 사이에서 주는 진실 공방이 이런 장르의 제일 큰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이 작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실 공방이라는 어떤 재미를 두고 기억이 없는 나도안이라는 다중인격과 그다음에 그 진실을 쫓아가는 이 서희재 인물.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 사건을 두고 진실을 알고 있는 듯한 나도안 캐릭터와 그 진실을 쫓아야만 하는 그 서희재라는 캐릭터 둘 사이의 진실 공방과 이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 이 작품에서 제일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서로를 네. 의심하면서 함께해야
1: 네.
0: 하는 관계.
1: 네. 그래서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묘한 버디무비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같이 계속 해야 되고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수도 있는 거고 묘한 의지하는 느낌들이 묘하게 버디무비 같은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런데 100% 믿을 순 없는.
1: 없다.
0: 네.
1: 이게 진실이 무엇인가? 이 퍼즐이 맞는 것인가? 그런 진실 공방이 주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Absolutely. So he actually said, he explains that faced with a single set of facts, he wanted to build suspense through the Seo-hee-jae, so the narrator of the film, and they dig for truth. And also with the questioning of whether the multi-personalities of Na Do-hwan are real or just an act. And he said it almost feels like a buddy movie where two of people are working together, going through and depending on each other, but they can't fully trust each other, right? And constantly thinking, does he actually know the real what happened, or is it just an act? Does he really have the multiple personalities or whatnot? So definitely interesting indeed. Well, when turning your initial script into a finished film, I do want to talk about that process as well. What proved to be the most challenging part of the process?
2: 그럼 처음 구상했던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1: 다중인격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중인격의 이 어떠한 인격들을 이 나도안에게 줄 것인가. 뭐 예를 들어 연령이 다양할 수도 있고 성별이 다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그 인물 다중인격이라는 어떠한 인격을 줘야 이 나도안이 다중인격을 연기하거나 보여줬을 때 재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실 공방이라고 하는 극을 끌어가야 되는 이 긴장감을 유지하는 이 고민에서 나도안이 기억은 없지만 갖고 있는 이 단서들을 서희재에게 어떤 식으로 중간중간 배치해서 관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던져드려야 되는가. 이게 너무 쉬우면 또 안 된다는 생각이
0: 그쵸.
1: 들고 또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다중인격이라는 서로 모르는 이 인격들의 기억들을 배치를 또 해야 되는 점이 있었어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네,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레퍼런스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실제 다중인격들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포인트들 제가 정승일 선배님과 제일 많이 얘기했던 지점이 다중인격 연기를 할 때 여성인 척, 아이인 척 이런 척을 하지 말자. 대신에 인격들마다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제스처나 어떤 인토네이션이나 어떤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서 그거를 좀 잡아가자라고 했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인격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잡아주는 것과 세팅을 잡아주는 것과 그거에 따른 단서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 단서들의 뭐 스포일러 없이 한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요?
1: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벌떡 깼는데 손에 피가 묻어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라는 어떤 그 공포심이 밀려오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마치 피라 손에 묻은 피 자체가 사건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이건 누구의 피고?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피가 손에 묻어 있고 전날 어떤 애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호기심이 계속 생기잖아요.
2: 네.
1: 그게 이제 마치 저희 그 서희재가 바라보는 화제인 서희재가 바라보듯이 관객분들도 그런 단서들을 따라가는 재미. 그리고 얘는 어떤 인격이지? A란 인격인가? B란 인격인가? A가 한 거야? B가 한 거야? A의 기억은 뭐고 B의 기억은 뭐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퍼즐을 맞춰가는 재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손에 묻은 피라든지 뭐 아니면은 갑자기 의문의 차량이 뭐 집 앞에 서 있다든지 이 차 누가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재미들이 예, 그게 조금 단서들을 배치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너무 재밌습니다.
0: I want to go see it actually. So he shares that he spent a great deal of time scattering like clues and evidences right throughout the film details and details that Dadwan is actually living with multiple personalities. And he actually for this he studied a lot about multiple personalities. And he mentioned that when working with the actor, he told him don't just act it out, right? Don't act like a girl or don't act like a middle-aged man, but have these certain maybe the way you speak, intonation or there are points that just has like a specific thing about this one personality, A, B, or C, and whatnot. And he shared that for him, for example, so multiple personalities, meaning he mentioned that he would wake up in the morning and he would see blood on his hands and he would think, what did I do? What happened last night? Whose blood is this, right? And another one he mentioned for an example is that he would see a random car, unknown car in, parked in front of his house. And you don't know where this car is from. You don't know if you drove it and whatnot. So a lot of questions, details. He didn't want it to make it too easy but not too hard, so he wanted to really focus on having that right balance as well. Now when audiences watch Sapiens, what would you like them to pay special attention to? We talked about it a little bit, but without giving any spoilers, could you share the visual, auditory or narrative details that you poured the most effort into?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영화의 사피엔스를 볼 때 관객들이 특히 눈여겨봤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1: 저는 이 작품은 하나의 사건이 주는 긴장감도 있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들 사이에서의 어떤 긴장감? 기억이 매일매일 기억이 바뀌는 혹은 잃어버린 나도안이라는 다중이가 갖고 있는 캐릭터와 그를 추적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서희재 간의 이 캐릭터들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 영화의 클라이맥스로 갔을 때 모여지고 좁혀지고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 진실이 이런 거였고 사실이 이런 거였고 그리고 알고 보면 몰라서 얘기를 못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알지만 얘기를 못한 거였는지에 대한 진실까지도 밝혀지는 약간 그런 재미들이어서 결국 클라이막스까지 가기까지 두 캐릭터 사이의 긴장감과 그다음에 저희 정성일 선배님과 유지명 선배님이 연기해 주신 그 두 분의 연기 대결 이 극을 쭉 끌어가는데 긴장감을 쭉 유지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캐릭터를 보시는 재미가 아마 가장 클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shared that he really focused on the tension between the two characters. So when it comes to for audience to watch the movie, he wants to really, he wants the audience to watch for that tension between the two characters. And he mentioned throughout the film, the puzzle pieces being put together, he hopes that the audience will see that as well. And of course, the two actors are just really great. So he hopes that you'll see their action as well and their acting abilities as they act together and put this film together as well. Now, you built your experience on set working in the directing department and as an assistant director across various films along with the directing series work as well. So when did all that time serve as your greatest strength while making your debut feature?
2: 감독님은 여러 영화의 연출부 조감독으로 현장을 익히고 또 시리즈 연출도 해왔는데요. 그 시간들이 첫 장편 영화에서 가장 크게 힘이 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1: 영화 촬영 현장이라는 게 뭐 시리즈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한 작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2: 네.
1: 근데 제가 경험했던 현장에서의 어떤 그 과정에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이 체감? 그거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2: 그렇죠.
1: 그러한 과정 예를 들어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스태프분들 중에서도 뭐 각 파트별로 서로 생각하는 것과 일하는 어떤 내용적인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2: 그럼요.
1: 그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과 협업을 하고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좀 조율을

0: 또 하나는 이 제가 감독님들을 모시고서 이렇게 영화 작업을 해왔던 건데 스텝 일을 하면서 감독님들이 되게 외롭다라는 생각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느낀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외로움을 다른 게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겪으면서도 작품을 완성해내고 또 그 작품이 흥행하는 작품도 있고 또 다음 작품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다음에 또 포용하고 그러한 어떤 감독님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자질 그 다음에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작품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이나 협업의 어떤 과정 그리고 감독이라는 직업으로서의 어떤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 뭐 이런 것들이 작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좋은 현장은 또 이제 서로의 언어를 함께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2: Absolutely. So he talked about communication and explains that filmmaking is really an extensive collaboration with countless acts and cast and crew members. He mentioned communication between staff and different actors. They all think differently. So communicating in their language is very, very important. And he mentioned that when also working with different directors, he always saw them and thought there was some kind of loneliness behind them, right? They have to carry all that burden, and he mentioned that he always really admired that, and there is that heavy responsibility and burden when it comes to being a director. So he said he feels that became really greatest asset being his debut feature To Life when he was walking the path of directing department and assistant director as well, and communicating with every part of staff working to make one film. Now, I do have lots of questions, but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if you can share your how you presented your work for the first time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at is this time. And beyond the thrill of maybe finding out who the real culprit is, what questions do you want to really be asked by the guests and the audience as well? 이번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처음 작품을 선보이는 건데 이 진범을 추리하는 재미를 넘어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객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지 또 상영 후에 가장 듣고 싶은 반응은 또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상영 후에 제일 듣고 싶은 건 당연히 재미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 그 재미를 넘어서서 어쨌건 저희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모습들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인간의 다중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 우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는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거창할 수 있겠지만 가장 1차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부모님이랑 있을 때나 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나 그다음 친구들과 있을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제스처나 화법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게 저희의 삶인 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모습들 그 모습들 사이에서 진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거창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 그렇군요. I love that question. So he said, above all, he admits he simply loved to hear audiences say it was just gripping and fun. When the film ends, he hopes it prompts viewers to ask themselves whether we too go through life wearing many different faces. And more than just who did it, he invites audiences to puzzle out how they became that way. He reflected on the question of when we are with our parents or with our friends or at work, we all have different faces, the way we speak and the way we present ourselves, right? So he said that is something that he really focused on and how that is human beings just trying to find a way to maybe survive and go through life in different areas as well. So definitely a great question to end with.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초반에

0: 어쨌건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인터뷰도 직접 제가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부산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제 작품을 또 관객분들께 선보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부산영화제의 일정이 저에게는 되게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월드와이드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So he shared it's an honor to be here and he shared it is his first time being on live show. So definitely we feel like it's very very special as well. He just had thankful heart when it comes to opportunity to introduce his film to worldwide listeners and also just being able to be here at BIFF to speak and hear from the listeners and the audience of the Sapiens as well.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opic, right? When do you feel a person's truest self reveals itself?
2: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감독님에게도 드릴게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0: 저희 작품에 제가 조금의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넣은 장면이 다중 인격으로 깨어나기 전에 이제 자고 일어나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넣어놨거든요.
2: 네.
0: 저는 제일 우리의 진짜 모습은 자고 막 깼을 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떠한 순간 뭐 가장 내가 힘들 때 이런 어떤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잖아요.
2: 네.
0: 그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잠이 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순간. 그 순간이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고 나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누구나 겪는 누군 아침에 일어나니까
2: 네.
0: 그래서 그 순간이 진짜 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2: 네. 네,
0: 왜냐하면 저희가 친구들을 만날 때는 뭐 대충 하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어디 누군가의 중요한 미팅 있을 때는 또 치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나 네.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 모습이지 않을까
2: 네.
0: 네, 그냥 조촐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Yeah. 저는 아침에 어떤 사람일까?
1: I like that question. So he points to a scene he repeatedly put into the film, the daily routine of the character waking up in the morning. He feels that the exact moment someone wakes up and opens their eyes might just be their most authentic self instead of going throughout the day facing different things. Now we have Jerry님께서는 전복 대짜로 추가 세 번에서 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하이센스님께서는 감독님 책도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좋아하는 책이 있으실까요?
0: 요새는 예전에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2: 네.
0: 요새는 시집을 좀 많이 읽으려고.
2: 네. 그러니까
0: 이게 워낙 읽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상상을 잘 못한다. 책을 보고 뭐 영화를 보고 이러면서 저희는 좀 이렇게 분석 아닌 분석을 하면서 보게 되고. 그리고 비소설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건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로직이 있으니까
2: 네.
0: 그래서 시는 요새 읽으려고 한 이유가 읽으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머릿속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뚫리는 느낌이 좀 있어서 단어 하나 안에 거기에 다 함의들이 있잖아요.
2: 네.
0: 시는 그 행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느끼려고 시집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고 틈틈이 그리고 시집 정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So he said until now he really enjoyed reading novels, but more and more he's been reading poems. And he said, as a director, he reads a lot, and it's really hard to imagine, right? It's becoming harder. So he said, when it comes to poems, he really focuses on each word, and it kind of clears his mind as well. So that's great to hear. Maybe I can try reading poems as well. And with that,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r. Lee Hoo-bi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Sapiens.
2: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 후빈 사피엔스 감독과 함께 했는데요. 감독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Alright, and that's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선우정아 featuring IU with 고양이.

0: And the time is now 11:46, which means it's time for News Inside. It's our Friday segment of the week. And today, we're joined by Ms. Yang Gu-won here in the studio, a reporter with Busan-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All right, today we're going to continue talking about BIFF, Asia's largest film festival.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kicked off on the 6th. So we're going to really look into the news of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detail. 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6일 막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 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로 개막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지는데요. 올해는 59개 국가에서 초청한 246편이 공식 상영작으로 관객과 만납니다. 관객 참여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까지 더하면 모두 315편입니다. 상영은 해운대 영화의 전당과 센텀시티 일대 극장이 중심인데요. 남포동을 비롯해서 부산 곳곳에서도 영화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시민들이 영화를 만나는 방식도 한층 다양해졌는데요. So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arked its fourth day since opening today. And it continues for 10 days until the 15th. And this year, 246 films from community BIFF, actually 246 films invited from 59 countries meet audiences as official screenings. Adding films from community BIFF an audience participation program, the total reaches 315 films. Screenings center around Busan Cinema Center in Haeundae, as we know, theaters around Centum City, but the film festival is also unfolding across various parts of Busan, including Nampo-dong. Then what were some of the highlights from the opening ceremony?
1: 개막식에선 어떤 장면들이 주목받았나요?
2: 네, 개막작으로 김종관 감독이 낮과 밤은 서로에게가 상영됐습니다. 서해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유진 역을 맡은 배우 김민하 씨가 단독으로 맡았습니다. 또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은 아시아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말레이시아 출신 배우 양자경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영화 공로상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받았고요. 여성 영화인에게 주는 카멜리아상은 홍콩의 허 안화 감독이 차지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director Kim Jong-kwan's Day and Night Are For Each Other was screened as the opening film. Hosting was handled solely by actress Kim Min-ha, who played the protagonist Yu-jin in this film. An award ceremony was also held together, and many awards, as she mentioned, have been given. So what is the most changed aspect of this year's film festival?
1: 올해 영화제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뭔가요?
2: 네, 경쟁 부문인 부산 어워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아시아 영화를 대상으로 한 경쟁 부문을 처음 도입했는데요. 올해부터 부산 어워드의 최고상인 대상을 받은 작품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 장편 영화상에 직접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 장편 영화상은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든 외국 영화에게 주는 상인데요. 이런 자격을 인정받은 영화제는 칸, 베니스, 베를린 등 전 세계 6곳뿐이고 아시아에서는 우리 부산이 유일합니다. 올해는 데뷔작 4편을 포함해 13편이 경쟁 부문에 올렸습니다.
0: I see. So the status of the competition section, Busan Award, has risen significantly.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irst introduced a competition section targeting Asian films last year. And starting this year, the work receiving the grand prize, the highest award of the Busan Award, can directly challenge the Academy Award for the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Now, what programs would you especially recommend to festival goers this year?
1: 예, 올해 관객들이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본 애니메이션 특별전입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일본 애니메이션이 걸어온 길을 13편의 작품으로 돌아보는 자리인데요. 우주소년 아톰을 만든 데츠카 오사무의 불새, 오토모 가스히로가 참여한 메모리즈, 오시이 마모루의 천사의 알 같은 명작들이 큰 스크린에 오릅니다. 아시아 영화를 폭 넓게 보고 싶다면 아시아 영화의 창도

0: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시아 중견 감독과 신인 감독이 영화 28편이 상영되는데요. 이 가운데 6편은 부산에서 세계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1: 그렇군요. 스트리밍으로 익숙하게 보던 작품도 극장에 또 큰 화면에서 만나면 전혀 새로운 영화처럼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2: So the most eye-catching thing this year is the special exhibition of Japanese animation. It is a venue looking back to through 13 works at the path Japanese animation has walked for 70 years from 1950s to the present. And 20 films by established and Asian directors will be screened among them. Six films or works premiere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s well. Well, are there also programs that allow audiences to take a more active role?
1: 그럼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0: 네, 대표적인 관객 참여 프로그램 커뮤니티 비프가 오는 11일까지 남포동 일대에서 열립니다. 특히 관객이 직접 프로그래머가 되는 리퀘스트 시네마가 인기인데요.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92건이 기획이 접수됐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영화 두 편을 보는 블라인드 시네마도 있습니다. 또 감독, 배우와 관객이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마스터톡도 열리고요. 늦은 밤 영화를 즐기는 심야 상영도 준비됐습니다.
2: Interesting. So Community BIF, a representative audience participation program, is held around Nampo-dong through the coming 11th. In particular, Request Cinema, where audience members directly become programmers, is popular. This year, an all-time high of 92 proposals were received. Now,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and summarize the key details for our listeners today.
1: 마지막으로 오늘 소식 정리해 주시죠.
0: 네. 그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6일에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59개 국가 246편이 공식 초청이 됐는데요. 경쟁 부문은 대상 수상작에 아카데미 출품 자격이 주어지면서 무게가 한층 더해졌습니다. 일본이 애니메이션 특별전, 또 관객이 직접 꾸미는 커뮤니티 비프, 동네 곳곳이 동네방네 비프, 영화의 미래를 논하는 포럼 비프까지 즐길 거리도 다양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상영 시간표 확인과 예매는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So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pened on the 6th, and this year 246 films from 59 countries were officially invited. And she shared that the film and festival continues through the coming 15th. So checking screening timetables and ticketing can be done on the official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ebsit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Ms. Yang Bo-won here in the studio.
1: Jin Lee님께서는 기자님 오랜만이네요. 더욱 아름다워져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0: Yes, 기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All right, and that was Ms. Yang Bo-won filling in today, and it's always a pleasure to have her in the studio.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Our final song is by Coldplay with High Power. Hope you have a wonderful weekend, and I'll see you on Monday. Bye-bye.

땅이 내려왔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렸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잎 쩍 버리

0: FM 부산 영어방송
1: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컨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2: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My name is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0: 欢迎走进超级访问。今天来对韩语和韩国文化感兴趣的外国人士不断增加。在韩文日之际啊，我们邀请到了一位韩语教育学者一起聊一聊他与世界各地的人们交流韩语和韩国文化的故事。네최근한국어와한국문화에관심을갖는외국인들이크게늘어나고있습니다오늘은외국인들에게한국어를가르치며소통해온외국어한국어교육자를모시고세계인과만나는한국어와한국문화에대한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부산외국어대학교 K 문화교육전공학과장이신조위수교수님을모셨습니다교수님반갑습니다
1: 네你好
0: 네네你好네먼저우리청취자여러분께인사부탁드립니다
1: 예니하오워실자웨이슈부산화어지음청취자여러분안녕하세요부산외국어대학교 K 문화교육전공조위수교수입니다이렇게화어지음을통해여러분과만나뵙게되어서정말기쁘고영광입니다
0: 네반갑습니다네교수님먼저 K 문화교육전공이어떤학과인지궁금합니다어떤학생들이공부하고있나요
1: 네 K 문화교육전공은외국인유학생을위한전공입니다 쉽게말씀드리면한국에와서공부하고있는외국인학생들이한국어뿐만아니라 한국사회와문화를제대로이해하고나아가한국과자신의나라를연결할수있는글로벌인재로성장하도록돕는전공이라할수있습니다 현재 K 문화교육전공에는중국학생들비롯해서 베트남일본우즈벡프랑스이집트인도네시아등여러나라에서온학생들이함께공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수업자체가자연스럽게여러나라의문화가이렇게공존하고존재하는그런공간이되기도합니다
0: 네알겠습니다好教授说 K 文化教育专业呢是面向外国留学生的专业哈旨在帮助呢来韩学习的外国学生呢正确的理解韩国语理解韩国社会和韩国文化并进一步成长为能够呢将韩国与自己的国家联系起来的全球化人才目前呢 K 文化教育专业的学生呢有来自中国越南日本乌兹别克斯坦法国埃及印度尼西亚等多个国家哈学生呢共同学习课堂本身呢也自然而然成为了不同国家文化交汇的空间네교수님학생들이배우는대표적인수업이나프로그램이있다면소개를부탁드립니다
1: 네학생들은기본적으로한국어실력을향상하기위한한국어회화그리고읽기쓰기를배우고있고요글로벌통번역기술그리고비즈니스한국사회이해한류콘텐츠기획과같은교과목을공부합니다현재전공은이다섯가지영역중심으로진행된다고보시면됩니다그리고또한학생들은그국내교내뿐만아니라교내외통번역봉사활동그리고취업을위한인턴십등다양한활동을통해서의사소통능력을향상하고있고요그리고실무능력을예함께키우고있습니다실제로전공안에는한중한영번역동아리그리고취업농촌체험미디어기자단봉사동아리와같은비교과활동도운영하고있습니다
0: 예네소개해주셔서감사합니다教授说学生主要呢是学习韩语绘画韩语读写并且呢学习呢全球口译和笔译的技巧全球商务韩国社会理解韩流内容策划等等哈多样的课程当前的专业是围绕五大领域构成那此外呢还分两大块一个呢是校内外方面呢积极的提供呢学生口译笔译志愿服务以及呢这个求职实习等一系列的多样化的活动哈那另外呢在专业内呢还开展像韩中韩英的翻译社团就业指导农村体验媒体记者团志愿服务社团哈等等一些多样的课外活动嗯没错确实哈那通过韩剧呀 K-pop 啊对韩国产生兴趣呢并且选择呢来到韩国大学学习的外国留学生呢是非常的多啊我身边就有非常多这样的朋友想必都在收听节目的很多好朋友呢也是这样的一个初衷呢来到韩国。那么在实际的课程当中哈那学生们最感兴趣的韩国文化的领域又是哪一块呢对교수님아시다시피한국드라마나 K-pop 을통해한국의관심을갖고진학하는학생들도많을것같습니다 네,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한국 문화는 어떤 분야 아닌지 학생들의 반응과 졸업 이후 어떤 곳에서 활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2007년, 2008년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에서 개공 교수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1: 그때 네. 한국어과 학생들이 1학년, 2학년들만 있었는데요. 네. 학생들한테 왜 한국어과를 선택했는지 질문을 했어요.
0: 예.
1: 그때 학생들이 너무 예상치 못했던 예, 드라마,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를 보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과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좀 한류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요즘 학생들은 좀 K-POP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요.
0: 그렇죠.
1: 예, 저보다 훨씬 제가 배워야 할 정도로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是的. 好, 教授说曾在 07-08年 在埃及做客座教授，那那个时候呢，韩语系呢只有大一和大二的学生啊，那他当时就有问过当时学生呢，为什么选择 韩语系，那么很多学生都说呀，看了韩剧之后，包括有人说我看了冬季恋歌之后呢，就选择了学习韩国语哈，那么来到了报名的韩国语系。那像这样的外国学生呢，对于韩国和对于韩语产生兴趣，很大程度上呢，确实是受到了韩流的影响哈。那最近呢，他说从身边的学生来看呢，大家对于呢K-pop 的关注度呢是非常非常的高，他也笑称啊，说现在学生对K-pop的影响的了解呢比他要多得多哈。当然，这个确实是事实。现在很多学生呢对 K-pop 的影响了解的比我还多得多哈。是好，那这是除此之外呢还有呢？네
1: 그리고 K-pop뿐만 아니라 K-뷰티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몇 년 전 우리 학과 교수님들 몇 분하고 K-뷰티 마이크로 전공을 지금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0: 네. 네. 교수님께서 네, 네. 책도 주셨어요. 네. 이렇게 보고서 오.
1: 네.
0: 네. 대단하십니다.
1: 네. 네. 그래서 그 이 K-뷰티가 특히 또 중국 유학생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0: 맞죠. 예. 네.
1: 그래서 지금 저희 학과에 또 이제 또 서면 지역 이런 쪽 메디컬 센터랑 연결을 해 주신 또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0: 네네네.
1: 예, 유칭 교수님.
0: 그렇죠.
1: 하고 예, 같이 또 연계를 해서 예, 서면 지역에 이제 스킨케어, 메이크업, 의료 통역 등을 직접 학생들이 경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뜨겁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好, 除了 K-pop 之外呢，大家对于呢这个 K 美妆 K Beauty 的关注度也很高。他说呢，几年前呢就和几位教授一起开发运营了这个 K Beauty 的这个微课程啊，然后呢，中国留学生呢对这个课程的关注度呢和兴趣都非常的高。那么另外呢，学校呢还积极的和西面地区的这个医疗中心的进行合作啊。那么包括呢，咱们 节目的好朋友也是外大的教授刘晨教授，他们也一起积极的去进行一些对接，那么帮助学生呢去探索一些呢可以体验和实践的护肤、化妆以及呢医疗口译等等项目的一些课程啊。那学生对此呢是满意度呢是非常非常的高哈。네, 교수님 저로 이후에 어떤 곳에서 활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예, 졸업 후 진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0: 예.
1: 국내의 경우에는 의료 통역, 사무직, 뷰티 관련 기업, 호텔 등에 취업한 경우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자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현지 한국 기업이나 교육기관, 세종학당, 공항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那学生毕业之后的就业的方向呢，也是很多样哈。那首先呢，在韩国国内的话呢，可以从事医疗口译、文职、美容相关的企业，包括酒店等行业的 就业。另外呢，回到学生自己的国家之后呢，也会在当地的韩企业、教育机构呢、师从学堂等等，包括在机场啊工作的学生呢也非常的多。嗯，是。那么正如刚刚呢，我给大家展示的一样的，教授长期从事了韩语研究和教学哈，也出版了多本呢关于呢这个韩语学习的书籍呢，这其中呢就是结合了 K-Beauty 对这样的一个主题呢推出的课程呢和书籍哈，那我很好奇呢，您是因为怎样的契机哈，成为一名韩语的这个教育学者呢？교수님께서는 오래도록 한국어 연구와 교육에 해오셨고 한국어 학습에 위한 책도 여러 권을 출판하셨어요. 네, 어떤 계기로 한국어 교육자가 되셨나요?
1: 예, 제가 처음부터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거나 이 길을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0: 아.
1: 예, 제가 봉사하던 단체가 있는데요.
0: 예.
1: 예, 거기에 외국인들이 한 분, 두 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0: 네.
1: 예, 이분들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국어 교육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1: 예. 예, 그러면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라는 걸 저도 들었었는데요.
0: 네네네네.
1: 이걸 듣고 첫 시간, 딱 한 시간 듣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서 그 외국인 분들을 모아서 한글 자모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돌이켜보면 외국인을 돕고 싶었던 그런 작은 마음,
0: 예.
1: 거기가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 마음이 지금까지 저를 한국어 교육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에게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직업이라기보다
0: 예.
1: 사람을 만나고 돕는 일에서 시작된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这么말씀입니다是的教授说呢他其实并非从一开始的时候呢就初衷哈反而是在志愿服务机构里面呢偶然结识了几位外国朋友那看着他们就他就思考说有没有办法去帮助到他们哈然后呢就开始了产生对于韩语教育呢产生了兴趣包括呢他在参加了韩语教师培训课程的第一堂课的时候他做的第一件事情就是走进课堂然后呢就手把手的就要外国人呢去识韩语的字母 因此呢，就踏上了韩国语教育的这条路哈。到时候回想起来呢，正是这份呢想要帮助外国人的这样的一个小小的心意，然后呢一路引领他走上了韩语教育的道路。他也表示呢，他觉得韩国教育对他来说呢，不仅仅是一份职业呢，更是一个呢结识他人，那么助人为乐、富有意义的一条道路哈。嗯，好，确实外国人开始学习韩文、学习韩国文化哈，其实都会存在这样或者是那样的困难。那么 在您看来哈，对他们来说呢，最困难的是哪一部分？네, 교수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어려워하나요?
1: 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아마 발음일 것 같아요.
0: 발음.
1: 예, 아까 우리 PD님께서 어떤 외국인 분이 뭐 병국이었나요? 네. 하여튼 좀 예, 발음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한국어 선생님들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0: 예, 저는 은행. 제일 어려워요.
1: 네, 맞아요. 은행 어렵다는 친구들도 오, 많아요.
0: 너무 어려워요.
1: 예. 예,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한국어를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0: 네.
1: 가장 많이 응답하신 부분이 발음이었습니다.
0: 역시.
1: 예, 아무래도 자국에 없는 그 모국어 학생들의 모국어에 없는 그 발음을
0: 발음.
1: 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도 영어 F 우리
0: 나
1: V 발음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예, 예, 이런 것처럼 발음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确实，他说对于刚开始学习韩语的外国人来说啊，发音是最难掌握的部分。他举了几个例子，对刚刚制作人说到的外国人名，包括我也提到了银行，韩语银行这个发音对我来说其实很难。那他说呢，他在实际的教学当中的话呢，也多次的有问到学生啊，那 包括一些老师在教学的过程当中，学生几种反应最难的地方是哪，都会表示呢是发音。那尤其是什么呢，在学生的母语当中没有的音符、没有的发音，那对他们来说呢，肯定是比较难。同样，就像韩国人在韩语当中呢，没有的这个 F、F的一个发音和V的一个发音啊，那所以对于韩国朋友来说呢，就自然是比较难。这个相信大家应该都会理解啊。那。
1: 이집트에서 좀 재미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0: 네.
1: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0: 네,
1: 제가 아랍어로 이름 이스미 이스미가 my name is 이거예요.
0: 네.
1: 이스미 조 이렇게 말을 하면
0: 네.
1: 그 열 명

0: 지읒과 비슷한 소리가 그 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은 아. 그 나라 분들이 저를 도라고 했어요.
1: 아, 이해했습니다. 好，没错。 在埃及一个趣事，对，然后结果呢，十个当中呢就有八个人把"左"呢读成"多"，对，那后来呢，他才知道哈，原来呢，在阿拉伯语的发音当中呢，和这个"z"发音相近的音是没有这个音的，那当地的人们会把它呢发成呢与之相接近的"d"这个音，所以"左"就变成了"多"，对，小小的一个美丽的误会哈，这个也是发音上的一个，对，算是一个趣事了哈，对。
0: 학생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도 어렵고요.
1: 네, 인사합니다.
0: 예, 리을 발음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 예.
0: 얼굴 이렇게 할 때 그 중국의 리을은 더 얼 약간 혀를 더 굴르는 것 같았어요.
1: 네.
0: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것을 좀 한국식으로 이거 그래서 혀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알려주면서 좀 발음 연습시키느라
1: 어려워.
0: 좀 많이 애를 먹었었습니다.
1: 네. 是，好，那另外呢，中国学生发音普遍存在比较难发音的一个音呢，就是"liye"，就是"l"哈这个发音。比如说呢，耳棍这个词，很多学生可能这个舌头到底该卷到什么程度，对，有时候呢把握不住哈，所以这个呢，也是一个这个普遍性存在的一个情况啊，所以这个都是老师需要呢在。 针对其实不同国家的学生，考虑他们母语的一些实际的发音的情况呢，来进行去重点教学的部分哈，确实很有趣。네.
0: 네. 그리고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게꼭 발음과 문법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1: 예,
0: 한국의 문화나 뭐 의사소통 방식에도 아. 문화에 따라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1: 네네네.
0: 좀 예를 들면 제가 세계 시민 교육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네. 일부 이슬람 문화권 학생들은 좀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팀
1: 아,
0: 활동하는 것,
1: 네, 아.
0: 그것도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아.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무조건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는 할 수가 없어서 좀 아. 서서히. 예, 세계 시민 수업이니까 좀 학생들 이해시키고 좀 이렇게 수업하느라고 조금 힘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1: 네, 好，除了这个发音和语法上的困难之外呢，那其实很多学生呢还会在韩语的文化和沟通方式上呢，因自己的文化背景不同而产生一些不同的接受度哈。他比如说呢，在教授世界公民教育这个课程当中的话，他就体会到了一个呢文化差异的存在。一些呢伊斯兰文化圈的学生呢，其中呢对于呢可能对于韩国学生对于韩国老师来说呢，太过寻常的一个就是男女组队小组活动、小组发表这件事情，那对于伊斯兰文化圈的学生来说呢，反而可能会有一些可能不太自然。
0: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 글자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원리를 깨닫게 되면 좀 학생들이 좀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好，另外就是呢，学生在初次呢接触韩文的时候呢，对于呢韩语的写法，就它的形状和发音上都会感觉到新奇哈。然后比如说很多学生的话呢，真的就是会很小心的一笔一画的去描摹。那。 在后来呢，当像学生们去讲述了这个字母呢，为什么是这样构成的，它的由来，包括结合它的发音等等这些原理哈，讲述了之后，学生都会觉得说，哦，很有趣，嗯，这个也是，对，一个在教学过程当中呢，去体会到的一件事情哈，果然真的就是实践出真知哈，没错。像这样的话呢，其实教授呢有很多的外国弟子哈，外国学生。好，那我很好奇，那至今为止，对您从事这么多年的韩语教育以来哈，让您印象深刻的学生或者是一些故事哈，能跟我们分享一两件吗？对，啊，就是你给他们的外国人在这里。

0: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한국어 교육을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제자,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그 제자들이 졸업한 후에 성장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또 연락을 해올 때 좀 큰 보람을 느끼고요.
0: 예,
1: 그리고
0: 예.
1: 또 몇몇 학생들은 또 자국에 돌아가서 예, 저처럼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가 된 경우들도 있어요.
0: 네.
1: 예,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0: 네.
1: 기억에 남는 제자들은 정말 많은데요.
0: 예.
1: 제가 2003년 처음으로 가르친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이었어요.
0: 와.
1: 예, 그때 이제 저도 좀 더 젊었고 학생들 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들 수업 시간도 만나고 수업 외 시간에도 계속 좀 같이 놀러도 다니고 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좀 친구처럼 지냈었는데요. 그래서 이들 중 몇몇하고는 아직도 예, 연락을 좀 주고받고 있고
0: 너무 좋네요.
1: 예, 학생들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저를 찾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첫 제자.
0: 와, 네. 네, 대단합니다.
1: 네.
0: 好，说到自己的弟子们哈，他说呢，当学生们在毕业之后的话呢，再回来看望他或者是联系他的时候，他觉得非常非常的有成就感。那包括呢，一些学生回到自己的国家之后呢，成为了一名韩国语教师，他觉得非常自豪。那其中呢，印象深刻的学生呢，是2003年的时候呢，他教的第一批的学生啊，当中呢有中国学生。那然后那个时候教授他自己很年轻。学生年纪也很小，那容易打成一片，上课一起呢上课，下课以后呢也会经常一起见面，一起出去玩等等，那处得像朋友一样哈、啊，真的是亦师亦友，包括到现在为止呢，仍然和那第一批的学生呢保持着很好的联系，对，包括呢那时候毕业的学生还带着家人全家哈、啊、一起呢来看望他，他觉得真的是非常非常的这个有意义，
1: 对。对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재미있었던 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0: 예.
1: 초급반 수업에 들어갔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생선님 맛있어요.
0: 생선님 맛있어요.
1: 예, 발음이 비슷하다 웃겼어요. 보니까 예, 선생님 멋있어요를 해야 되는데
0: 아, 멋있어요. 예. 맛있어요.
1: 그래서 저는 맛이 선생.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좀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는데요.
0: 예.
1: 학생들한테 의미를 좀 알려주고 함께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한 번은 수업이 끝날 무렵에 우리 여학생 한 명이 좀 조용히 교실 밖을 나가더라고요.
0: 예.
1: 왜 나가지? 성실한 학생인데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잠시 뒤에 비를 흠뻑 맞고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밖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갈 때 내가 우산이 없으니까 비에 젖을까 봐 학생이 기숙사까지 막 뛰어가서 예, 우산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0: 와.
1: 그때 정말 그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요. 예, 이런 일 말고도 좀 학생들은 좀 크고 작은 일들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이 조금 더 보람 있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0: 네, 是的，对，很感人的几个故事哈。第一个呢，就非常超级爆笑的故事。对，大家知道呢，韩语当中老师。 선생님，对，反过来呢，선생선선就变成海鲜了，生鲜了，对。然后呢，韩语当中帅，对，모시서요和마시서요，那完全就是两个意思，一个是帅，一个是好吃哈。对，确实这种爆笑的瞬间就很多。对，相信大家在学习韩语的过程当中，学习外语的过程当中，可能都会出现过这样的一些失误，导致爆笑的一些。 经历哈，另外他分享了一个很感动的故事呢，就是女学生呢，在就这个下课之后的话呢，这个哎离开教室了，结果呢，在之后呢，因为是突然下雨，所以学生专门回寝室呢去取了雨伞，对，给他，他觉得真的非常非常的感动，等等这样的一些呢，生活当中的一些点滴的举动啊，对，让他觉得非常的感动，那也他觉得自己做这件事情是非常的有意义的哈，嗯，没错。 好，那今天来到华语之音呢，其实我们的听众当中有很多呢是正在学习韩语和正在学习韩国文化的朋友，那么有没有那种在日常生活当中可以很好的这个能够帮助到有效的去掌握韩国语和了解韩国文化的一些方法呢？네 교수님, 예, 우리 화어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도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 예, 저는 한국어를 배울 때 교실 안에서만 공부하지

0: 말고 배운 것을 바로 밖에서 사용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왕초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인데요. 첫 시간에는 보통 자모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근데 왕초보 학생들한테 계속 자모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힘들어
1: 심심해요.
0: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자모를 가르친 다음에 이제 네 문장을 외우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왕님입니다. 이렇게 아. 네 문장을 외우게 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쑥스러워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네. 좀 용기를 내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자모를 배웠는데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학생들 좀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 나도 한국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구나 이런
1: 네네,
0: 자신감이 생긴
1: 있고.
0: 거죠.
1: 네. 예. 好，这个故事呢，就是说，在学以致用，对，如何运用呢？教授就说呢，在这个初级学生在学习的发音的时候，哈，对，在学会了发音之后，马上就带着学生呢去在路人哈，跟路人去对话。刚刚学到的，你好，很高兴见到你，我从中国来，我叫王林，这四句话，对，那学生从一开始呢，其实有点羞涩，到后来慢慢的这个。 对，打开了，哎，这个非常自信的，对，让他们感受到呢，在应用当中去学习，其实效果真的非常非常的好。네.
0: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국어를 틀리지 않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배운 표현 중 하나라도 실제 생활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어떤 표현을 쓰는지 그리고 인사할 때 뭐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훨씬 예,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1: 也就是说呢，比起呢教科书当中的这个死板的这种死学的语言呢，那么生活韩语，对，可能对于大家的这个语言的学习来说的话呢，更加的实用哈。这个一定要在学习当中呢去注意。没错，那今天呢，真的百忙当中来到华语之音，我就跟大家分享了其实很多的一些有趣的故事哈，包括呢一些学习韩语的方法啊，对，都是非常受用的。也再次感谢呢教授的分享。那节目的最后呢，对我们华语之音的听众哈，有没有什么想说的？对，오늘
0: 여러분이 배우고 사용하는 한국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을 넘어 언어를 넘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是，他说呢非常感谢呢华语之音呢在韩文日之际呢邀请他来和大家呢进行这样的一个对话哈，也同时呢他表示说希望大家呢学韩语不仅仅是为了学的。 为了交流哈而学，更是为了连接人与人沟通彼此而去学习这门语言。
0: 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차이점을 강조하면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의 문을 두드린다면 그 차이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세상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부산 화어 지음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글날이 더욱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对，是的，觉得教授真的是讲得非常的这个升华了哈，在韩文日，他说，那不同的文化和语言当中呢，确实是存在差异，会让我们彼此疏远。但是呢，正因为如此，更加需要呢，我们有着这个同样的这种语言的一个渠道哈，同时呢，打开心扉去接纳彼此，消除差异呢和误解。对，同时他再次感谢呢我们的邀请，能够在韩文日当天呢，对，让这一天让我们一起度过的这段时间能够呢更加的。 美好和有意义 哈, 没错，也再次感谢教授的到来。 대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谢谢。好的，没错。那让我们继续进入歌曲的时间，为大家带来。

0: 있으셨나요?
1: 로망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할 수 있다는 로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대신에 이제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해야 된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돈이 나가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집은 치워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뭔가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로망이 확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집에 많이 돌아가고 싶죠.
0: 혹시 우리 강민 씨가 생각하시기에 자취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1: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본가에서는 야밤에 갑자기 뛰고 싶다 이럴 때 다시 가족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취를 하게 되면 밤에 제가 마음대로 운동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편의점 가서 뭐 맛있는 걸 편하게 사 먹으러 갈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0: 네, 쉬고 있는 가족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눈치가 좀 보이시는데, 자취를 하게 되면은 구성원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자취를 하다 보면 음식을 해먹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리를 선호하는데, 혹시 초간단 요리 필살기가 있다면 공유 한번 해주십시오.
1: 이거는 요즘 뜨고 있는 식재료인데, 이제 시오콤부라고 이제 일본 건조 다시마가 있는데, 이 시오콤부를 이용한 파스타가 굉장히 요리하기 간단합니다. 이제 면을 삶고 그다음에 기름에 다진 마늘과 시오콤부만 넣어서 볶으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슴슴할 것 같아도 굉장히 담백하고 그다음에 짭짤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0: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영단어로 표현이 가능하실까요?
1: 자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영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서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클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처럼 내가 자취 생활할 때 혼자 생활한 거다 보니까 빙글빙글 도는 그 루틴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루틴을 잊는 순간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도 막 늦게 먹고 생활이 망가지는데, 내가 몇 시에 일어난 거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는 운동을 한다 이런 걸 정해두는 삶이 굉장히 혼자 사는 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걸 지키니까 조금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추상적으로 서클이라고 원형처럼 빙글빙글 도는 루틴적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0: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챙겨 먹고 또 주말 아침에는 청소를 하고 이런 루틴들이 또 중요하다는 거네요, 자취함에 있어서.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오늘 강민 씨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치열하게 또 멋지게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자취생 여러분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Thank you very much, Leo, our reporter for On The Mic today. And our guest today, Gil Kangmin-nim. Gil Kangmin-nim is 28. He's been living here in Busan on his own, in Busan's Namgu district for the past 3 years. He began living independently after completing his military service, following his parents' suggestion. And he said, although he had expected to enjoy a sense of freedom on his first night alone, he instead felt an unexpected sense of emptiness and loneliness in his quiet room. The reality of living alone is, he said, is that, well, you do gain freedom, yes, but you also have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expenses and cleaning and all the other things. Yes, welcome to adulthood. Still, he considers the biggest advantage to be the freedom he has to manage his own time, whether it's going out for a late night workout or doing whatever he wants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anyone. And he said, an easy cooking tip for people living alone. He said, make a simple savory pasta using dried kelp. Interesting. He says the key value of living alone as circle, or described it as circle, is like moving around in a circle. Daily life depends on maintaining a consistent routine. If the routine falls apart, everyday life becomes disorganized. So he says, keep regular habit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leep and meals. And the key to staying healthy while living on your own is just simply that. Simple and fundamental. And it's always the way, isn't it? The easy things the fundamental things, the simple things are the most important. But actually, it's not easy to keep them in balance. Anyway, thank you once again to Leo for that lovely interview, and to our interviewee, 김강민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All right. Now listen.

0: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1: Hanyeji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The time is now 1 o'clock.
5: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6: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7: 부산이 좋아요.
8: 부산이 좋아요.
7: 포 마이 부산.
8: 포 마이 부산.
9: 부산으로 오세요. 포 마이 부산.
10: 부산? 포 마이 부산.
11: 부산 하면 포 마이 부산.
12: 포 마이 부산.
4: You are listening to 포 마이 부산.
13: 웰컴 back to For My Busan 아니면 한국말로 해야지 환영합니다. 2부입니다. For My Busan 2부에 환영합니다.
14: Let's kick off part 2 with day 6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0: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냅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2 o'clock.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This is the BEFM Safety Briefing. BEFM would like to share preparedness guidelines to help you prevent disaster-related damage.

0: 欢迎走进超级访问。今天来对韩语和韩国文化感兴趣的外国人士不断增加。在韩文日之际啊，我们邀请到了一位韩语教育学者一起聊一聊他与世界各地的人们交流韩语和韩国文化的故事。네최근한국어와한국문화에관심을갖는외국인들이크게늘어나고있습니다오늘은외국인들에게한국어를가르치며소통해온외국어한국어교육자를모시고세계인과만나는한국어와한국문화에대한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부산외국어대학교 K 문화교육전공학과장이신조위수교수님을모셨습니다교수님반갑습니다
1: 네你好
0: 네네你好네먼저우리청취자여러분께인사부탁드립니다
1: 예니하오워시자웨이슈부산화어지음청취자여러분안녕하세요부산외국어대학교 K 문화교육전공조위수교수입니다이렇게화어지음을통해여러분과만나뵙게되어서정말기쁘고영광입니다
0: 네반갑습니다네교수님먼저 K 문화교육전공이어떤학과인지궁금합니다어떤학생들이공부하고있나요
1: 네 K 문화교육 전공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공입니다
0: 예.
1: 쉽게 말씀드리면

0: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네. 한국 사회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과 자신의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전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K문화 교육 전공에는 중국 학생들 비롯해서 네. 베트남, 일본, 우즈벡, 프랑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자체가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고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K文化教育专业呢是面向外国留学生的专业哈，旨在帮助呢来韩学习的外国学生呢正确的理解韩国语，理解韩国社会和韩国文化，并进一步成长为能够呢将韩国与自己的国家联系起来的全球化人才。 目前呢，K文化教育专业的学生呢，有来自中国、越南、日本、乌兹别克斯坦、法国、埃及、印度尼西亚等多个国家哈。学生的共同学习，课堂本身呢，也自然而然成为了不同国家文化交汇的空间。네, 교수님, 학생들이 배우는 대표적인 수업이나 프로그램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0: 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한국어 회화 그리고 읽기 쓰기를 배우고 있고요. 예. 글로벌 통번역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한국 사회 이해, 한류 콘텐츠 기획과 같은 교과목을 공부합니다. 네, 현재 전공은 이 다섯 가지 영역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학생들은 그 국내 교내뿐만 아니라 교내외 통번역 봉사활동 그리고 취업을 위한 인턴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 능력을 예,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공 안에는 한중, 한영, 번역 동아리 그리고 취업, 농촌 체험, 미디어 기자단, 봉사 동아리와 같은 비교과 활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教授说，学生主要呢是学习韩语绘画、韩语读写，并且呢学习呢全球口译和笔译的技巧、全球商务、韩国社会理解、韩流内容策划等等，多样的课程。当前的专业是围绕五大领域。 构成。那此外呢，还分两大块，一个呢是校内外方面呢，积极的提供呢学生口译笔译志愿服务，以及呢这个求职实习等一些列的多样化的活动哈。那另外呢，在专业内呢还开展像韩中韩英的翻译社团、就业指导、农村体验、媒体记者团、志愿服务社团哈等等一些多样的课外活动。 没错，确实哈，那通过韩剧呀、K-pop啊，对韩国产生兴趣呢，并且选择呢来到韩国大学学习的外国留学生呢是非常的多哈。我身边就有非常多这样的朋友，想必都在收听节目的很多好朋友呢也是这样的一个初衷呢来到韩国。那么在实际的课程当中哈，那学生们最感兴趣的韩国文化的领域又是哪一块呢？对，교수님，아시다시피韩国T-drama나K-pop을通过韩国给关心为靠。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한국 문화는 어떤 분야인지 학생들의 반응과 졸업 이후 어떤 곳에서 활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저는 2007년, 2008년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에서 개원 교수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네,
0: 그때 네. 한국어과 학생들이 1학년, 2학년들만 있었는데요. 네. 학생들한테 왜 한국어과를 선택했는지 질문을 했어요. 예. 그때 학생들이 너무 예상치 못했던 예, 드라마,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를 보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과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한류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은 좀 K-POP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요.
1: 그렇죠.
0: 예, 저보다 훨씬 제가 배워야 할 정도로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是的. 好, 教授说曾在07、08年在埃及所大学呢做客座教授，那那个时候呢韩语系呢只有大一和大二的学生哈，那他当时就有问过当时学生呢为什么选择韩语系。 那么很多学生都说呀，看了韩剧之后，包括有人说我看了《冬季恋歌》之后呢，就选择了学习韩国语哈，那么来到了报名的韩国语系。那像这样的外国学生呢，对于韩国和对于韩语产生兴趣，很大程度上呢，确实是受到了韩流的影响哈。那最近呢，他说从身边的学生来看呢，大家对于呢 K-pop 的关注度呢是非常非常。

0: 他走上了韩语教育的道路，他也表示呢，他觉得韩国教育对他来说呢，不仅仅是一份职业呢，更是一个呢结识他人，那么助人为乐、富有意义的一条道路哈。嗯，好，确实外国人开始学习韩文、学习韩国文化哈，其实都会存在这样或者是那样的困难。那么在您看来哈，对他们来说呢，最困难的是哪一部分？네 어떤 부분에 가장 어려워하나요?
1: 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아마 발음일 것 같아요.
0: 발음.
1: 예, 아까 우리 PD님께서 어떤 외국인 분이 뭐 병국이었나요? 하여튼 좀 예, 발음이 잘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한국어 선생님들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0: 네, 저는 은행. 제일
1: 은행.
0: 어려워요.
1: 맞아요. 은행 어렵다는 친구들도 많아요.
0: 오, 너무 어려워요. 네.
1: 예,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한국어를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0: 네.
1: 가장 많이 응답하신 부분이 발음이었습니다.
0: 역시.
1: 예, 아무래도 자국에 없는 그 모국어 학생들의 모국어에 없는 그 발음을 한다는
0: 발음.
1: 것은 한국 사람들도 영어 F 우리 나
0: 맞아요.
1: V 발음
0: V,
1: 이런 예 이런 거잘
0: F.
1: 못하거든요. 저도
0: 그죠,
1: 잘
0: 그죠,
1: 안
0: 그죠.
1: 되는데요. 예, 이런 것처럼 발음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确实, 他说, 对于刚开始学习韩语的外国人来说, 发音是最难掌握的部分. 他举了几个例子, 对刚刚制作人说到的, 外国人名, 包括我也提到了银行, 韩语银行这个发音对我来说其实很难. 那他说呢, 他在实际的教学当中的话呢, 也多次的有, 问到学生啊, 那在, 包括一些老师, 在教学过程当中，学生几种反应最难的地方是哪，都会表示呢是发音。那尤其是什么呢，在学生的母语当中没有的音符、没有的发音，那对他们来说呢，肯定是比较难。同样，就像韩国人在韩语当中呢，没有的这个 F 这个发音和 V 这个发音啊，那所以对于韩国朋友来说呢，就自然是比较难。这个我相信大家应该都会理解啊。네.
1: 네. 이집트에서 좀 재미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0: 네.
1: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0: 네,
1: 제가
0: 교수님께서는.
1: 아랍어로 이름 이스미 이스미가 My name is 이거예요.
0: 네.
1: 이스미 조 이렇게 말을 하면
0: 네.
1: 그 10명 중에 8명이 도 이러는 거예요.
0: 아, 조를 도로
1: 그래서
0: 발음했어요.
1: 라라라 아니 아니 조 이렇게 도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름이 도가 되었습니다. 계속 고쳐주기 힘들어서 그냥 도 하면 예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 아,
1: 한국의
0: 재밌네요.
1: 지읒과 비슷한 소리가 그 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은 그 나라 분들이 저를 도라고 했어요.
0: 이해했습니다.
1: 네.
0: 好，没错。那在埃及一个趣事哈，对，教授呢在向当地的埃及朋友呢这个介绍自己的名字的时候呢嘛，对吗？教授呢姓卓，对，然后结果呢十个当中呢就有八个人把卓呢读成多。 对，那后来呢？他才知道哈，原来呢，在阿拉伯语的发音当中呢，和这个"z"发音相近的音是没有这个音的。那当地人们会把它呢发成呢与之相接近的"的"这个音，所以"卓"就变成了"多"。对，小小的一个美丽的误会哈，这个也是发音上的一个，对，算是一个趣事了哈。对，
1: 그 중국 학생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도 어렵고요.
0: 네, 인정합니다.
1: 예, 리을 발음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0: 리을,
1: 들어서
0: 예.
1: 얼굴 이렇게 할때그 중국의 리을은 더 약간 혀를 더 구르는 것 같았어요.
0: 네.
1: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것을 좀 한국식으로 이거 그래서 혀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알려주면서 좀 발음 연습시키느라 좀
0: 어려워.
1: 많이 애를 먹었었습니다.
0: 네. 是，好，那另外呢，中国学生发音普遍存在比较难发音的一个音呢，就是"liye"，就是"l"哈这个发音。比如说呢，"耳棍"这个词，很多学生可能这个舌头到底该卷到什么程度，对，有时候呢把握不住哈，所以这个呢，也是一个这个普遍性存在的一个情况啊，所以这个都是老师需要呢在。 针对其实不同国家的学生，考虑到他们母语的一些实际的发音的情况呢，来进行去重点教学的部分哈，确实很有趣。네.
1: 네. 그리고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게꼭 발음과 문법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0: 예,
1: 한국의
0: 또
1: 문화나
0: 뭐죠?

뭐 의사소통 방식에도 문화에 따라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네네. 좀 예를 들면 제가 세계 시민 교육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일부 이슬람 문화권 학생들은 좀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팀 활동하는 것.

0: 那其实很多学生呢还会在韩语的文化和沟通方式上呢，因自己的文化背景不同而产生一些不同的接受度哈。他比如说呢，在教授世界公民教育这个课程当中的话，他就体会到了一个呢文化差异的存在。一些呢伊斯兰文化圈的学生呢，其中呢对于呢可能对于韩国学生对于韩国老师来说呢太过寻常的一个就是男女组队小组活动小组发表这件事情，那那
1: 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아마 그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한국어를 처음 보면 글자 모양이 독특하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 따라서 그림을 진짜 많이
0: 그림처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그리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는데요.
0: 네,
1: 예, 그러면서
0: 그렇게.
1: 많이 틀리기도 하고, 예.
0: 예.
1: 그래서 좀 처음에 이렇게 낯설어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 글자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원리를 깨닫게 되면 좀 학생들이 좀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好，另外就是呢，学生在初次呢接触韩文的时候呢，对于呢韩语的写法，就它的形状和发音上都会感觉到新奇哈。然后比如说很多学生的话呢，真的就是会很小心的一笔一画的去描摹。那再后来呢，当向学生们去讲述了这个字母呢为什么是这样构成的，它的由来，包括结合它的发音等等这些原理啊，讲述了之后，学生都会觉得说哦，很有趣。这个也是，对，一个在教学过程当中呢，去体会到的一件事情哈，果然真的就是实践出真知哈，没错。像这样的话呢，其实教授呢有很多的外国弟子哈，外国学生。好，那我很好奇，那至今为止，对您从事这么多年的韩语教育以来哈，让您印象深刻的学生或者是一些故事哈，能跟我们分享一两件吗？네아교수님께서많은외국인제자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한국어 교육을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제자,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1: 그 제자들이 졸업한 후에 성장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또 연락을 해올 때좀큰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몇몇 학생들은 또 자국에 돌아가서 예, 저처럼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가 된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기억에 남는 제자들은 정말 많은데요. 제가 2003년 처음으로 가르친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저도 좀더 젊었고 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
0: 20여 년
1: 외
0: 전에
1: 시간에 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들 수업 시간도 만나고 수업 외 시간에도 계속 좀 같이 놀러도
0: 잘 만나고
1: 다니고 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좀 친구처럼 지냈었는데요. 그래서 이들 중 몇몇하고는 아직도 예, 연락을 좀 주고받고 있고
0: 너무 좋네요.
1: 예, 학생들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저를 찾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첫 제자.
0: 와, 네, 대단합니다.
1: 네.
0: 好，说到自己的弟子们哈，他说呢，当学生们在毕业之后的话呢，再回来看望他或者是联系他的时候，他觉得非常非常的有成就感。那包括呢，一些学生都回到自己的国家之后呢，成为了一名韩国语教师，他觉得非常自豪。那其中呢，印象深刻的学生呢，是03年的时候呢，他教的第一批的学生啊，当中呢有中国学生。那然后那个时候教授他自己很年轻。学生年纪也很小，那容易打成一片。上课一起呢，上课下课以后呢，也会经常一起见面，一起出去玩等等，那处得像朋友一样哈，真的是亦师亦友。包括到现在为止呢，仍然和那第一批的学生呢保持着很好的联系。对，包括呢那时候毕业的学生还带着家人全家哈一起呢来看望他，他觉得真的是非常非常的这个有意义。
1: 네. 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재미있었던 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0: 예.
1: 초급반 수업에 들어갔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생선님 맛있어요.
0: 선생님 맛있어요.
1: 예, 발음이 비슷하다
0: 웃겼어요.
1: 보니까 예, 선생님 멋있어요를 해야 되는데 예.
0: 멋있어요. 맛있어요.
1: 그래서 저는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좀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는데요. 학생들한테 의미를 좀 알려주고 함께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한 번은 수업이 끝날 무렵에 우리 여학생 한 명이 좀 조용히 교실 밖을 나가더라고요. 왜 나가지? 성실한 학생인데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잠시 뒤에 비를 흠뻑 맞고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밖에 갑자기 비가

0: 너무 많이 와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갈때 내가 우산이 없으니까 비에 젖을까봐 학생이 기숙사까지 막 뛰어가서 예, 우산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요.
1: 그렇죠.
0: 예, 이런 일 말고도 좀 학생들은 좀 크고 작은 일들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이 조금 더 보람 있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 是的，对，很感人的几个故事哈。第一个呢，就非常超级爆笑的故事。对，大家知道呢，韩语当中老师 선생님， 对，反过来呢 선생선 就变成海鲜了，生鲜了。对，然后呢，韩语当中帅，哎，멋있어요和맛있어요，那完全就是两个意思，一个是帅，一个是好吃哈。对，确实这种爆笑的瞬间就很多。对，相信大家在学习韩语的过程当中，学习外语的过程当中，可能都会出现过这样的一些失误，导致爆笑的一些经历哈。另外，他分享了一个很感动的故事呢，就是女学生呢在就这个下课之后的话呢，这个哎离开教室了，结果呢在之后因为是突然下雨，所以学生专门回寝室呢去取了雨伞。对，给他，他觉得真的非常非常的感动，等等这样的一些呢，生活当中的一些点滴的举动啊，对，让他觉得非常的感动，那也他觉得自己做这件事情是非常的有意义的哈，没错。好，那今天来到华语之音呢，其实我们的听众当中有很多呢是正在学习韩语和正在学习韩国文化的朋友，那么有没有那种在日常生活当中可以很好的这个能够帮助到有效的去掌握韩国语和了解韩国文化的一些方法呢？对。교수님, 우리 화우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도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좀더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0: 예, 저는 한국어를 배울 때 교실 안에서만 공부하지 말고 배운 것을 바로 밖에서 사용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왕초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인데요. 첫 시간에는 보통 자모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근데 왕초보 학생들한테 계속 자모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힘들어
1: 심심해요.
0: 하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자모를 가르친 다음에 이제 네 문장을 배우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왕님입니다. 이렇게 네 문장을 외우게 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쑥스러워했어요. 근데 제가
1: 그렇죠.
0: 옆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1: 네.
0: 좀 용기를 내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자모를 배웠는데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몇번 하고 나니까 학생들 좀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 나도 한국 사람에게 말을 할수 있구나 이런
1: 네, 대화도 할
0: 자신감이
1: 수
0: 생긴
1: 있고.
0: 거죠. 예.
1: 네. 好，这个故事呢，就是说在学以致用，对，如何运用呢？教授就说呢，在这个初级学生在学习呢发音的时候，哈，对，在学会了发音之后，马上就带着学生呢去。在路人哈，跟路人去对话，刚刚学到的"你好，很高兴见到你，我从中国来，我叫王林"这四句话，对，那学生从一开始呢，其实有点羞涩，到后来慢慢的这个，对，打开了，哎，这个非常自信的，对，让他们感受到呢，在应用当中去学习，其实效果真的非常非常的好，对。
0: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국어를 틀리지 않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배운 표현 중 하나라도 실제 생활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어떤 표현을 쓰는지, 그리고 인사할 때뭐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훨씬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1: 也就是说呢，比起呢教科书当中的这个死板的这种死学的语言呢，那么生活韩语，对，可能对于大家的这个语言的学习来说的话呢，更加的实用哈。这个一定要在学习当中呢去注意。没错，那今天呢，真的百忙当中来到华语之音，我就跟大家分享了其实很多的一些有趣的故事哈，包括呢一些学习韩语的方法啊，对，都是非常受用的。也再次感谢呢教授的分享。那节目的最后呢，对我们华语之音的听众哈，有没有什么想说的？对，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화오지엠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우리 한국어

0: 저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한글날을 맞아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부산 화어 지음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글날이 이렇게 더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국어를 배우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사용하는 한국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을 넘어 언어를 넘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是，他说呢，非常感谢呢，华语之音呢，在华文日之际呢，邀请他来和大家呢进行这样的一个对话哈，也同时呢，他表示说，希望大家呢学韩语不仅仅是为了学的，为了交流哈，而学更是为了连接人与人沟通彼此而去学习这门语言。
1: 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차이점을 강조하면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0: 예.
1: 그렇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의 문을 두드린다면 그 차이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세상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부산 화어 지음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글날이 더욱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对，是的，觉得教授真的是讲得非常的这个升华了哈。在韩文日，他说，不同的文化和语言当中的确实是存在差异，会让我们彼此疏远。但是呢，正因为如此，更加需要呢，我们有着这个同样的这种语言的一个渠道哈，同时呢，打开心扉，去接纳彼此，消除差异呢和误解。对，同时他再次感谢呢我们的邀请，能够在韩文日当天呢，对，让这一天，让我们一起度过的这段时间，能够呢更加的美好和有意义哈。没错，也再次感谢教授的到来。电话就结束，今天我们感谢思密达，对，谢谢。
1: 谢谢。
0: 好的，没错，那让我们继续进入歌曲的时间，为大家带来呢萧敬腾的纪念。

0: Hello, hello, everybody, and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Nice to Minsu. I'm Minsu. 여러분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If you're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welcome. And if you're listening to us elsewhere, welcome as well. 여러분 반갑습니다. On a very special day today, 네, I know for most of you, it's considered a day off, but it's a day off because it is a very special day. 오늘이 바로 한글 날이잖아요. And in English, we also call it Hangul Day, right? Because Hangul is known worldwide as the Korean language. So, yeah, that's why we have the day off, I guess. But a bit of a special show lined up for today because in light of Hangul Day, I do want to focus on just the importance. Not so much the importance. Okay, let me reword that. The beauty of Hangul. Okay, Hangul의 아름다움을 오늘 살짝 talk about을 할 겁니다. 네. But I have a guest joining me today. 아주 먼 곳에서 온 게스트입니다. 네, 아주 먼 곳에서 왔고요. 너무 훌륭한 게스트고 일단 저희 방송에 다시 출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박경익 아나운서님 모시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옆 동네에서 정말 멀리 왔죠.
0: 맞아요.
1: 네, 멀리서 찾아온 예전에는 댄나운서, 춤추는 아나운서, 이제 댄나운서라고 해서 몇 번 왔지만
0: 네네, 예. 이제 아니에요 댄나운서.
1: 맞긴 한데요.
0: 네네네네.
1: 한글날인 만큼 네. 뭔가 이렇게 뭐 댄싱 아나운서 이런 말을 쓰기가 좀 갑자기 맞아요. 괜히 좀 조심스러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0: 네. 네. 춤추다가 우리 말이죠. 춤추는 근데 아나운서도 영어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건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1: 아나운서를 네.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계속 뭐 고민을 해봤는데 네. 뭐 결국엔 진행자.
0: 네. 춤추는 진행자.
1: 네, 춤추는 뭐 사실 뉴스도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1: 뉴스도 우리말로 순화를 해보자면 이제 소식. 그래서 좀 우리말로만 표현을 하자면
0: 소식도 있었다.
1: 춤을 추는 소식.
0: 전달.
1: 전달자. 자? 진행자.
0: 예. 진행자.
1: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돼요. 네.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와. 이럴 때는 영어가 제일 그냥 깔끔하다.
1: 그렇죠. 예.
0: 네, 일단 반갑습니다. 웰컴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일단 저희 그 우리 올스타 부스타 분들은 네. 아주 익숙한 목소리 플러스 얼굴이고 저희 방송국에서만 말고 아까 옆 동네 네. 네, 방송국에서 하긴 한데 일단 저희 금요일 방송 나이스 민수에서는 처음이잖아요.
1: 예, 맞아요. 네. 처음이에요. 금요일.
0: 그래서 분명히 금요일만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올스타 필요 없고 그냥 금요일 민수 목소리만 듣고 싶다라고 들어온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분들 위해 간단한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옆 동네에서 오전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박경익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0: 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부장님 오늘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는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니터 화면이 있거든요. 계속 보고 있는데 왜 네. 뒤쪽만 좀 어둡죠? 이 모니터가. 우리 경일 아나운서님 네. 너무 얼굴이 밝게 나오고 하는데
1: 위치가 좋네요. 저. 조명을 네,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0: 이거 나중에 우리 뒤에 있는 미디어 PD님 이거 나중에 우리 그 콘텐츠 만들 때 제 얼굴만 좀 필터 부탁할게요. 아시겠죠? 네. 우리 경일 아나운서님 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한글날이죠. 네. 오, 찌찌뽕. 네.
1: 그냥 한글날도 아니고요. 깜짝 놀랐네.
0: 이런 거 처음.
1: 당황했어요. 그렇죠. 네.
0: 너무 방송 안 하는 것처럼 너무 티 난다. 제가.
1: 좋습니다.
0: 네. 방송 이 뭐지 이 career 네. 이거 뭐라고 그러지? 레즈메도 아닌데 그죠? 뭐라고요?
1: 경력.
0: 경력.
1: 예.
0: Right. 경력. Experience. 얼마나 오래됐죠? As a broadcaster.
1: 방송을 한지는 8년 차 정도 지금
0: 와우.
1: 됐습니다. 예.
0: 네. 8년 동안 하면서 네. 방송 중에 찌찌뽕은 처음 들어봤죠.
1: 처음 들어봐요. 독보적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0: 네. 일단 우리 부장님 계속 영어를 좀 한국말 좀 부끄럽죠. 제가 지금 하는 거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영어 좀 더 써주라고 하래요.
1: 네.
0: But today's Hangul Day, 부장님 오늘 그 콘셉트 아니었습니까? Using more Korean.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o I'm gonna try to use more English. But yes. 8 years. I mean, that's a long time. In any type of broadcast, 이 경희님이 그 정도 뭐 잘 하시고 이제 특히 이제 처음 시작 때부터 댄 나운서로 시작한 건 아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When did dance announcer, dance announcer come about? 언제부터 댄 나운서가 됐습니까?
1: 딱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와.
1: 네, 작년 추석 연휴 끝나고 네. 딱 시작했던 네. 기억이 있네요.
0: 이것도 백스토리도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 이 왜냐면 경희 아나운서님이 어떻게 보면 캐릭터잖아요. How did this happen?
1: 회사 공모전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0: 오. 네.
1: 회사에서도 뉴스 계속해서 이제 뭐 뉴미디어 세대다 보니까
0: 네.
1: 뭐 너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뭐 쇼츠든 뭐든 제작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새로운 콘텐츠 한번 도전을 해보자.
0: 네.
1: 그래서 회사 직원들 대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0: 네.
1: 공모를 해봐라.
0: 오케이.
1: 우리가 선정을 하면 지원을 한번 해줘보겠다.
0: 오.
1: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낸 거죠.
0: 네.
1: 댄나운서의 원래 그 어떤 롤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LA Parks Weather라는 방송국에
0: LA Parks Weather?
1: 네,
0: 네.
1: 닉 코저라는
0: 어!
1: 웨더맨이 한 명 있어요.
0: 누군지 알죠?
1: 네.
0: 지금 인세 아주 핫한
1: 맞아요.
0: 지금 막 여러 막 아이돌 그룹들이랑
1: 그쵸, 막 셀럽이랑
0: 셀럽들이랑 이 댄스 챌린지 하는 거예요.
1: 네, 그

0: 포맷을 그대로 네. 한번 가져와 보자. 그러니까 내가 제가 한국의 그 니코서가 한번 돼 보자. 네.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1: 어 근데 솔직히 네네. honestly 네. honestly 우리 경연 나왔음이 훨씬 낫죠. 잘 춰요.
0: 감사합니다. 춤.
1: 근데 그분은 잘 추긴 추는데 네. 뭐가 좀 뭐라 그러지? 그분 우리 방송 안 듣겠죠. 살짝 좀 아재 느낌.
0: 네 맞아요.
1: 살짝
0: 나이도 네. 좀 있으시고 네네네네. 경력도 그, 또 워낙에 많으시고.
1: 근데 여기선 진짜 아이돌 같이 아, 춤을 추잖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칭찬쇼가 됐나. 네, 죄송합니다.
0: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1: 네. So, oh, I see. 오, 신기하다. 네. 네. 일단 우리 BFM에서 이런 아이디어 컨테스트 왜 안 날까요? 안 낼까요, 부장님? 이런 거 하게 되면 일단 나중에 말합시다. 네. 근데 분명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BFM에. 네. 네. 춤추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네. 할 우리 방송에서 거예요. 할 네.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는. 네. 일단 산으로 살짝 가고 있습니다. Back to the show. 자, we have 경희 아나운서님 joining us because I felt he was very fitting because 8 years as a broadcaster, as an announcer. 이번도 이제 한국 방송을 하니까 네. most of the time in Korean, 네. right? 8년 동안 아주 또박또박하게 very clearly enunciating each word that he speaks on screen. So 오늘 I thought he was very fitting to bring on our show because in light of Hangul Day, I wanted to talk about a very special topic that I think some of our listeners you know might be surprised at. 아니야, 우리 부스타분들 대부분 because they're mostly Korean, they probably heard of these. But to me, 저는 이 신기한 리스트를 가면서 와 처음 듣는 우리말 이 리스트를 예.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in light of 한글대 저희 아나운서님이랑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sharing 좀 하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순우리말
1: 네.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는요. Lost and found in translation. 아름다운 순우리말. 아. Nice to meet you. All right. So listeners, have you ever looked out at the ocean on a very clear sunny afternoon? 아주 날씨도 좋고 이 햇님도 있고 네. 이제 바닷가 보면서 반짝반짝 그리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Right? The light scatter into a thousand 다이아몬드가 엄청 뿌려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영어로는요. 네. In English 이건 좀 신기한 이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sun glitter이라고 합니다.
0: 아,
1: sun glitter.
0: 글리터.
1: 글리터는 뭔지 예, 알잖아요. 예, 예. Right?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쵸. 만들 때 이렇게 쓰는
0: 뭐 이렇게
1: 그 글리터.
0: 화장할 때도 글리터를 이렇게 좀
1: 맞아요,
0: 끼잖아요.
1: 맞아요.
0: 반짝반짝하게.
1: 그래서 그거를 sun glitter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예. 그렇게 생기잖아요.
0: 맞아요.
1: 그걸 뭐라고 할까요?
0: 달빛의 문 글리터?
1: 딩동댕. 문 글리터라고 합니다. 오, 네. 네. 근데 평소에는 commonly we don't say sun glitter. 그냥 딱 그거를 이렇게 뭐지 영어로 말할 때는 describe 해요. Wow, look at those glimmering ripples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0: 네.
1: 네. 근데 딱 그 sentence를 한 표현으로 sun glitter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말에는 네. 이 그림 같은 순간을 이 두 글자로 담아내는 말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0: 아 정말요?
1: 이 말요. 오. 네. 뭐가 있죠?
0: 윤슬.
1: 윤슬.
0: 예, 윤슬. 네.
1: 저는 윤슬. 그냥 누구 이름으로 많이
0: 맞아요.
1: 들었거든요.
0: 네. 네,
1: 저희 딸 친구들도 뭐 윤슬 두 명 정도 있는데,
0: 오.
1: so 윤슬 이 햇빛이나 뭐 달빛에 비쳐있는 반짝이는 이 잔물결.
0: 네, 맞습니다.
1: Right, 윤슬. 네. 어 근데 이름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뭐가 조금 oh that's so pretty라고 생각 뜨는 거예요.
0: 그렇죠.
1: Right, 네. so 우리말, right, 특히 뭐 이게 한자어가 아닌 특히 이 우리말 and sometimes 순우리말 이 리스트를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0: 네네.
1: 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한 사이트에서 있는 리스트가 아니라 영어로 beautiful Korean words, 뭐 아름다운 한국말,
0: 네.
1: 뭐 우리말 치면 여러 리스트가 나오는데 좀 비슷한 네. 단어들 많이 있더라고요.
0: 네네.
1: So 그 단어 리스트 몇 개 보고 좀 많이 겹치는 단어들 제가 오늘 갖고 와서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좀 sharing하고 talk about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0: 네.
1: So today, In light of Hangul Day, I want to pair these very lovely Korean words, some of them very pure Korean words, with also their closest English counterparts. 왜냐면 이 리스트 보니까 어? 영어로는 단어 딱 단어는 없다. 이럴 때가 많아요.
0: 이걸 딱 어떤 단어로 표현하니까
1: 네,
0: 쉽지 않다.
1: 그 한국 뭐 우리말 뭐 순우리말 그 단어들 어 완전 direct translation 해 가지고 그러면 이 단어가 있잖아. 영어로는 이 많이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0: 아.
1: 영어로는 좀 길게

0: 설명하는 예.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So we're going to, you know, share these beautiful Korean words with our listeners today. And because these might be words that 우리 아나운서님도 방송하면서 이 우리말, 순우리말 네. 좀 자주 쓰는 편인지 아.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는 뭐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영어 방송이니까 네네. 진짜 maybe probably 한 11페이지 되는 원고에 maybe 갑보 한 두 개, 예. 세 개 정도 나올 만큼인데 아. 텔레비로 방송하는 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뉴스 진행을 이제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네. 뉴스의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말 또는 순우리말보다는 네. 한자어인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명료하고 네. 발음도 명확하기 때문에 네. 뭐 빠르게 소식을 전하거나 이러는 말하는 데 있어서는 네. 한자어가 더 잘 맞기 때문에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네? 경제 관련해서.
0: 경제나 economy, 네. right?
1: 경제 성장률이
0: 네, growth
1: 둔화될 그 rate? 전망이다. 둔화.
0: 둔화. 예. 네. 오케이. 거기서 딱 포커스 단어가 둔화예요.
1: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네. 경제 성장 둔화 네. 전망 이런 거 다 한자어예요.
0: 오 진짜요?
1: 그쵸?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바꾼다면 네. 바꿀 수는 있겠지만 좀 말이 엄청 길어지고 그쵸.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네. 이런 방송용 멘트는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말이 좀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네. 어떤 장면을 입히는 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말을 쓰곤 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바다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다 우리말이거든요.
0: 그쵸, 그쵸.
1: 바다도 우리말이고 네. 햇살 네. 뭐 스며들다
0: 이게 다 순우리말?
1: 네, 다 우리말이에요. 네네네네. 한자어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좀 그때그때 필요한 사용법이 좀 다르다.
0: 네.
1: 예.
0: So when it comes to for him, you know, doing news, he did mention that a lot of the times they end up using Chinese characters, right? 한자. Because when he's doing news, it has to be very brief and to the point.
1: 네.
0: Because 완전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 설명이 좀 많이 길어질 수 있다.
1: 맞아요.
0: 특히 뉴스면 짧게 명확하게 줘야 되니까.
1: 네.
0: That's why he does maybe when it comes to using pure Korean words, 순 우리말. It might be a difficult in that situation. 그러면 평소에 뉴스 말고는 네네. 좀 이렇게 뭐 그냥 대화에서 or maybe 좀 캐주얼한 그런 방송 느낌이면 이게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까?
1: 자주 나오는 우리말 네. 표현이 있지만 아 오히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우리말이었어? 잘 몰랐는데 아. 이거 우리말이었네? 네. 하는 표현들도 꽤나 있거든요.
0: 네.
1: 뭐 예를 들면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이런 건 한자어가 아니에요. 아. 다 우리말인데.
0: That's Korean.
1: 네. 이게 우리말이었어? 그냥 네. 쓰고 있었는데. 네.
0: 저는 방송하면서 오히려 그럴 때는요 영어 당연히 우리 영어 방송이니까 더 쓰게 됐는데 근데 네. in casual conversation 밖에서 사람들이랑 또 대화할 때 저는 오히려 뭐 한자 말고 the next easier thing is just 당연히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But 오늘 이제 한글 날이니까 저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1: 네.
0: 네. 저도 한국인이고 아주 proud한 Korean이고
1: 예.
0: 네, 그렇게 안 들리겠지만 for our listeners. 네. 그래서 오늘 좀 리스트를 갖고 왔는데 이 단어들을 좀 그냥 평소에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아나운서님한테도 좀 이게 팁도 받고 싶긴 네네. 하고요. 네. 일단 리스트를 한번 sharing 해볼게요.
1: 네네. 네.
0: So up first, 이 category로 좀 나눴는데요. 이 몇 개 단어는 이 풍경을 좀 그리는 순 우리말, 뭐 우리말, 네 words with built-in imagery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The first one we mentioned is 윤슬, right? 윤슬, the closest English equivalent is like I mentioned, 이 sun glitter. 이거는 영어로 윤슬.
1: 네. 네.
0: Glimmering ripples라고 많이. Glimmering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 그리는.
1: 반짝반짝.
0: 네. Ripples는 물 이거 뭐라 그러지? 물결. 아, 네. 물결은 waves인데 ripples는 물 사이에 이렇게 생기는 줄이 있잖아요.
1: 아~
0: 그걸 ripples라고
1: 네네.
0: 해요. 네. 그래서 이 물결이 이렇게 일렁일 때마다 이렇게 보석처럼 좀 이렇게 보이는
1: 네.
0: 좀 이렇게 뭐 부서지는 그 이렇게 반짝임을 말하는 건데요. 윤슬도 근데 요즘에 저는 like me 이렇게 이름으로만 들었어요. 네. In everyday

0: 컨버세이션 윤수를 크면 좀 없을 경우가 있나요? 왜냐면 저는 바다가 너무 반짝거리다 이렇게 많이 말 들어서 네.
1: 윤슬을 그냥 일상 언어로 네. 쓴다면 네. 그냥 윤슬이 참 예쁘다. 아. 어. 그럼 윤슬 좀 찍어 보자.
0: 어, 윤슬이 우리 하루 친구. 어, 예쁘지라고 이렇게 들을 때 당연히 바다를 보면서 네. 하면서
1: 윤슬 참 예쁘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풍경을 그리는 듯한 표현이다 보니까 네. 의미도 아름답고 네. 해서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일상 생활에서는 네. 뭐 그냥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름다운 바다나 네네네. 이런 공간에 간다면 야, 우리 윤슬 한번 찍자. 윤슬 대박이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0: 우리 부장님이 그리고 자랑할 때
1: 맞아. 아, 자랑할 때
0: 니가 아나라고 하면서 네. 저거 윤슬이다.
1: 있는 척할 때
0: 네. 아, 그 말이었구나.
1: 소위 이제 꺼드럭거리다.
0: 네네네. 네.
1: 꺼드럭거리다도 우리 말이에요.
0: 오, 꺼드럭 나 이 리스트에 없는데.
1: 예.
0: 무슨 뜻이죠?
1: 꺼드럭거리다가 네. 사실 거드럭거리다라는 우리 말이고 네. 어떤 의미냐면 이제 거들먹거리다.
0: 거들먹거리다.
1: 그렇죠. 네. 있는 체하고 잘난 체한다. 이게 이제 거들럭거리다라는 우리 말이 있는데 네. 그 의미를 좀 세게 좀 세게 말하기 위해서 거들럭거린다. 그래서 이게 최근 이제 방송 뭐 예능 프로그램에 네. 막 등장하다 보니까 아. 뭐야 이거 신조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말입니다.
0: 아, 거드럭거리다. 네. 거리다.
1: 네. 거드럭거리기 위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윤슬을.
0: 네. 좀 이 거드럭거리다. 그럼 영어로 좀 쇼오프인가요?
1: 그렇게 네, 그렇죠.
0: 좀 브래그도 예. 되잖아요. Right? 좀 쇼오프, 브래그, right? 그리고 이 리스트에서 윤슬이랑 비슷한 단어 네.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물 비늘.
1: 물비늘.
0: 물비늘이라고 아.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윤슬의 좀 이렇게 네네. 커진같이 이웃같이 쓰는 말이라고 네네. 하는데 근데 이거 영어로는요 좀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말할까라고 저도 이렇게 좀 헷갈렸는데 네. 영어로는 water scales 이 직역되는 거예요. 어. water scales 뭐냐면 물 이렇게 뭐지 물고기에 있는 비늘같이
1: 네네, 맞아요.
0: 영어로
1: 비늘처럼.
0: scales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아까 그 제가 ripples라고 말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물 비늘을 ripples는 좀 아닌데 scaly shimmer of ripples of light 이렇게 길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네, 왜냐면 water scales라고 하면 에잉? 이렇게 되거든요.
1: 이해가 좀 되기 쉽지 않다 네. 보니까.
0: 근데 한국어로는 그거 이렇게 물 비늘이 위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1: 밑에 보이는
0: 그렇죠.
1: 그렇죠.
0: 바닥에서 그 생기는 맞아요, 그 줄을 물비늘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So this is on the list of other beautiful words. 근데 한국인들 이게 좀 이게 빛 관련된 그런 게 좀 아름다움을 많이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Right with 윤슬 and 물비늘. 네. Very poetic. I think 좀 시에 좀 들어가는 그런 단어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1: 그렇죠. 좀 자연 친화적인
0: 네네네 네,
1: 그런 맞아. 정서에서 나온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네네네네. 네. 네. Another word 이것도 처음 들었는데 이거 좀 저는 이 리스트에서 거의 다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네. 너울가지?
1: 너울가지.
0: 너울가지? or 너울가지? 너울가지.
1: 그냥 너울가지.
0: 너울가지.
1: 네.
0: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세요?
1: 너울가지 잠시만요. 저도 네.
0: 일단 예. 영어로는요. 네.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affable nature. affable nature. 그냥 아주 이 좀 friendly한 그런 분위기? 이렇게 영어로 translation 되거든요. 네. 네. approachable warmth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와, 걔가 좀 아, 좀 착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여. 좀 이렇게 가서 좀 말 걸 수 있겠네라고 사람이 좀 이렇게 너울가지가
1: 좋다.
0: 좋다라고 뭐 이렇게 네. 네, 표현하긴
1: 너울
0: 해요.
1: 있다?
0: 네네네. 네. So this is another word that for the first time 저도 이렇게 처음 들었어요. 네. 너울가지 definition.
1: 네.
0: 네. 남의 마음을 헤아려 너그럽게 행동하는 마음씨를 따뜻하는 우리말. 그럼 너그럽게는 무슨 너그럽게 행동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1: 너그럽다. 네. 너그럽다. 마음이 넓다.
0: 아~
1: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넓다.
0: 오케이.
1: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Other words that I brought. 네. 이거 카테고리는요. 시간과 감각을 품는 말을 몇 개 있더라고요.
1: 예.
0: 네. 전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시나브로.
1: 아, 시나브로.
0: 네.
1: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조금씩 이런 의미인가요?
0: 아, 네, 네, 네. 맞아요. 예. 이 영어로는요. In English. Little by little. 이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좀 로맨틱하게 예. 말하려면요.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imperceptible degree.

0: 자, imperceptible. 따라해보세요. Imperceptible.
1: Imperceptible.
0: 네. Perceptible. Perceive는 뭐를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그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am 붙여있으면 네. 안 되는 아. 뜻입니다. 근데 imperceptible degrees는요. degree는 그 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angle 말할 때 그 네. degrees. 그래서 imperceptible 그냥 도가 조금 이렇게 온도가 예를 들어 조금 올라가는데 거의 안 보이는 만큼 이렇게 올라간다.
1: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0: 네네네네. 예. 맞아요. So this is 처음 듣는 말 시나브로.
1: 시나브로.
0: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 단어 예. 그냥 conversation에서 써본 적 있습니까?
1: 아, 사실 시나브로는 네. 이것도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유년 시절에 부모님께서 슈퍼마켓 하셨어요.
0: 네네네.
1: 근데 예전에 이 시나브로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담배가 있었습니다.
0: 담배. 네, 요즘은 없죠.
1: 없죠.
0: 네네네.
1: 손님들이 시나브로를 엄청 찾아서 네. 시나브로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전 처음 접했어요. 그 시나브로라는 네. 그 단어를.
0: 네네네네.
1: 예. 네. 그래서
0: 신기하다.
1: 그럴 때 이제 뭔가 그 제품을 찾을 때만 들었지. 네. 아 시나브로보다는 바야흐로 이런 말은 좀 들어보셨죠?
0: 네.
1: 바야흐로 뭐 몇 년
0: 바야?
1: 전.
0: 난 바야바는 알아요. 바야바가 그거 숲속에 사는 그거 빅포트잖아요.
1: 시나브로라는 이제 단어와 네. 바야흐로라는 단어 또 뜻은 또 완전히 다른데
0: 어, 네네네.
1: 시나브로는 진짜 네, 쉽지 않죠. 그냥 책에서만 읽었던 것 같아요.
0: 네. 오케이. 왜냐면 what it basically means you don't notice 예를 들어 우리는 딱 눈에 어 가을이다 빡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딱 한순간 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1: 그쵸.
0: 진짜 이렇게 아주 오래 시간 걸리는 그런 걸로 이렇게 걸리는 것을 시나브로라고 네. 말한대요.
1: 맞아요.
0: 네네네. So 시나브로는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뭐 스며드는 변화를 말하는 건데
1: 맞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아나운서님 question for you. 이제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 네부터 maybe 지금까지 이제 8년 지났잖아요. 네. 오래전 시간이잖아요.
1: 네.
0: 8 years, right? It's a long time. 그러면 혹시 아나운서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나브로 좀 가장 크게 달라진 뭐 방송의 maybe 습관이나 뭐 or 그냥 방송에 이제 8년 동안 와 이거는 나도 몰래 이게 바뀌어졌네.
1: 네.
0: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1: 습관 같은 거 네. 있어요.
0: 뭐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은 뭔가 정확한 발음 발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0: 네.
1: 그게 사적인 자리에도 이어지면
0: 네.
1: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 제가 뭔가 딱딱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나 봐요.
0: 아~
1: 그래서 야, 너 뭐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0: 이건 영어로 why do you sound so cold? 네. 너무 차갑게 들린다 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1: 그러니까 말 끝을 흐리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완벽한 문장으로 끝맺으려고 하니까
0: 네.
1: 제가 할 말 다 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0: 와
1: 그런 적이 진짜 종종 있어요 지금도.
0: 좀 기분 좀 이렇게 나쁠 정도 이렇게 그렇게 느끼가 한 거예요.
1: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0: 네.
1: 아 얘가 나한테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네. 뭔가 할 말 다 하는 것 같네. 네. 이렇게 느끼나 봐요.
0: 네.
1: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방송을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굳어진 거예요 습관처럼.
0: 네.
1: 뭔가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될 것 같고
0: 네.
1: 내가 생각한 문장은 끝까지. 정확한 발음 발성으로 말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0: 네.
1: 그게 이제 이런 오해로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0: 아, 근데 그만큼 자기의 이 프로페션에 그만큼 이제 노력과 패션하고 인트레스트가 있어서 지금 자기의 그냥 소셜 라이프에 이렇게 스며들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1: 신압으로 네.
0: 저는 아니요. 일단 잠깐만요. 그렇게 그 질문 물어보기 전에 제가 저는 네. 아,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느끼는 게
1: 네.
0: 라디오 일을 하잖아요.
1: 예.
0: 저도 이렇게 우리 올스타 잉글리시도 이렇게 너튜브 하니까 저도 막 카메라가 이렇게 틀어지면 저도 막 재밌게 하려고 하고 막 많이 노력해요.
1: 네네.
0: 근데 집에 가게 되면 이제 이건 나이 들어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게 되면 저는 그냥 방송인 말고 그냥 모르겠다라고 그냥 여기서 하는 습관 절대로 밖에 가진 않아요.
1: 오 정말요?
0: 밖에서는 오히려 진짜 조용해요.
1: 오.
0: 말도 거의 없고.
1: 아 네. 그런 차이가 좀 있구나.
0: 네네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게 돼야지 좀. 네. 아 사람이 좀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이렇게 이렇게 특히 방송 같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네. 보일 거잖아요.
1: 아 근데 이게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0: 네.
1: 방송이나 이런 화면 앞에서 말 많이 하다 보면
0: 네.
1: 거기서 딱 벗어나면 아 말 안 하고 싶고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확실히.
0: 네.
1: 예.
0: 네. 이걸 영어로 아 그 말 있었는데
1: 고독 절대 고독을 느끼고
0: 네,
1: 싶다.
0: 그보다 네. it, sometimes you know you're it, bring

0: your work home. 아. 이게 일을 집에 갖고 가다.
1: 아.
0: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항상 이렇게 좀 recommend 안 해요. 비추하거든요. 왜냐면 집에서는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right? When you bring your work home, 이제 일에서 하는 이게 습관도 포함되는 거죠. 집에서 똑같이 이렇게. 집은 방송국 아닌데.
1: 그렇죠.
0: Right? 근데 저는 너무 그 면에서 좀 American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저는 집에는 가면 그냥 일적인 거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네. 왜냐면 일을 한다면 쉬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1: 공과사가 right? 명확한.
0: 네. 근데 오히려 these days, you know, 오히려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그렇게 마인드가 있어야지 방송에서도 좀 이렇게 성장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더 열심히 안 해서.
1: 개인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예.
0: 그렇죠, 그렇죠. It's different from person to person. Interesting, nice. I want to say one. We want to get to one more word, and then we'll take a quick song break. 단어 하나 더. 온세미로.
1: 온세미로.
0: 제가 이거 말을 똑바로 했습니까?
1: 온세미로.
0: 온세미로.
1: 맞아요. 온세미로.
0: 온세미로.
1: 네.
0: 네. In Korean,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본래 모양 그대로. 자연 그대로. 네.
1: 온전히.
0: 네.
1: 예, 이런 의미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예.
0: 혹시 이 말 써본 적 있습니까?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1: 온세미로도 네. 그냥 뭐 공부하면서 이제 알거나
0: 네.
1: 이런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접했지. 제가 뭐 온세미로를 방송하면서 말로 해보거나 그래 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Now in English, the English equivalent to this is natural state. 이거는 좀 이렇게 direct translation이 있어요. natural state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
1: 딱 느낌이 오네요.
0: 그렇죠. 네. natural state 이거는 not only maybe in broadcast news뿐만 아니라 말할 때도 저도 이렇게 뭐 가끔씩 쓰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right 더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있어 as is 네 as is 이건 제일 많이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에서는요 중고차 파러 그 파는 매장 갈 때 네. 항상 차 위에 스티커 이렇게 붙여서 as is 그다음 밑에 가격 예를 들어 뭐 $8,000 as is 뜻이면 딱 이대로 이 가격 네 안에는 상태는 어떻게 뭐 보장될 수 없고 하는데 딱 우리 보이는 대로 뭐 엔진 좀 보여주세요라고 한번 보여주긴 하는데 네. 딱 이 상태대로 as is 예를 들어 뭐 $8,000 네 이렇게도 하긴 합니다 but in pure Korean 온세미로라고 하네요 네. Surprise, because once again, it's a word that I found out for the first time. 네. So today joining us, we have 경희 아나운서님 as we talk about, in light of Hangul Day, some people consider beautiful Korean words, 네, 우리말, 혹은 손순 우리말. Bu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김광석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0: Nice to Minsu.
1: All right. Hopefully you enjoyed that track. We are back. You are tuned in to Nice to Minsu.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we have Park Kyung-ik announcer님. And in light of Hunger Day, we are talking about some words, I guess, in the pure Korean or 순우리말, or I guess 우리말 as you could call it, that I feel like 이제 말 단어를 꺼내니까
2: 네.
1: 그럼 잘 안 쓰게 되네. 거의 안 쓴다라고 그쵸. 이렇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2: 네. 네.
1: But it's good to know. 특히 이런 날에 한글 날이니까 뭐 안 쓰는 단어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2: 그렇죠. 써보는 것도 좋죠.
1: 네.
2: 예.
1: 근데 I feel like we brought our announcer here today because you know I brought up a couple words and you know we talked about it for a little bit. But maybe in terms of just using Korean in general, maybe I could get a couple tips from him. 왜냐면 아시나요? 저희 올스타에서 저희 English Edutainment 프로그램이긴 한데 좀 한국말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2: 네.
1: Right?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 그 초대했을 때 좀 아나운서의 좀 이게 트레이닝 제가 살짝 좀 받았잖아요.
2: 맞아요. 받았었어요. 네. 네.
1: I forgot everything.
2: 다 잊으셨구나.
1: 죄송한데. 네. 다 잃어버렸어요.
2: 네.
1: 네. 그래서 in light of Hunger Day, maybe a couple pointers that I could get from you.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이제 한국말로 특히 저는 이거는 당연히 집에서 연습하면서는 이제 해결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2: 네.
1: 아무리 읽어봐더라도 이제 안 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저는 방송 때 제일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요.
2: 네.
1: 등.
2: 등.
1: 등.
2: 오.
1: 뭐뭐 등.
2: 오.
1: 이렇게 있는데 저희 부장님이 항상 이렇게 저를 지적해 주는데 등 하고 말하고 이 포즈를 절대로 이렇게 못 맞춰요.
2: 오.
1: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2: 어떤 느낌이죠?
1: 아, 이거 좀 궁금해 꺼내야 됐었는데. 예를 들어 okay. So I'm telling people like the definition of a certain word, right? 이제 한국말로 이게 단어를 설명해 줘요.
2: 네네.
1: 네. 뭐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등. 그러면 이 등 그다음에 뒤에 이 설명이 있을 거잖아요.
2: 네네.
1: 저는 이 등 하고 나서 항상 파즈를 해요.
2: 아,
1: 네.
2: 뭐뭐 등?
1: 등,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 잠깐 파즈하고 그러면 이 뒤에 걸 있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그게 틀린 게 등 하고 자연스럽게 바로 넘어가야 되는
2: 아.
1: 그 포즈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게 계속
2: 어떤 강박이 좀 있으신가요?
1: 네네네네.
2: 아.
1: 네. So 등 is a word that I have trouble, a lot of trouble reading. 네. 요새 등 많이 씁니까?
2: 많이 쓰죠.
1: 네네네.
2: 네. 뭐뭐 등,
1: 네.
2: 뭐뭐뭐뭐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1: 네. 근데 그 뒤에 그 이 스페이스가 네. 있어요, 없어요?
2: 있죠.
1: 이 갭이 있어요?
2: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1: 아, 그래 이 그걸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럼 구별합니까?
2: 뭐 예를 들어서 등 뒤에 만약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그때 이제 정말 충분히 퍼즐을 두는 게 좋고.
1: 네.
2: 왜냐면 등이라는 게 한국어로 이제 그 장음으로 발음을 해요.
1: 네. 네.
2: 등.
1: 네.
2: 그래서 등 뒤에 띄어쓰기가 있다면 충분히 천천히 해줘도 괜찮아요.
1: 네.
2: 네. 뭐 사과, 바나나, 등, 과일이 있다.
1: 그 정도 포즈?
2: 네. 이 정도로 둬도 괜찮아요.
1: 그 정도 포즈하면
2: 네.
1: 뭐지?
2: 또 나요?
1: 왜냐면 전 네. 포즈를 많이 놓잖아요. 근데 부장님.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등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등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2: 등, 네. 네.
1: 그래서 우리 그 작가님한테 등 좀 빼달라고 좀 부탁했어요 제가. 항상 말할 때마다
2: 네.
1: 이게 안 돼서.

0: 네, 다시 이게 take one, take two, take three 하게 돼서요.
1: 네. 네. 그냥 어려운 표현이 있죠, 맞아요.
0: 맞습니다. 네. 네. And I know this is on the spot. 제가 이렇게 드린 이 질문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없긴 한데 한국말로 뉴스 진행이나 or 방송을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I feel like set of rule 혹시 자기만의 노하우 왜냐면 이렇게 또박또박 좀 아주 좀 차갑게 느낀다고 하겠죠 사람들이 들을 때
1: 네네.
0: 자기만의 좀 이렇게 나는 이 말할 때는 원고 읽거나 이런 걸 꼭 지킨다
1: 아 지킨다
0: 네네네
1: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음
0: 장단음
1: 네 장음 단음 길게 발음해야 되는 게 있고 네. 짧게 발음해야 되는 게 있는데
0: 아.
1: 이게 또 다 어떻게 장단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0: 네네네.
1: 네, 예를 들면은 게시하다, 어의에 게시하다는
0: 네.
1: 우리가 뭐 게시판 이런 거 그쵸, 보여주는 그쵸. 이제 공고하고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0: 네.
1: 게시하다라는 장음으로 빼는 게 있어요. 아이,
0: 네.
1: 아이의 게시, 첫 uh-huh. 게시다 이게
0: uh-huh.
1: 뭔가 시작을 알리는.
0: 네.
1: 그러니까 이거를 장단음을 지키지 않으면 게시했다, 게시했다
0: 뜻이 아예 달라지.
1: 그렇죠. 뜻도 달라지고.
0: 네.
1: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표기를 보면 모르겠지만
0: 음흠.
1: 소리로 들어야 된다면
0: 네.
1: 이게 어떤 게시인지
0: 네.
1: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단음 확실하게 지켜줘야 돼. 이거는 기본.
0: See, that's what's so tough for me because 저는 이제 한국어를 먼저 안 배웠고 영어를 먼저 배웠으니까
1: 네.
0: In English, 이제 한 이게 예를 들어 왜냐면 영어로는 character이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여러 character가 여러 글자가 하나로 이렇게 합치면 뭐가 뜻이 되잖아요.
1: 네네.
0: Right? But English word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우는 게 없어요. Couple letters come into as one word. 그것만 그대로만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1: 네네.
0: 네. So 저는 이 그냥 아주 한글 글자가 여러 개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 이게 어디서 꺼내야 되고 어디를 좀 이렇게 좀 길게 해야 되고 짧게 해야 되는지
1: 구문 단위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시는구나.
0: That is so tough for me sometimes. 네.
1: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주어 끊고 동사 끊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0: 네.
1: 아, 우리말도 한국어도
0: 네.
1: 은, 는, 이, 가 그러니까 주어에서 한번 끊고 무언, 무엇, 을, 를, 목적어에서 한번 끊고
0: 네.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어느 정도 구문 단위는
0: 네.
1: 다 맞아요. 어색하진 않아요. 쉬는 타이밍이.
0: 아,
1: 네.
0: 근데 그걸 이렇게 원고에 다 이렇게 뭐지 그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right?
1: 그쵸.
0: You have to mark everything on your
1: 그쵸.
0: on your script.
1: 첫 시작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0: 네.
1: 그걸 점점 더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한 문장을 한 호흡에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0: 그 정도까지 노력을 제가 안 해서 우리 부장님도 뭐 단어를 그냥 모르는 거 모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데
1: 단어 네.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면
0: 네.
1: 더 그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0: 네네네.
1: 뭐지 어디서 끊어야 되지?
0: 네. 아, it's tough.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 반대로.
1: 네.
0: I know it's Korean, you know, 한글 day. We need to focus on Korean words. 방송할 때
1: 네.
0: 영어 혹시 쓰게 됩니까? 이 완전 이렇게 영어로 방송한다 그 말 아니고
1: 아,
0: 영어 단어 좀
1: 영어
0: 자주
1: 단어 사용할
0: 돼요.
1: 때.
0: 네네네.
1: 사실 방송 언어에서는 영어를 우리 한글 발음으로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도 하지만 영어 발음인은 최대한 영어 발음을 살려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0: 그런 코칭도
1: 네.
0: 있어요. 네.
1: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어로 된 단어는
0: 네.
1: 최대한 그냥 영어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발음 살려서
0: 발음 살려서 영어
1: 네네.
0: 원래 그 원래 pronunciation으로
1: 아 예를 들어 뭐가
0: 왜냐면
1: 있을까요?
0: 왜냐면 한국인은 특히
1: 네.
0: 이제 R 하고 L 발음 어렵잖아요.
1: 네. R L
0: 네 R 발음 어려운데 그럼 그거를 최대한 이 혀를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굴려서 이렇게 그 발음
1: 그쵸.
0: 내는 무조건 그 노력은 하긴 한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뭐 팬, 팬,
0: 그렇죠.
1: 네.
0: F and P
1: 예.
0: 발음.
1: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이해서
0: 네.
1: 영화 팬들이
0: 네.
1: 뭐 부산을 방문하고 있다.
0: 맞아요.
1: 사실 뭐 영화 팬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순화해서 발음하길 원하지만
0: 네.
1: 팬들이라고 하면
0: 네.
1: 이게 팬 팬인지 팬인지
0: 아~
1: 저는 그것도 좀
0: 네.
1: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동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정확한 발음으로 하려고 하네요.
0: 왜냐면 그러면 because you have to look at the whole context. 컨텍스트를 보면 그러면 팬 아니고 당연히 팬이지라고 하는데
1: 네.
0: but 컨텍스트는 그거는 일단 무시하는 것보다 그래도 단어를 최대한 그 오리지널 단어 발음으로 해라.
1: 네.
0: 아. 그럼 저는 진짜 그 아마 방송국 저희 방송국에서
1: 네.
0: 그렇게

0: 훨씬 좋으면 예. 저는 아마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Oh, it's tough. 그렇구나. So, with using English, I feel like 영어가 근데 솔직히 here in Korea 뭐 영어도 그렇고 이 한자 네. right 또 그렇고 이 그 특히 이제 줄여 쓰는 말들도 많잖아요.
1: 맞아요. 줄임말 네. 정말 많죠.
0: 줄임말은 이 방송 때는 안 쓰죠.
1: 쓰긴 써요.
0: 오 진짜요?
1: 예. 네. 대표적으로 네. 뉴스에서 생활형 숙박 시설 이런 표현 좀 쓰거든요.
0: 네.
1: 네. 생숙이라고 줄였습니다.
0: 아 그렇게 많아요?
1: 예.
0: 네.
1: 실제로 이걸 생숙이라고 진짜 보도를 해요. 그래서 한참 이걸로 좀 딜레마가 왔던 적이 있어요.
0: 네.
1: 생숙을 우리가 뉴스를 하고 취재를 하고 보도하는 사람들은 생숙이 뭐냐고 했을 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알지만
0: 네.
1: 이걸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네. 생숙이 뭐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뭔가 순화할 좀 짧은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말을 하든가
0: 그러면 아까...
1: 해야 되지 않겠냐.
0: Then is there a reason for that? 왜냐면 아까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1: 네네.
0: 딱 짧게 명확하게 네. 전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1: 맞아요. 그걸 좀 더 컴팩트하고 빨리 네. 보도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공기업 네. 개발 5개사 이런 것도 뭐 공기업 개발 5개 뭐 개발 5사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될 수도 있어요.
0: 네. 네. 근데 그거는 일단 뭐냐면 처음부터 안 듣는 사람 이제 처음으로 예를 들어 그렇게 길게 말하긴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줄여서
1: 예, 예.
0: 말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처음에 뭐지 그 시청하지 않았으면 계속 이 단어 나오는데 뭐지
1: 맞아,
0: 뭐지라고
1: 뭐지,
0: 하는 사람들 이렇게 네. 많겠다
1: 생각할 사람들 있죠 당연히.
0: 그렇구나.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그거 대해서는
1: 네.
0: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줄임말 방송 왜냐면 이거는 조금 핫 토픽이더라고요. 네, 특히 뭐 language professor들끼리 이렇게 방송 때 줄임말 줄임말도 요즘 I don't know about here in Korea, but in America, 영어 미국에서도 이게 줄임말 같은 거 있긴 있는데 가끔씩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every year 그 미국에서 쓰는 dictionary 그런 reference를 단어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네. 이제 너무 사람들이 너무 그냥 원래 말 같이 쓰니까.
1: 네네.
0: 근데 한국도 내가 볼 때 영어보단 더 줄임말 더 많이 쓰거든요.
1: 더 많아요.
0: Right?
1: 훨씬 많은데.
0: 네네네.
1: 저도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정보 전달에 있어서 저는 방송을 시청하는 이 뭐 그런 보편적 시청권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다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송을 해야 한다라는 주의여서
0: 네.
1: 너무 어려운 단어들,
0: 네.
1: 표현들은 사용을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0: 네.
1: 네. 좀 풀어쓰려고 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0: So you are with the school of thought that 될 때
1: 네.
0: 그 if the occasion calls for it. 풀어서 말하는 게
1: 맞습니다.
0: 중요하긴 하다.
1: 예.
0: 네.
1: 그래야 이해가 될 거고
0: 네네네.
1: 처음 듣는 사람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0: Do you study? Do you study like the 신조어? 이게 좀 이렇게 최대한
1: 네.
0: 좀 아 이런 요즘 애들 이렇게 무슨 말 하지?라고 좀 이렇게 공부하는 편이에요.
1: 맞아요, 저 공부하는 편이에요.
0: 진짜
1: 이런 거 좀 예민해요. 이 트렌드에 예민해서
0: 네.
1: 신조어 이런 거 있으면
0: 네.
1: 오 이거 뭐야 하면 바로 찾아보고
0: 네.
1: 바로 알아야 되는. 편이에요.
0: 그렇죠.
1: 네.
0: 네.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1: 네.
0: 네.
1: 요즘에 또 뭐가 있을까요? 줄임말 신조어 같은 거.
0: 저 한국말 잘 모르는데 일단 저는 방송 때는 여러 개 이렇게 영어로 좀 많이 소개하는 편인데
1: 영어로
0: 항상 의심받아요.
1: 저희
0: 뭐 부장님이나 요즘 애들 그렇게 쓰는 단어 맞아라고 이렇게. 네. 근데 저는 레퍼런스가
1: 예.
0: 저희 미국에는 아직 사촌들이 있어요.
1: 네네.
0: 네, 사촌들이 있긴 있는데 저보다 제일 막내가 12살 어리거든요. 근데 그 저희 사촌 동생을 좀 레퍼런스로 쓰는 거예요.
1: 아~
0: 네, 그래서 뭐 자주 뭐 메시지 하고 뭐 통화도 가끔씩 하긴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피싱 같이 이렇게 그 미끼,
1: 네.
0: 미끼도 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미끼 혹시 한국 말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미끼. 네.
0: 미끼를 던지듯이, 에이, 이게 예를 들어 슬랭, right? 뭐 What you doing? 뭐 예를 들어 뭐 아 그때 Oh, I heard that song. Oh, that song is banging. Banging 이 슬랭이 있어요. B-A-N-G-I-N. 네. Banging.
1: 네.
0: 이렇게 도를 쿵쿵쿵 하다 원래 그 단어가 bang인데 근데 뭐가 노래가 banging 하다라고 하면 뭐가 좀 좀 신난다, 재밌다, 느낌 있다라고

0: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단어 제 고등학교 때 썼던 단어예요. 네. 근데 아직 쓰나라고 이렇게 좀 체크하기 위해
1: 네.
0: 그 저희 사촌 동생한테 땡겨요. 어떤지거든요. 이게 믿기로.
1: 네네.
0: I heard that song's banging. 이렇게 일부러 oh yeah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oh it's really banging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아 요즘 애들 쓴다 나 이거 그냥 체크해야지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that's how I keep up with 요즘 트렌드의 단어 저희 그냥 동생들이랑 통화하고 근데 똑같이 저도 if I go into social media 이 해시태그하고 뭐 이 사람들 쓰는 이렇게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모를 때 진짜 많아요
1: 아 맞아요 어려워
0: 특히 with English 네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스키비리라고 들어봤어요? 영어.
1: 스키비리?
0: 스키비리.
1: 아니요. 네.
0: 스키비리도 나온 지 좀 되긴 됐는데 maybe like 2, 3 years ago?
1: 네네.
0: 근데 요즘은 어떤 미국에는 신조어가 있냐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는 소리예요.
1: 아 진짜요? 네. 스키비리가?
0: 네. 스키비리가. 스키비리. 좀 이것도 한 2, 3 years 정도 됐는데 애들이 스키비리, 스키비리를 그냥 뭐를 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반응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생각이 안 나면 스키비리.
1: 스키비리.
0: 네. 뭐 밥 먹을래? 스키비리. Right? Where's your homework? 스키비리. 막 이렇게.
1: 아 뭔가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내던지는 말이에요?
0: 그냥 던지는. 이게 말도 아니고 그냥 소리죠.
1: 아...
0: 네. 이제 미국 when it comes to English 요즘 트렌드가 좀 네네. 그렇습니다. 네. 스키비리 이제 요즘에 특이 뒤에 붙인 게 스키비리 토일렛 시트라고 해요. 스키비리 변기. 라고 하거든요.
1: 네.
0: Once again 아무 의미 없는 아무 그런 말이에요. 네. So as an announcer,
1: 예.
0: 진짜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1: 그쵸.
0: I feel like 예. 네, keeping up with new words.
1: 맞아요.
0: 네.
1: 항상 딜레마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순화해야 돼? 그래서 네. 국립국어원 이런 데에 네. 물어보기도 해요.
0: 진짜요?
1: 네. 이런 표현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풀어 쓸 수 있냐? 어떻게 네. 순화해서 쓸 수 있냐?
0: 네.
1: 그럼 또 알려줘요.
0: 네.
1: 어.
0: 최근에 뭐 혹시 뭐 그런 뭐 고민을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1: 최근에요.
0: 네.
1: 이런 것도 중요해요. 뭐 주요 인물들, 그러니까 고유 대명사 같은 거, 이름이나
0: 네.
1: 그런 것들 이제 발음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왔던 발음을 해줘야 되는 건지,
0: 아하.
1: 진짜 우리가 배운 대로 발음이 되는 대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건지
0: 네.
1: 그런 거 있으면 딱 이렇게 정해주더라고요.
0: 네네네.
1: 네네.
0: 혹시 거기 연락처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1: 국립국어원에 물어보면 돼요. 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런 도움 도와주는 데도 있긴 있구나.
1: 네, 있어요.
0: 네. 방송하는 사람들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예.
0: Oh, well, we're gonna have to slowly close up today's show. The first hour episode of Nice to Minsu. 일단 아나운서님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이렇게 한글날에 모셔서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제가 아까 트레이닝 받는다고 했는데
1: 네, 저도 새롭게 네 다시 알게 된 표현들 너무 많고
0: 네.
1: 더 이렇게 좀 종종 더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0: 근데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갖고 온 리스트 뭐 몇 개밖에 안 되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1: 네.
0: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so beautiful, so pretty 이제 말로도 이렇게 나올 때도 너무 소리 잘 소리만 들을 때도 너무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긴 있는데
1: 네.
0: 근데 좀 뭐라 그러지? 아, 잘 안 쓰게 돼서
1: 맞아요.
0: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1: 네네.
0: Right?
1: 맞습니다.
0: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제 방송 오늘 저희 나이스 멘트로 같이 해보니까
1: 네네.
0: 어때요? 좀 원래 뭐 All-Star English나 다른 방송할 때보다 좀 다르죠? 저희?
1: 네. 더 자유로운 그런 느낌도 있고
0: 네.
1: 무슨 말을 하고 있지?
0: 그건 제 잘못이에요.
1: 아니에요. 근데 네.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0: 네네네.
1: 편합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0: 최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네. 저희는 자유로운 프로그램입니다.
1: 네.
0: 아나운서님,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our show today, stopping by our studio. 혹시 뭐 나머지 한글날
1: 네.
0: 플랜이 있습니까?
1: 플랜이요?
0: 네.
1: 아 뭐 연휴긴 하지만 네. 여전히 뉴스를 해야 되고
0: 출근하셔야 돼요.
1: 네, 되나. 출근하고.
0: 네.
1: 뭐. 하루 동안은 저도 이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올해 한글날이 사실 한글날 100주년이에요.
0: 100th anniversary.
1: 예.
0: 네.
1: 1926년에
0: 네.
1: 원래 한글날 이제 각야날 이렇게 불렀었는데
0: 네, 네, 네.
1: 1926년에 한글날이라는 이름을 지어 줬어요.
0: 그래서 그때 그 한글날 때 각야날이라고
1: 예.
0: 불렀는데
1: 네. 그래서 그 한글날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가 이제 100주년이 되는
0: 네.
1: 또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0: 네.
1: 뭐 이거 듣고 계신 우리 부스타님들께서도 오늘 하루는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뭐 외래어 하나 정도는 우리말로 좀 바꿔서 이렇게 사용해 보거나 아. 아니면 오늘 방송하면서 들었던 뭐 온세미로 네. 시나브로 네. 꺼드럭거리다 네. 뭐 이런 다 좋으니까
0: 그쵸.
1: 우리말 사용해 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0: 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as the 100th anniversary of 가갸날
1: 네.
0: Now today 한글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Stick around. Hour number two with highlights of All Star English. In the meantime, I'm going to leave you with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0: 잖아. 굿나잇.
1: 선우민 BTS
2: 언니 Let's go.
1: That's right, 여러분. Welcome to 선우민 BTS
2: 언니
1: Let's go.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부기가 없다고 해서 뭐 매주 월요일마다 이 new challenge, 이 new 도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니 왔으니까 언니랑 같이 이제 새 도전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근데 오늘 도전 들어가기 전에 이게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닥터스님 오늘은 출첵만 하고 제 방으로 복습을 크크라고 했는데 혼납니다. 닥터스님 어디 가십니까?
2: 왜 이렇게 날마다 청취자를 혼내세요?
1: 어디 가지 마시고요. 빨리 문자 다 달아주세요. 네, 여기 계속 있다고. 그리고 우리 두두님이 칠리새우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두두님 이런 문자는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음식말 나오자마자 우리 여기 너튜브 있는 부스타분들 다 방송 집중하지 않고 뭐 전매추 막 하고 막 음식말만 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방송 집중 플리즈. 네, 그래도 함께

0: 해주시는 게 어디예요? 유유유라고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죠? 제가 혼내야 되는 거 이 말 안 했어야 됐었는데. 네, 닥터스님 알잖아요 제 마음. 네, 뭐 어디 안 갔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전국 방방곡곡 부산병 확산 중. 웰컴 투 사투리.
0: 오, 재밌겠다 역시.
1: 네, 이제 부산병 들어보셨죠?
0: 네.
1: 부산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걸 재밌게 부산병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에 한번 빠지면 자꾸 부산에 오고 싶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0: 네. So I'm sure you know you guys have seen this on social media. Maybe you've experienced this yourself, right? Have you ever been to Gwangalli on a you know day off like today, right? So many people are out there. 저 오늘 광안리 살잖아요.
1: 네네.
0: 잠깐 들렸는데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Sometimes it feels like the whole world is right here in Busan. You see so many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1: 그러니까요. 여기가 부산인지 어떤 때는 외국인지 모를 정도로
0: 맞아요.
1: 외국인도 너무 많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리 외국인들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서울 말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0: 네.
1: 충청도 말도 좀 들리는 것 같고
0: 네.
1: 전라도 말도 들리는 것 같고
0: 네.
1: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전국 팔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That just shows how many people are coming to Busan these days, right? People are coming from all over the country as well all over the world. So, 부산병, right? 이건 뭐라? 부산 신드롬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산 disease? 부산 바이러스는 아닌데. 그렇죠? 아, 부산병? 병. 부산병. 네,입니다. It's what we call that feeling when you fall in love with Busan and you just keep wanting to come back. 이제 뭐 자기의 나라로 이렇게 복귀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 뭐가 엄청 막 간지럽고 뭐가 아 뭐가 뭐 이제 답답함도 느끼는데 왜 그랬지? 부산에 있었을 때는 이 느낌 없었는데 다시 가야겠다. 혹시 그 정도의 느낌 있으면 여러분 부산병 갖고 있습니다. 네.
1: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별 사투리와 유머 한 스푼 또 재미있는 실생활 영어 표현까지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0: That's right.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나볼 사투리는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특징을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스타분들 한번 추측해보세요. 우리 언니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렇죠?
1: 네.
0: 자, 일단 이 사투리입니다. Number one, it's very easygoing, very laid back. 네. Number two, they have a way of talking around things. They never get straight to the point. They beat around the bush. And number three, they sound slow, but still get their point across. 네. 자, 이렇게 힌트 줬는데.
1: 네.
0: 뭐라고?
1: slow가 좀 힌트가 될
0: 그쵸,
1: 것 같아요.
0: 그렇죠. slow가 좀 힌트고요.
1: slow, 네. 사투리 중에서 어디가 좀 slow 할까요?
0: 자,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 제가 아마 영어로 이렇게 힌트를 주니까요. 이 캐톡이나 이 너튜브 댓글로 아무것도 안 올라오네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영어로 설명해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퀴즈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국말로 좀 쉽게 네. 제가 이 사투리 대해서 그 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number one, easygoing, laid back라고 했잖아요.
1: 네.
0: 좀 느긋한 그런 사투리입니다. And number two, they have a way of talking around things. 이 말이 딱 이제 딱 지역해서 딱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항상 이렇게 돌아서 돌려 말하는
1: 돌려 말한다.
0: 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number three, they sound slow but still get their point across. 느린 것 같은데 할 말은 다 한다. 이런 사투리 있습니까?
1: 있어요. 지금 벌써 두둥님 정답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0: 진짜요?
1: 네.
0: 네. 자, 일단 그러면 정답이면 바로 하겠습니다. 자, 언니, 어떤 사투리죠?
1: 네, 충청도 사투리를
0: That's
1: 설명했습니다.
0: That's right. 오, 두둥님 이거 알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안 그럼 찍은 겁니까? 네. So, 충청 사투리. Now, I heard that 충청 people can be pretty indirect. So, it's sometimes hard to tell what they really mean. 네,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충청도 말은 하도 이렇게 돌려 말해서 해석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데 맞습니까?
1: 네, 뭐 저도 사실은 충청도를 많이 가본 적도 없고

0: 네. 제 주위에 하필 충청도 분들이 안 계세요.
1: 아, 그래요?
0: 그래가지고 저도 뭐 방송으로만 봤는데 네. 굉장히 돌려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뭐 싫으면 싫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고 네. 빙빙 돌려가지고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1: 네네.
0: 충청도 사투리 잘 못하는데
1: 네. 어떻게 돌려 말하는 거지?
0: 있잖아요. 이제 느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네.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1: 네네네.
0: 싫은 거는 아닌디 그러든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아. 좋다는 얘기일까요? 네. 아니면 싫다는 얘기일까요?
1: 싫은 건 아닌디 네 일단 싫다는 말은 아닌데 근데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0: 그래서 어떤 뜻인 것 같아요?
1: 네.
0: 오케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다 싫다는 뜻일까요?
1: 싫은 건 아닌디 그래서 이거 말로만 해석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의 표정과 이게 이제 몸, 이 바디 랭귀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0: 그런데 이제 뒤쪽에 좀 무게가 가서요. 네. 충청도 사람들은 이게 오케이라는 뜻이래요.
1: 어? 싫은 건 아닌데 뭐 그러든가.
0: 아니 지금 두둥님 지금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1: 네.
0: 우리 예전에 산에 올라가면 네. 등산할 때 네. 이렇게 앞 사람이 돌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질 때.
1: 어, 네.
0: 돌 굴러가요. 너무 천천히 말해가지고 결국 돌 맞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1: 맞아서 진짜 사람 크게 다칠 수 있는데 돌 굴러가요.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네.
0: 근데 제가 오늘 충청도 사투리 너무 몰라서 유튜브를 네. 좀 찾아봤거든요.
1: 그래요?
0: 예, 너튜브를 좀 찾았어요.
1: 네.
0: 충청도 사투리 그 대전 분 젊은 분들인데 20대인데
1: 네. 네.
0: 자기들은 사투리를 전혀 안 쓰는 줄 알았대요.
1: 네.
0: 그래서 자기들 절대 사투리 안 쓰고 표준어를 쓴다라고 했는데 네. 말을 시켜보니까 그려요?
1: 이거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0: 예.
1: Right? You can't hide it. 너무 신기하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언니가 살짝 이 충청도 사투리 좀 미리 맛보기, 살짝 네네네. 맛보기를 보여드리는데요. 네.
0: 사실 제가 충청도 사투리 잘 못하지만 예, 저희가 한번 에브리데이 스타랑 함께 네. 코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1: 네.
0: 에브리데이 스타가 중국집 주인이고요.
1: 오케이.
0: 중국 음식점.
1: 네.
0: 제가 충청도 손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역할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여러분 집중을 엄청 해봐야 됩니다.
0: 네.
1: 아시겠죠? 자, 꽁트 큐! 웰컴 손님. What can I get for you?
0: 탕수육하고요. 간짜장, 군만두로 한 세트 주셔요. 아유, 뭐 괜찮으시면요.
1: Oh, sure. No problem. 자, here's your 간짜장 first. Enjoy.
0: 근데 저기요. 요즘 단무지 값이 좀 비싼가요?
1: 단무지? It's not really that expensive these days. 뭐 별로 비싸진 않은데요.
0: 아, 그런가요? 제가 하도 귀하게 먹어가지고 그런가 했네요. 근데 저 여기 물말이요.
1: Yes.
0: 이거 혹시 먹다 뱉은겨?
1: Excuse me? Are you saying somebody drank this water and spit it back out and I'm serving it to you? Come on, our place is clean and the food is good. Why are you saying that?
0: 아이고, 아니요. 내가 그 말이 아니고요.
1: Wait, then what? Wait, that's not what you meant? What are you saying?
0: 어떻게 우리 에브데스타는 다 이해했나요?
1: 아니, 뭐 이게 이렇게 말하면요. 뭐 문제가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0: 왠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말맛을 못 살려서 그렇지.
1: 네.
0: 아마 진짜 충청도 분이 하시면 네. 아마 더 재밌게 들렸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좀 유머가 들어간 거예요.
0: 네네네네.
1: 그러면
0: 어디가 들어갔을까요?
1: 아니 혹시 이거 단무지가 뭐 요즘 좀 비싸요? 비싸유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혹시 이거는 단무지 더 달라 말인가? 아 왜냐면 돌려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0: 네네네, 맞아요,
1: right? They're not indirect with their words.
0: 네네.
1: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으면 좀 저도 좀 더 줄 수 있을까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0: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단무지를 네. 너무 조금만 줬거나
1: 네.
0: 아니면 아예 단무지가 미처 못 안아가지고
1: 네.
0: 아마 이렇게
1: 네.
0: 돌려서 말한다
1: uh-huh.
0: 하는 거겠죠.
1: 네. 네. 그리고 저 그 밑에 그 물. 물 뭐 누가 뭐 뭐지 그
0: 먹다
1: 뱉은겨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왜 말하지? 이것도 혹시 그냥 뭐 말 그냥 거는 거예요? 뭐 그냥 웃으라고 하는 말?
0: 물이 미지근해가지고요.
1: 아~
0: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하는 말이래요.
1: 네.
0: 네.
1: 아 진짜. Oh, they're super indirect with their words. 와 그냥 차라리 어, 시원한 물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0: 좀 재미있게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런데 사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충청도 분들이 계신다면
1: 네.
0: 아유, 우리 저렇게 안 쓰는데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두둥님도 이따 문자 왔는데요. 우리 크크 하면서 부모님이 충청도 분인데 지금 듣고 비웃고 나가셨어요.
0: 자, 이해합니다. 저도 있잖아요. 막 다른 뭐 배우들이나 뭐 코미디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경상도 사투리 쓰면
1: 네.
0: 저도 비웃어요. 저게 뭐야? 이해합니다. 충분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1: 아이고. 일단 두누님 부모님 빨리 다시 불러오세요. 같이 청취하셔야죠.
0: 사랑으로 좀 감싸주시고요. 아니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1: 네.
0: 어, 뭐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하나 찾았는데 6살짜리
1: 네.
0: 꼬마가요.
1: 네.
0: 그 식당 맛집에서 줄이 너무 길었대요.
1: 네네네.
0: 한참을 기다려도 줄이 안 줄어드니까
1: 네.
0: 6살이잖아요.
1: 네.
0: 아유 이러다 7살 되겨 쉬워. 물론 재밌게 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1: 와 진짜 애들 너무 귀엽다. 네. 네
0: 여기 그 관광지에서 있잖아요.
1: 네.
0: 막 사진 포토스팟에서 너무 오랫동안 막 사진을 찍고 있으면 뒤에서 이러다 영정사진 되겨 쉬워.
1: 그게 일단 이거 영어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0: 네?
1: 이게 충청도 사람들 이렇게 사투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0: 네,
1: 너무
0: 네.
1: 딱 이렇게 하면서 이거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건데 그건 영어로는요. beat around the bush라고 하거든요.
0: beat around the bush.
1: 네, 이게 핵심을 피하고 빙빙 돌려 말하는 거입니다. beat around the bush. 그래서 아,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해.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1: 네. 그리고 아까 그 뭐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무지나 그러니까 물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 이렇게 명 뭐지 그 이 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면
0: 네.
1: 좀 너무 세게 나올까봐
0: 네.
1: 좀 이렇게 히히호호 이렇게 웃으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게 돌려 말하는 것을 영어로 sugar coating이라고 합니다.
0: sugar coating.
1: 그래서 뭐 좋게 돌려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Don't sugar coat it. Give it to me straight.
0: Don't sugar coat it. Give it to me straight.
1: 네 그렇습니다. 부장님 이거 뭐죠? 이거 혹시 누가 문자 보낸 겁니까? 네. 이거 부장
0: 아 그래 그래요.
1: 쌤 이거 뭐죠 이거?
0: 뒷차에서 아까 네. 막빵 계속 빵빵거리고
1: 네.
0: 막 그렇게 먼저 가려고 하면
1: 네.
0: 그 앞에 탄 사람이
1: 네.
0: 앞차가 급하면 어제 나오지 그랬슈.
1: 급하면 어제 나오지 그랬슈. 어 재밌다. 어 중천도 사투리 재밌다.
0: 네 이거 찾아보면 재밌는 거 진짜.
1: 네.
0: 네, 네.
1: 좋습니다. So that's number one 충청도 사투리.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 만나볼 사투리입니다. 네 이번에도 특징을 살짝 영어로 한번 describe 해보고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 사투리는요. Number one, short and to the point. Number two, has a very strong intonation. And number three, blunt but warm-hearted. 아, 이거는 뭐.
0: 네, 네, 네.
1: 이거는 뭐.
0: 바로 맞추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네.
1: 자 일단 제가 영어로 description 드렸는데 자, 한국말로 간단하게 이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hort and to the point. 이거는요 짧고 굵다 말이고요. Number two, strong intonation. 이 억양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number three, blunt but warm-hearted. 무뚝뚝한데 정이 많다. 아, 나 이게 난 이 사투리 생각 딱 이 정
0: 네, 정.
1: 이 생각이 들거든요.
0: 오, 그러시구나.
1: 네. 자 바로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 맞추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 두둥님 맞췄습니다. 네. 자 언연이 어떤 사투리죠?
0: 네 경상도 사투리죠.
1: 맞습니다.
0: 아 두둥님 말 정확해요. 갱산도입니다. 갱산도.
1: 갱산도.
0: 갱산도.
1: 갱산도. 네. 재밌다. 맞아요. 우리 부스타분들 네 우리 부스타 keep saying that 제가 이 갱상도 이 부산 사투리 부산 dialect accent 안 된다고 하거든요. But 근데 저도 좀 사투리 좀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네. 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나오는데
0: 그냥 하면
1: 그냥
0: 네.
1: 대화하면서 네. 좀 많이 나오거든요. So 우리 언니는 you're a Busan dialect expert. 부산 사투리 전문가시잖아요.
0: 그렇죠. 네.
1: Now I know a little Busan dialect as I mentioned, but Does the 경상 dialect have its own kind of humor? 너무 궁금한데요.
0: 네. 그 경상도 사투리 유머는 좀 말이 짧고 직설적인데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도 보내주시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 정이나 이 반전이 숨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 왜 요즘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츤데레 화법.
1: 츤데레. 네. 네. 츤데레 화법 뭐죠?
0: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밥 못 나 뭐 이렇게 하면
1: 아.
0: 그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거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 잘 지내? 네. 안부를 묻는 말이거든요.
1: 맞아요. 저는 거의 그냥 이렇게 인사 같이 하더라고요. 뭐 밥 못 나.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뭐 잘 잤나? 뭐 이런 거요. 네. 네.
0: 잘 잤나?
1: Now, so there are some unforgettable 경상 dialect lines in Korean movies. 한국 영화에서도 이 경상 경상도 사투리로 이 명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0: 뭐 대표적인 거 하나.
1: 그렇죠. 네. 뭐 2001년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영화 친구. 네, 명대사 이거. 오, 뭐지? 손질하면 콱콱 이렇게 막 당하면서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어땠어요?
0: 진짜 많이 먹었네. 진짜 많이 먹었네니.
1: 아, 이게 상 여러분 알잖아요. 막 이렇게 배에 막 구멍 있고 막 하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0: 그래요, 뭐. 고마해라.
1: 네.
0: 아, 저는 이게 남자 대사라.
1: 네.
0: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1: 많이
0: 뭐 이렇게 하는데.
1: 아이가.
0: 그냥 이거 이제 그만해라. 충분히 괴롭혔잖아. 뭐 맞아요.
1: 네네네.
0: 뭐 이 말은 요즘도 많이 쓰긴 써요.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작.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이 경상도 사투리 이 명대사 있잖아요. 살아있네.
0: 어, 살아있네.
1: 아, 저기 괜찮았어요?
0: 예, 예, 살아있네.
1: 살아있네.
0: 네. 네. 이게 진짜 아주 끝내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1: 맞아요. 저는 예. 근데 이 영화를 통해 처음 들었어요.
0: 아, 살아있네?
1: 저는 2012년도였는데 난 부산에 2년도부터 있었지. 2010년도부터 있었거든요. 난 이 왜냐면 이 영화 때문에 이 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정우 아~ 캐릭터가 말하면서 써라 있네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막 밖에서 막 이게 듣고 했는데 아, 그 전에 계속 있었던 거죠.
0: 저 계속 썼던 것 같은데요.
1: 네.
0: 써라 있네 이런 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 네. 근데 뜻이 뭡니까?
0: 이게 뭐 끝내준다. 뭐 감탄사예요 일단.
1: 네.
0: 아, 네 오늘 패션 살아있네. 이렇게 하면 뭐 야 오늘 옷 잘 입었다. 뭐 이런 뜻이고.
1: 네 오늘 패션 살아있네.
0: 네 오늘 애드립 좀 살아있네. 애들 잘하는데.
1: 어, 언니 오늘 방송 살아있네.
0: 어, 살아있나.
1: 아 내가 어떡해 어떡해. 아 내가 어떡해.
0: 진짜 웃기다.
1: 네.
0: 근데 이제 같은 말인데도 억양에 따라서 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1: 네.
0: 우리 그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와그라노 있잖아요.
1: 와그라노?
0: 네, 와그라노. 어, 지금 그거는 굉장히 짜증나서 하는 말이잖아요.
1: 근데 이거를 짜증톤 말고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0: 그럼요, 그럼요.
1: 어떻게 해요?
0: 굉장히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1: 네.
0: 와그라노.
1: 아, 이거 와그라노랑 와그라노. 좀 해요. 이런 거죠. 왜 그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와그라노 이렇게 돼요?
0: 너무 해맑네요.
1: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라고 그런 의미로 와그라노.
0: 네, 그건 진짜 물어보는 거죠, 그죠?
1: 네.
0: 와그라노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답답하거나 황당할 때, 아, 니 진짜 와그라노.
1: 아, 진짜. 아, 와그라노.
0: 너무 잘하시는데요.
1: 아, 나 오늘 많이 배운다.
0: 그다음에 장난치거나 시비 걸 때.
1: 네.
0: 와그라노 한번 해보세요.
1: 아 이거
0: 장난치거나
1: 시비 걸 때 아 와그라는데 아 그만해라.
0: 비슷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그거 뭐 사람마다 표현은 다른 거니까.
1: 그쵸.
0: 아 와그라노 이러면 되겠죠. 완전 야구리는 거.
1: 아 와그라노. 와그라는데. 어 좋다 좋다. 자 그러면 real quick. 이 와그라노 이 말 나왔으니까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0: 네.
1: 이 와그라노 아까 걱정할 때
0: 네.
1: 와그라노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영어로는요, What's wrong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0: What's wrong?
1: What's wrong? 어머 괜찮아? What's wrong? 네 이렇게 Are you okay?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0: 네. 네. Are you okay? What's wrong?
1: 그리고 막 답답하거나 이 황당할 때 와그라노라 좀 짜증내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Oh, what's with you?
0: What's with you?
1: Or, oh, what's your problem?
0: What's your problem?
1: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일단 뭐 언니, 여보도 살아있네.
0: 살아있나? 어, 좀 되네.
1: 네.
0: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질문할게요.
1: 네.
0: 고마해라.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1: 고마해라. 네. 이거는요, cut it out.
0: cut it out.
1: 그래서 아 장난 그만 쳐라 고마해라 cut it out.
0: Cut it out.
1: 네 뭐 됐다 뭐

0: 그만해라고 말할 때 enough.
1: enough.
0: enough. 자, 이제 뭐 거기까지만 이렇게 말한 거고요. 아, 그만 좀 해. knock it off.
1: knock it off.
0: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아까 그 영화 대사 느낌으로 you've done enough. 그렇죠. cut it out. that's enough.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 네. 네.
0: 자, 뭐 갱상도 사투리 뭐 살아 있네, 진짜. 자, 말 잘 배웠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투리입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특징을 영어로 한번 말해 볼 건데요. 어떤 지역 사투리인지 여러분 함께 맞춰 보세요. 1번. There's a lot of flavor in the way they speak. 2번. There's a rhythm to the way they speak. And 3번. Lots of reactions and exclamations. 자, 어디 사투리일까요?
1: 네.
0: 네.
1: 뭔가 일단 맛 이런 단어가
0: 맞아요.
1: 나왔어요.
0: 맞아요. flavor 네. 나왔잖아요. 네. 뭐 맛. 그리고 이번에 rhythm 말했는데 rhythm이 이게 뭐 한국말로도 뭐 리듬이라고 하고
1: 네네네.
0: 무슨 좀 박자가 있는 느낌. 네, 말에 좀 이렇게 리듬이 있다. 박자가 있다. 네. 그리고 3번 아까 reactions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 reaction은 뭐 참 잘 알고요. 아까 제가 exclamations이라고 했습니다. 네, 뭐 감탄사가 네. exclamation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뭐를 좀 크게 말할 때 이 문자로 텍스트로 끝에 뭐를 그 표, 뭐지 그 무슨 표 넣죠?
1: 느낌표요?
0: 느낌표.
1: 네.
0: 그게 exclamation mark이거든요. 그래서 뭐를 크게 말한다라고 느낌할 때 exclamation mark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감탄사를 excla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맛이 찰지다. 뭐 말에 리듬이 있다. 그리고 리액션이나 감탄사가 풍부하다.
1: 네, 어디 사투리일까요?
0: 영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아니고요. 사투리입니다. 어디 사투리일까요? 자, 혹시 뭐 언니가 힌트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문자가 안 오네.
1: 뭐 저는 이 사투리를 하면 네.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말이
0: 네.
1: 아따 뭐 워메 어쩌까이 어쩌까이 예 요게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0: 뭐라고요?
1: 워메 어쩌까이 어쩌까이
0: 어째 어찌
1: 어떻게 할까 어쩌까이
0: 어쩌까이
1: 이 말이죠. 경상도 말로
0: 어쩌까이 이거 좀 뭐지? 그거 조금 그게 있는데 좀 귀여워하려고 좀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까잉?
1: 아 그래서 좀 전라도 사투리가 좀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잉으로 많이 끝나가지고요.
0: 자 그럼 정답 나왔습니다. 어디 사투리라고요?
1: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0: 맞습니다.
1: 전라도 사투리 많이들 아시네요.
0: 네.
1: 우짜스까이.
0: 우짜스까이.
1: 막 보내주세요. 어째스까이.
0: 이거 한국말 맞죠?
1: 아따 거시기 하용.
0: 그쵸. 와, 난 전라도 사투리 처음 듣는 것 같은데.
1: 아, 진짜요?
0: 네. 아까 뭐라고요? 어쩌까잉?
1: 어쩌까잉?
0: 너구리님이 어째스까잉?
1: 다 네. 비슷한 말이에요.
0: 두두님도 우짜스까?
1: 아따 거시기 허용. 네. 거시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아,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네.
1: 그런데 있잖아요. 부산에 실제로 그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 많이 사시거든요.
0: 네. 네. 근데 우리 선풍기님 문자 왔는데 웜에 사투리가 둘 다 애매해본디 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애매해요. 일단 근데 선풍이님 우리 옆에 우리 언니는
1: 저는 부산 네이티브라서요.
0: 그렇죠. 네. 아까 갱상도 사투리는 진짜 확실합니다. 네네. 네 이분은 근데 다른 지역은 살짝 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조금 갱상도 사투리 아니면 좀 다르잖아요.
1: 그쵸?
0: 많이.
1: 저희는 잘 모르죠.
0: 네. 네. 우리 같이 하는 걸로. 네.
1: 그러면 저희가 전라도 사투리 꽁트를 한번 해볼까요?
0: 네. 여러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저한테. 자, 네. 큐! 아따, 거시기 가져왔냐?
1: 워메, 거시기를 거시기에 두고 앞으로 땅께?
0: 참말로, 그걸 두고 오면 어쩐다냐?
1: 걱정 마라. 내가 거시기한테 전화했음께 거시기가 허벌나게 달려올 것이요.
0: 저도 이 대사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라고 네 일단 왜 부장님 뭐야 우리 엔지니어 전라도 출신인데
1: 등판하시죠?
0: 우리 계속 등판하시죠? 우리 네. 연기하면서 우리 뒤에 엔지니어 분이 이거 아닌데 일단 우리 네 저 뒤에서 일단 확실히 일단 우리 둘 다 아니다라고 일단 전라도 사투리는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1: 뭐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네. 일단 우리

0: 두둥님이 뭐지 그 민수 개콘을 제대로 안 봤네라고 하는데 개콘 시대 맞긴 맞는데 개콘에도 전라도 사투리
1: 아,
0: 나오네.
1: 예전에 그런 꼭그 사투리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0: 네.
1: 뭐 한마디 하면 뭐

0: 누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 찻빈데 했던 거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개콘 조금 보긴 봤어요. 네, 네. 자, 사투리 배우려고 본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0: 자 지금 광주 출신 네. 우리 효심 엔지니어가 네. 지금 급 투입되겠습니다.
1: 아이고. 자 우리
0: 몸에 거시기를 거시기에 두고 와 불었단께 네. 요거 한번
1: 자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아, 거기서 그럼 크게 외칠 거죠? 네.
2: 와.
0: 거시기를 거시기에 두고 와버렸단 게.
1: 웜에 거시기를 거시기에 두고 와버렸단 게. 이 아까 그 뒤에 와버렸단 게. 이거 바로 이렇게 좀 빨리 나와야 되구나.
0: 어, 에브리스타 저 깨달았어요. 뭔데요? 역시 언어는 원어민한테 듣고 배워야 된다.
1: 맞습니다. 아, 우리 부스타분들 이런 느낌이구나. 저한테 이거 영어를 이렇게 배워 갈 때 이 바로 이 느낌. 어, 너무 재밌네요. 네. 어,
0: 돼지 엄마님이 알려 주셨어요.
1: 네.
0: 주 찻빈대는 양상국이.
1: 아 양상국 씨 그렇죠. 이분도 부산 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0: 네. 아니요. 진영 분이에요. 아, 진영 부산 아니에요. 아, 경상도 분을 맞는데.
1: 아, 네. 뭐 부산에서 좀 많이 뭐 콘텐츠 찍고 하는데 부산 분인 줄 알았어요. 네. 네
0: 어, 어쨌든. 아,
1: 네. 웜에 거시기를 거시기 두고 와브러 딴 게 와브러 딴 게 이렇게 좀 굴러 나와요. 와브러 딴 게 맞습니까?
2: 와브러 딴 게
1: 와브러 딴 게 와브러 딴 게 어렵다. 어렵습니다.
0: 그래요, 그래요.
1: 근데 뭐를 말, 우리 뭐라고 말하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대화가.
0: 그러니까 잘 들었어야죠. 거시기를 거시기에 두고 왔잖아요. 그래서 거시기한테 전화를 해서 거시기가 허벌나게 달려와서 준다고요.
1: 이 그러면 이 거시기가 그 뭐지? 무슨 물건도 되고 사람도 되는 겁니까?
0: 그렇죠. 네.
1: 그렇구나. 그래서 왜 거시기가 계속 나오지라고 하는데 어, 와버렸단 게 와브로 딴 게 뭐였더라?
0: 와브로 딴 게
1: 와브로 딴 게 웜에
0: 와브로 딴 게
1: 와브로 딴 게 웜에 거시기를 거시기에 두고 와브로 딴 게 네
0: 선풍기님이 민수 선배는 영어만 하는 걸로 민수 선배님 영어만 하세요.
1: 저 오늘 원고 영어가 많이 없습니다. 네
0: 예 어쨌든 아, 근데, 거시기란 말을 많이 쓰신다.
1: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거시기 상황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영어로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뭐 he, she, 뭐 it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거시기 하는 쓰는 말이 예를 들어 뭐 사람이 이름 모르거나
0: 네.
1: 그 물건 그냥 그거 있잖아라고 그거라고 할 때 뭐 네. 영어로는요 아 이거 있어요 what's it called?
0: What's it called?
1: 뭐 아 그거 뭐더라? 뭐 그거 이름 뭐였지? What's it called? 이렇게 말해요.
0: What's it called?
1: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어 그거 뭐라고 하지? What do you call it?
0: What do you call it?
1: 네, 특히 이제 뭐 다른 나라 뭐 언어로 뭐 영어로나 다른 뭐 전라도 사투리로 모르면 어 이거는 그러면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 해? 뭐 What do you call i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0: What do you call it?
1: 근데 거시기 그거 거시기라고 할 때 that th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Thing.
1: 네, 우리 너구리님이 whatchamacallit 이렇게도 해도 되나요?라고 하는데 어 너구리님 이거 진짜 어, 요즘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What do you call it를요 whatchamacallit
0: whatchamacallit
1: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whatchamacallit 조금 이렇게 What do you call it를 조금 더 귀엽게 뭐 그냥 슬랭 같이 이렇게 나오는 표현인데 미국에서는 이 whatchamacallit 이 그 초코바가 있어요.
0: 아,
1: 네, 진짜 네. 애들한테 엄청 인기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재밌으니까 whatchamacallit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어 사투리 일단 우리 그 충청도 사투리 이 갱상도 사투리랑 이 전라도 사투리 네 어, 너무 재밌네요.
0: 그래요.
1: 네.
0: 우리 말이지만
1: 네.
0: 사실 이제 뭐 방송으로 보면 또 워낙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또 못하니까
1: 맞아요.
0: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1: 우리 그냥 한 시간 동안 우리 갱상도 사투리 할 걸. 그쵸?
0: 그러면 말이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겠는데.
1: 맞다.
0: 아니 그런데 저희 아까 오늘 재밌게 하려고 경상도 네. 사투리
1: 그쵸?
0: 좀 이렇게 영화에 나온 과격한 대사들을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성격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다 쓰는 말이 그러니까 표현은 똑같다 하더라도
1: 네.
0: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경상도 말은 항상 무슨 조폭의 언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1: 맞아요.
0: 예쁜 말도 굉장히 많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애교 있게 들린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1: 네.
0: 우리 끝에다 예자를 많이 붙여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사투리 코너 할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 까먹었어요.
0: 제 친구 중에요.
1: 네.
0: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가 있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초등학교 때였어요.
1: 네.
0: 국민학교 때. 그럼
1: 네.
0: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엄마 저 좀 놀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0: 걔는 항상 말

0: 예쁘게 한단 말이에요. 네. 엄마 예.
1: 아, 귀엽다.
0: 예를 되게 많이 붙여요. 네. 제가 예, 어. 오늘 예, 네. 뭐 했거든 예. 네. 귀엽잖아요.
1: 엄마 예, 나 오늘
0: 좀 놀고 갈게.
1: 언니 알제. 네, 언니 집에 예. 좀 놀고 가도 됩니까? 됩니까? 예.
0: 놀고 갈게. 예.
1: 놀고 갈게. 어, 너무 귀엽다.
0: 네, 이거는 또 부산 사투리만은 아닌데요. 네.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경상도에서 다 쓰는 사투리. 요즘은 안 써요. 옛날 말인데. 아유 뭐 네, 오랜만에 봤는데 용돈 줄게. 그럼 아, 됐습니다 하는 네. 말이요. 언지예.
1: 언지예. 오 이건 처음 듣는다.
0: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언지예.
1: 언지. 아 언지예.
0: 네, 귀엽죠.
1: 네. 어, 은 귀엽다. 네. 우리 부스타분들도 두둥님도 어 너무 귀엽다. 언니 목소리로 들으니 귀엽다잉이라고 하네요. 네,
0: 그러니까 우리 좀 공손한 사투리 쓸 때 예자를 붙이면 주로 다 네. 통과가 됩니다.
1: 네. 네. 어 좋습니다. 우리 부스타분들 너무 재밌어서 그러는지 앞에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라고 이런 문자도 나왔습니다.

0: And scene.
1: Oh. 아, 나 너무
0: 너무 꿀꺽해요. 이게 아, this is very difficult for us because we our dynamic is very much, you know, we're buddies, siblings, 남매 같은 사이에서 이런 연기 하려니까 it's very difficult. This is very challenging.
2: 우리 뒤에 계시는 스태프분 아무나요? 저희 다시 저 4층 올라가면 냉장고 안에 김치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0: Oh.
2: 제발 그냥 한 그릇. Oh. I couldn't handle myself.
0: But I 근데 진짜로 좀 느끼하게 해보려고 저 했는데 전에 졌다니까 좋아요.
2: Yes. 저도 최대한 이 Hugh Grant 이 character, like you said, you know, you couldn't really figure out why people were so like attracted to him.
0: Yeah.
2: 네, he is good looking, but uh-huh. you know, just his character in general, he's always this yeah. this clumsy,
0: and
2: you know.
0: The way as I was like listening to the scene,
2: 네.
0: 이게 대사 이렇게 적는데 the way that he talks is very much like it kind of like runs in clauses.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장이 조리지는 않게 뭔가 생각하는 과정이 느껴지고 뭔가
2: 맞아, 맞아요.
0: 조마조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게 그렇죠.
2: 맞습니다. Yeah. He's always on the shy side. He's so huge. I think that's like, you know, his character in a lot of these
0: yeah.
2: Films that he's in, mm. this kind of this Englishman who's not like, you know, at the forefront all the time. 네. He's always kind of in the back. Oh,
0: 맞아요.
2: Should yeah. I not?
0: The famous curls that he has, like, 뭔가 when he feels awkward, he's touching his hair.
2: 맞아, 맞아. 저도 yeah. 좀 살짝 그 Hugh Grant curl
0: oh,
2: 좀
0: you got some
2: 있는데.
0: Hugh curls there going
2: 네,
0: on.
2: 네.
0: And the English accent, you know, it wasn't the worst. 최악은 아니었어요.
2: Where did you think it was? Oh.
0: I don't know. It's so hard. I mean, you did better than what I would have done. 근데 저는 이제 연기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이제 만약에 악센트 이런 네. 억양을 주는 달라진 역할이면 그 역할을 하기 전에 한 최소한 3주는 그 실생활에서 그 억양을 계속 해라.
2: Oh,
0: 연습을
2: I
0: 하고
2: would get
0: 나서야.
2: In so much trouble.
0: You would.
2: 네. Thank you, 우리 부스타들. Hopefully you enjoyed that.
0: Yeah.
2: 우리 진리님이. Thank you so much. 여러분, we do have to wrap up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njoy the rest of your day off. We'll see you back here, same time, same place, next week on Monday. All Star English was produced by Cho Yun Jin, written by Im Soo Jin and Nam Dong Ah, and I was your host, Min Soo Shin. Have a good one.
3: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4: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4: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8:00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 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 연대가 함께합니다.
6: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 Bangsong.
7: 아이,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8: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9: Huh?
8: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10: 9:00